0: 아니, 광주경찰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광주경찰청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심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은 형사과장실을 비롯한 이곳 광주경찰청 세 곳과 광주광산경찰서장실 등 모두 일곱 곳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광주광산경찰서장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피의자가 된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 입증이 최대 쟁점입니다.
1: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2: 죄송합니다.
0: 장윤기는 이번 범행 직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대형 화물차 뒤에 자신의 차를 숨기고 조수석에 문을 열어둔 점,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시각 자료와 CCTV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의도성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어서 부실 수사 의혹과 맞물린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3: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사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당시 처벌이 더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최종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4: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공지를 통해 기존 27명으로 구성됐던 특별수사팀 인원을 41명으로 늘려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소부는 수사 대상자가 많아지고 압수수색이 다수 이뤄지는 등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3: 정치권은 장윤기 사건으로 제점화된 보안수사권 폐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4: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안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여당과 경찰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은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수사권을 몰아줘선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6: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권과
7: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6: 권력자 층이라고
7: 대변인입니다.
6: 생각을 합니다.
5: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최대 피해자가 될 거란 주장입니다. 조만간 맞불 입법도 추진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보안사건 폐지를 막는 여론몰이가 되고 있다는 김어준 씨 언급에 대해선
8: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7: 김어준 방송인입니다.
8: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5: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해선 안 된다.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날수록 보안수사권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9: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7: 이주기
9: 마지막
7: 민주당
9: 단추입니다.
7: 원내대변인입니다.
5: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국한한 수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법사위원장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도 경찰에 대한 불신을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순 없다며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 그러니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2: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7: 김한규
2: 방안을
7: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입니다.
5: 다만 여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NS에 현장에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고 목용정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보안 수사는 남겨두자는 주장인데 사실상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범여권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3박 5일 동안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나토 측과 합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지원에 주력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선 미 군함의 국내 기업 건조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몽골에서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는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차 부처 업무 보고와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그리고 2기 내각 구상 등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걸 겨냥해 결국 세금 폭탄 명분을 쌓기 위한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적정 보유세 수준이나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토론회 의제는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에 맞춰져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는 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세금 인상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두려우냐고 반박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책의 설계도를 광장에 펼쳐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이 당연한 상식이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단정하는데 이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초대이지 결론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도 전국 각지를 돌며 당원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 호흡을 맞출 여당 대표 적임자는 자신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0: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주말엔 경기 남부를 돌며 당원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가장 잘 뒷받침할 인물은 자신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국정 설계 과정을 함께한 만큼 철학도 비슷하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당내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보안사건 폐지와 견제장치 강화란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당부한 수기 절차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1: 전당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7: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1: 검찰 개혁에 남아 있는 숙제들은 그때부터 다시 또 필요한 수기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10: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본인이다. 오직 민심과 당심만 보고 가겠다며 SNS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권 경쟁자들이 자신을 마치 반명처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충청을 찾는 등 현장 행보에도 분주했는데 오송참사 분향소를 찾는가 하면 당의 어른인 이해찬 전 총리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다크호스로 불리는 송영길 의원은 당 핵심 기반인 호남 행보를 사흘째 이어가며 당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호남은 자신의 뿌리라며 남다른 애정을 표시하는 동시에 정부와 당을 잇는 든든한 중재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 당이 너무나 소중한 이재명 정권 4년을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국회 정원에서 도우시면 더욱 도와드리겠습니다.
10: 역시 이번 당권에 도전하는 고민정 의원의 경우 당 취약 지역인 영남에서 이딴 당원 간담회를 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당권주자들의 숨가쁜 행보와는 달리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인 전당대회 규정 논의는 계파 간 이견으로 여전히 공전 중입니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에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강조하며 최고위에 조속한 심의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대준비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선호투표제에 대한 존중도 당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총리 역시 이번 주말을 넘겨선 안 된다며 조속한 최고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식 후보 등록 일정이 임박한 만큼 전당대회 룰 세팅을 위한 시간은 꽤 빠듯한 편인데 곧 소집될 최고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 국회를 벗어나 장애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앞세워 전국 순회 집회를 시작한 건데 당내 의원들은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당 추천 특검 수용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 집회에 나섭니다. 지난 8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방문이 예정돼 있고 대구 경북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13: 여러분 그분과 함께
1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9: 출근 도장을 찍듯 홀로 찾아 손팻말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했던 잠실 올림픽공원을 넘어 장애로의 저변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재선거 여론을 키워보겠다는 게 전국순회 배경입니다.
6: 기본권 수호에 대한 목소리를 제도권
1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고민을 이어가는 것이
9: 앞서 수차례 징계로 당내 기강잡기를 강조한 데 이어 집회 참석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자신을 향한 사태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장 대표에 대한 부담감이나 순회 집회 성격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집회가 열리는 지역구 의원들은 고민에 잠긴 모습입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 대표 행보에 동참하기보단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원내투쟁에 집중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와중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은 현재 진행형인데 사태 공감대 속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장 대표를 끌어내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혀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을 명분 없이 거부한다는 역공이 나왔습니다.
15: 품격을 지켜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스스로 음모론
14: 이주희 민주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16: 당내에선 장 대표 체제가 이대로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일단 이달 말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범위가 또 한 번 당내용의 고비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추진하면서 부대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새 공항을 짓기 전에 주둔한 비행단을 임시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데 대비태세 유지와 미군과의 협의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7: 광주 군공항 이전은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무안군이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고 앞으로도 추가 심사와 주민투표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 조성을 서두르는 정부가 군 공항을 옮기기 전에 일단 비우는 것부터 검토하는 배경입니다.
18: 군 공항 짓는 데는 절대적 시간이 있으니까 소상 계획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무안의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는 거죠.
17: 광주기지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세계 비행대대가 T-50 계열 훈련기를 운용하는데 신공항을 짓기 전에 옮긴다면 같은 기종을 쓰는 예천이나 원주기지 등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장비 경납은 물론 수천 명에 달하는 장병과 가족들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여력이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실상 전력 재편에 해당하는 만큼 대비태세와 조종사 양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군 당국의 고민입니다.
19: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도움할 수 있도록 대변인입니다. 여러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17: 또 광주기지는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일부 시설과 구역이 주한미군에 공여돼 있습니다. 한미는 애초 오는 2033년쯤 새 공항이 지어질 거로 보고 이전 계획을 협의해왔는데 대체부지 확보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 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연합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공군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입니다.
2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7: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8: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8: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9: 어떻게 다르게?
8: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0: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7: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 YTN is FM.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무덥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더불어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전국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온열질환 예방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다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하계분기점 5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송내부근 5차로에선 장애물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시구간에서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 서울 쪽으로는 양재부근부터 서초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함께 흐르는 생방송 뉴스 앤 뮤직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신입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첫 인사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평일과 또 주말 여러분께 목소리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더불어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가면 꼭 받아주세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즐겨 듣는다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 두 곡 준비했는데요. 프레디 팬더의 Before the Next Tear Drop Falls, 엘튼 존의 Sorry Seem to be the Hardest Word 띄워드립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3박 5일 동안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어젯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나토 측과 합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지원에 주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2일 성명에서 외세 간섭과 호르무즈 항로 불법적 지정에 단호히 대응하고 통항량 증가 흐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사전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전 경고가 무시됐고 외세 선동으로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에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해 올해 첫 열대야가 공식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첫 열대야가 6월 29일에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12일 늦은 기록입니다. 이어서 조금 전 오전 9시 30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전국 물놀이 등 순환사고의 발생에 따른 안전수칙 안내로 재해 지역은 전국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뉴스와 재난방송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기관과 함께 커피 쿠폰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제 옆에 양수진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기운 보내달라고 저 박채연 어떻게 느끼시는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4723번님, 박지현 아나운서, 혹시 지난번 이현웅 아나운서 옆에 있던 현장 견학했던 분 아니신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옆에 있던 저 박채연이에요. 네. 또 8397번님, 당직 근무 커피 마시고 잘 들어요. 목소리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곡 준비했는데요. 루루의 To Soul With Love, 스콧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Release Me 듣고 올게요.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사 당시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당시의 처벌이 더 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최종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더위 속 부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육군 일병이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제대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군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부대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육군 8사단에서 6.25 전쟁 영천대첩 승리를 기념해 9.13km를 달리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달 24일 발생한 두 차례 지진으로 최소 4,118명이 사망하고

16,74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 수색을 중단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매몰된 희생자를 수습하기 위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 어디 가셨나 했는데 옆에 맨눈으로 지켜보고 계셨군요. 양수진 아나운서님,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라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는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자에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또 7843번님, 아나운서님 목소리는 후덥지근한 날씨를 시원하고 청량하게 합니다. 토일만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후덥지근한 날씨 또 계속해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해드릴게요. 다음은요, 끝곡으로 두 곡 준비했는데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그리고 모리스 알버트의 Feelings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10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돌아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햇볕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때도 있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유기소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는데 고장차 지점 앞두고 1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도 주춤합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까지 역시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양방면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다만 목포 쪽으로 멀리 줄포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라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둔내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YTN 뉴스 와이드 이어갑니다.
10: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11: 서울은 폭염 경보 속에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장맛비가 그치자 바로 극한 더위가 비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극한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예고된 곳은 경북 경산과 포항입니다. 37도 한낮 기온인데요. 사람 체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고요. 공식 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비공식 기록이지만 경북 경산 하양읍에서 낮 기온이 39.9도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기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 것으로 전국에서 예상이 되면서 기상청은 경산과 대구, 또 경북, 경남 곳곳에, 전남, 충청과 서울, 경기 곳곳에도 폭염경보를 확대 발령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강원 산간만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이 폭염특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고요. 포항은 사람 체온과 맞먹는 37도까지 오릅니다.
10: 서울에는 올해 첫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죠?
12: 그렇습니다. 열대야주의보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서울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밤사이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서울 최저기온이 25.2도, 25도를 넘으면서 서울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6월 29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12일 늦은 기록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강릉, 포항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주의보 현황을 보면 충청 이남에서 경기 강원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급격하게 심해진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이중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장맛비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15일과 16일에 걸쳐서 비가 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극한 더위 이후에 또 비가 찾아오기 때문에 장맛비가 지난주보다 더 심하게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한 태풍 바비가 남긴 강한 비구름대가 정체 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기상청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휴일에 브리핑을 하는 건 정례 브리핑이 아니라 수시 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장마 속에 찾아온 급한 더위와 뒤이어서 찾아올 장마 상황까지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10: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11: 기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열매가 잘 자라지 않아서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13: 네,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10: 네, 화면으로 보기에도 좀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곳은 지금 어떤 작물 키우는 농가죠?
13: 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맑은 날씨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지금 바람도 전혀 불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공기가 덥고 또 습도도 높아서 잠시만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경기 용인 남부 지역은 어제 낮 2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9시 기준 섭씨 31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기온은 이보다 5도가량 높은 섭씨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 네, 폭염이 계속되면 작물이 자라는 데에도 영향이 있겠죠?
13: 네, 그렇습니다. 이곳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보통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섭씨 30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열매가 잘 자라지 않고 또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가 주인은 이런 환경에서는 생산량과 매출이 동시에 30%가량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또 환풍기도 틀고 있지만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또 폭염은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야외 노동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에는 가능한 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0: 푹푹 찌는 무더위는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11: 올여름 첫 열대야로 기록된 어젯밤 서울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과 강으로 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4: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서울 경의선 숲길이 더위를 피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목에 걸고 손으로 부채도 붙여보지만 뜨거운 밤 공기에 숨은 턱턱 막힙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밤까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15: 선풍기가 약해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채가 오히려 제가 힘주는 대로 바람이 나오고 선풍기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14: 낮부터 이어진 더위에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친구와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들이켜봅니다.
16: 밖에서 그냥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려고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14: 해가 저물었지만 여전히 서울 도심의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장난도 치고 아빠와 물총 싸움도 하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17: 잘 담그니까는 너무 시원하고 에어컨은 따로 안 틀어도 될 만큼 강바람도 너무 좋고 발을 담그니까 온몸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14: 강아지도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주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걷다 보니 금세 신이 났습니다.
18: 강아지도 낮에 더울 때 나오면 더워하고 헥헥거리는데 지금 시원해서 그런 것도 덜하고 물도 있어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14: 밤사이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0: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소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11: 목요일인 16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19: 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내일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0: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고 사흘 만인 16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또 열리죠?
19: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김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앞서 말씀드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가운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만 명 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는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경쟁하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11: 내일 두 번째 재판에선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 입증이 쟁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20: 네, 전남 광주 취재본부입니다.
10: 네, 어제 경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20: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지휘라인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형사과장실 등 광주경찰청 3곳과 조장실 등 광주광산경찰서 2곳 그리고 당시 수사 책임자의 현재 사무실 등이었는데요.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 즉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장을 비롯해 광주 광산 경찰서장 등 대기 발령된 경찰관 7명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광주 광산 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 외에 서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0: 내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1: 네, 애초에 경찰은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재판 때 말하겠다고 한 건데요. 검찰은 장윤기가 이태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태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0시 1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로 재해 지역은 대전, 경기,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전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전북, 충남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노인과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6: YTN 라디오.
7: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8: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8: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9: 어떻게 다르게?
8: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0: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7: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조금씩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정체 구간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 부근, 다시 월릉에서 신내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은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중랑교 부근 3차로를 막고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창동교 부근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작업이 있는데요.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1

1차로를 막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는데 월드컵대교에서 양화대교,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양재나들목 부근 5차로에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함께 흐르는 생방송 뉴스 앤 뮤직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0945, 샵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으로 토이의 좋은 사람 띄워드릴게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YTN 라디오 7월 6일 개편이 됐죠.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또 돌아온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새롭게 시작했고요. 프로그램 확대 편성, 또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도 신설됐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또 7월 7일 화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까지 올해 3분기 3라운드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공이 전화 받으시면요. YTN FM 뉴스 앤 뮤직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세요.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커피 쿠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샵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또 YTN 라디오 앱 채팅은 무료니까요.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에픽하이의 우산,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올게요.

10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 이 제도가 신설된 이후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며 오늘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최고기온은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2일 성명에서 외세 간섭과 호르무즈 항로 불법적 지정에 단호히 대응하고 통항량 증가 흐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사전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전 경고가 무시됐고 외세 선동으로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첫 번째 팹을 가동하는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년에서 2년 사이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첫 번째 공장을 완공하는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0월로 잡았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삼성전자 팹은 6개 건설될 예정으로 그동안 거론돼온 첫 번째 공장의 가동 시점은 2030년에서 2031년 사이였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389번님, 파주 문산읍인데요. 벌써 한낮 같네요. 뉴스앤뮤직 들으면서 세차하고 있는데 여기 세차장에 부탁해서 94.5 틀어달라고 했어요. 주말 아침마다 소식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와, 그러게요. 지금 10시 35분 막 지나고 있는데 날씨가 벌써 한낮 같아요. 보니까 파주 문산읍 지금 31.1도인데요. 무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3920번님, 택시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뉴저지에서 오신 외국분이 영어 발음 듣더니 제대로라네요. 굿이라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잘 많이 들려드릴게요. 다음 세 곡은요, 비를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스모키의 Who Will Stop the Rain까지 듣고 올게요.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사 당시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당시 처벌이 더 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최종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임 최고 지도자이자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의 복수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성명을 내고 부친의 원수를 갚는 것은 이란 온 국민의 요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범죄적이고 수치스러운 살인자들로부터 순교한 지도자와 두 차례의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순교자의 피에 대해 반드시 보복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미네소타의 고우석이 빅리그 두 번째 등판에서 첫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고우석은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8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안타와 볼넷을 한 개씩 내주고 실점 없이 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우석은 21개의 공을 던져 13개를 스트라이크 존에 넣었고 최고 구속은 시속 155km를 기록하며 빅리그 두 번째 등판에서 홀드를 처음으로 챙겼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69번님, 이천입니다. 하우스에서 고춧줄 매며 듣습니다. 신입 하나님 반갑습니다. YTN 애청자입니다. 청취율 1위 응원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추줄 매면서 듣고 계신다고요. 아, 정말 더우실 텐데 이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 참 좋겠습니다. 또 9753번님 설레이는 신입 시절 마음껏 누리세요. 화이팅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무더위가 사그라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지막 두 곡도 비를 담아 보내드립니다. 알버트 하몬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그리고 브룩 벤튼의 Rainy Night in Georgia까지 준비했고요. 이번 시간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11시 20분 뉴스 앤 뮤직은 양수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6: 라디오 청취율 조사.
5: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6: 02.
5: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6: YTN 라디오.
5: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0: 뭐라고 해야 되지?
1: YTN 라디오!
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0: 어떻게 다르게?
1: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2: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폭염경보를 넘어서서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야외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미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강릉과 전주 35도, 포항도 37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로 인해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 또한 자외선도 매우 높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청주유계소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 17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소통이 원활한데요. 반대편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5km 구간 주춤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서울 다 가서 일찍과 금천 사이로 4km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양방향 비슷하게 밀리는데요.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이 종전합의 이후 세 번째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1일 소셜미디어에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7시 15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 갤럭시호를 노골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공격당한 선박의 민간인 선원 한 명이 실종된 채 배에 불이 나고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이전 상선 공격에 책임을 져야 했던 상황에 다시 한번 양해각서 준수 기회를 얻었지만 또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국이 이란 공습 재개를 발표한 상황 속에 이란 곳곳에서 폭발음과 화염이 목격됐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란 남부 아살루예와 부쉐르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매체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살루예엔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부쉐르는 이란 내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인용해 이란 남부 중앙 항구 도시 반다스 아바르에서 폭발이 세 차례 보고되고 시리크에서도 폭발이 두 차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2일 성명에서 외세 간섭과 호르무즈 항로 불법적 지정에 단호히 대응하고 통항량 증가 흐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사전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전 경고가 무시됐고 외세의 선동으로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선박에 항로를 수정해 승인된 항로로 이동하라고 경고했지만 무시했다며 외세의 불법 개입에 따른 불안정이 발생했으므로 호르무즈는 추후 공지 때까지 그리고 영내 미국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안전한 통항 보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11일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 측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사이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알부사이디 장관과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1: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무즈타바 하메네이가 전임 최고 지도자이자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의 복수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면 이란 전역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3: 아버지의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무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무즈타바는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성명을 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이란 온 국민의 요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우리는 범죄적이고 수치스러운 살인자들에게 당신과 이 두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순교자의 순결한 피해에 대한 복수를 집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복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며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3: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메네이 장례식 기간 중 나온 암살 선동에 반발하며 이란의 대규모 무력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4: 대통령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에요. 나는 이란에서 암살 대상 1순위라고 하네요.
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암살하거나 암살을 시도할 경우 미사일 1000기가 이미 이란을 겨냥해 장전돼 있고 수천기가 즉시 뒤따를 거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어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미군은 1년간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한 기간에 완전히 몰살하고 이란 전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와 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두 나라 지도자가 잇따라 무력 사용 가능 메시지를 내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제주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철도착편 수십 편이 결항됐는데 착륙 과정에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제주공항에서 항공편 수십 편이 결항이 됐다고요?
5: 네, 저희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항 쪽으로 고도를 낮추며 비행하던 항공기가 다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공항 인근의 모습으로 항공기 여러 대가 같은 식으로 착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도 제주공항에는 이처럼 결항과 회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에서 출도착 예정인 국제선 포함 항공편 450여 편 가운데 100여 편이 현재 결항됐고 이미 출발한 일부 국제선은 인천과 부산 등으로 회항했습니다. 이처럼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된 건 제주 지역에 어제 저녁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공항공사 측은 앞으로 이틀에서 사흘 정도 태풍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기상상황 참고하셔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1: 이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까지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에도 밤사이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6: 경북, 경주 기온이 37.4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공식으로는 경북 경산 하양읍 금랑리에서 3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마가 멈추고 찜통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사실상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남부와 경기도, 경북과 대구, 광주, 전남, 부산 등지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외 지역은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특히 경상권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찜통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어 나타나는 열돔 현상에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유입 때문입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규정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강원도, 경북 포항과 경산, 광주, 부산, 대구 등에 열대야 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7: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아지겠고 밤에도 기온이 덜 내려가면서
4: 공성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7: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6: 찜통 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습도만 높여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는 이번 주 수요일 15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1: 기상청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제도 도입 18년 만에 올해 6월에 신설된 최고 단계의 경보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중단 이동 확인 행동 수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8: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67명입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17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5.2%, 절반이 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은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가 나타나고 방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9: 즉각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을 동원해서 1:1 매치해서
4: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9: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방치하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게 왜냐하면 몸에 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8: 재난위기경보를 격상한 행정안전부도 폭염대응 추진상황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고령층과 농업인, 야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애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장과 통장,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지역안전망을 동원해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시간도 늘릴 방침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일으키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올해도 비닐하우스 집에서 뜨거운 여름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보상 잡음이 이어지면서 꿀벌 마을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올해도 폭염과 장마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0: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모여있는 동네, 도심 속 소외 지역인 꿀벌 마을입니다. 찜통 더위에 집안에서는 선풍기가 연신 돌아갑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요금 걱정에 선뜻 켜지 못합니다.
11: 더울 때 밥 먹을 때 저는 이런 때만 에어컨 잠깐 틀지.

0: 선풍기 가지고 사는 거.
1: 비닐하우스 안에는 여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어 열기와 습기가 그대로 쌓입니다. 따라서 몇 분만 서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안보다 밖이 더 시원하다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2: 32, 3도까지 올라가요, 이 방에서. 너무 뜨거우면 나가. 지하철 타요. 그리고 목적지 없이 종점까지 가요.
1: 엎친 데 덮친 격 비까지 쏟아지면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는 여름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3: 예, 네, 엊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이게 아파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어요.
1: 마을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보상과 임대료 부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의 절반 넘는 가구가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여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주민들은 또한번 비닐하우스에서 위태로운 계절을 버텨야 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팹을 가동하는 시점을 최대 2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첫 가동 목표를 오는 2029년 10월로 잡고 완공을 서두를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산단에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이 앞당겨진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팹을 6개 건설할 예정인 삼성전자가 처음 첫 공장을 가동하는 시점을 오는 2029년 10월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래 첫 번째 공장을 완공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시기가 2030년에서 2031년 사이로 예상됐는데 일정을 1년에서 2년 사이로 앞당긴 겁니다. 공장 착공과 건설도 그만큼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6개월가량 걸리는 내부 설비 설치 과정 등을 고려하면 2029년 상반기까지는 첫 번째 팹 건물이 완성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첫 번째 공장 조기 완공 계획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의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조성하는 사업 역시 그만큼 빨라져야 할 전망입니다. 3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 조기 착공과 전력 공급 일정 단축, 단계별 용수 공급이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에 속도를 내려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업체들은 메모리 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네요.
5: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현장에서도 다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ADR 상장식 직후 SK 최태원 회장은 미국 현지 매체들과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 회장은 피지컬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 엄청난 양의 메모리 칩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도 핵심 고객들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의 전력 용수, 인력, 공급망 등 여건이 갖춰진다면 메모리 생산 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높은 가격 등으로 메모리 업황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관측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메모리 기업 빅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탭 건설의 의지를 보이며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수요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이번 달 말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AI 투자 계획 등을 밝힐 전망인데, 여기서 메모리 수요와 반도체 업황의 향방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

0: 불안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경북 포항과 경산은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폭염중대경보까지 발효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동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도 성동교 부근 그리고 창동교 부근에서 아직까지는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리고 있고,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양방향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이촌동 부근 일대로만 잠깐 밀립니다. 현재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 다만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하위차로에서는 길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음악 들으며 휴식하고 뉴스 들으며 정보 채우는 시간.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양수진입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혁오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톰보이 첫 곡으로 만나봤어요. 요즘 뭐 들어보면요. 정말 더운 날씨만큼이나 라디오 방송사들의 청취율 홍보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YTN 라디오 그리고 뉴스 앤 뮤직도 빠질 수가 없겠죠. 11시 때 이번 시간은요. 청취자 이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당첨된다면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쿠폰배 청취율 홍보 기간 맞이 청취자 이벤트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주제가 뭐냐면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나의 최애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YTN 라디오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라인업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일단은 주간 프로그램 기준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방송,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방송입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김우성 앵커가 간밤 외신과 따끈따끈한 해외 증시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는 가장 빠른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맡아 진두 지휘하고 있는 박지혜 PD가 밖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좋다라고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쿠폰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 조태현의 생생경제, 평일 아침 9시 10분에 시작하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요, 확대 편성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의 정보의 품격을 높여드리기 위해 방송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오후 시간에 퇴근하기에는 약간 이르고 좀 나른하고 지치는데 이때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굿모닝 굿라이프,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20분에 방송되는 굿모닝 굿라이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많이 정말 아껴주고 계십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시작하죠. 주간 프로그램들은 이렇고요. 주말 프로그램은 뉴스 앤 뮤직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YTN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 중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는지, 최애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립니다. 커피 쿠폰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 문자 메시지 번호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그리고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더불어 커피 쿠폰을 더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더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YTN 경제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새롭게 신설한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이 보입니다. 구독하시고요. 구독했다라는 그 사진, 스크린샷으로 인증샷 같은 번호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중복으로도 아마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기저기 YTN 라디오가 준비한 선물 받기 위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노래 두 곡도 만나볼게요. 럼플피쉬의 예감 좋은 날, 윤하의 해성.

미국이 종전 합의 이후 세 번째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1일 소셜미디어에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7시 15분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정 컨데이션 갤럭시호를 노골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 공격당한 선박에 민간인 선원 한 명이 실종된 채 배에 불이 나고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첫 번째 팹을 가동하는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년에서 2년 사이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첫 번째 공장을 완공하는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0월로 잡았습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벨링엄의 멀티골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노르웨이와의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2-1로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전반 36분 노르웨이 쉐델루프의 벼락같은 슈팅을 허용하며 선제골을 내줬지만 10여 분 뒤에 벨링엄이 동점골을 뽑으며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연장 전반 3분 잉글랜드 로저스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노르웨이 골키퍼 닐란의 선방에 막혔지만 흘러나온 공을 벨링엄이 쉐도하면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 중 최애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추첨되신 분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드립니다. 이벤트 하고 있었죠. 8397번님, 장성철의 뉴스 명당 차분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밖에 있는 박재 PD도 좋을 거예요. 6489번님, 다 좋아요. 그중에서 장성철의 뉴스 광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뉴스 광장, 아, 이거 약간 애매한데요. 뉴스 명당, 그렇죠?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는 얘기시겠죠? 3025번님, 당연히 굿모닝 굿라이프죠. 딱 맞춤 재무설계, 양수진 아나운서의 재미있는 진행. 그래서 저는 매일 듣습니다. 오예 하셨는데 저도 오예입니다. 감사해요. 812번님,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시사를 재밌고 쉽게 핵심을 잘 전달해줘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하나만 못 골라요. 다 좋아요.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7808번님. 8920번님. 저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맘 편히 놓고 즐길 수 있는 주말 뉴스 앤 뮤직이 제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5040번님. 어머. 일요일에도 청취율 조사를 하네요. 저 YTN 선택했습니다. 하셨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셨군요. 그 YTN 라디오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뉴스 앤 뮤직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11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노래 조금 더 듣고 와서 이 시간 당첨되신 분들 제가 호명해드리겠습니다. 티아라의 러비더비,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노래 두 곡 더 만나고 올게요.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 이 제도가 신설될 이후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며 오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최고 기온은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2일 성명을 통해 외세 간섭과 호르무즈 항로 불법적 지정에 단호히 대응하고 통항량 증가 흐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사전에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전에 경고가 무시됐고 외세 선동으로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통항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059번님, 장성철의 뉴스 명당 팬입니다. 편파 안 하고 중심하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하셨고요. 저는 굿모닝굿나이프 애청자예요. 6678번님,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청취율 조사 맞이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 제가 문자 소개해드린 분들입니다. 끝번호 소개되신 분들 당첨되셨고요. 청취율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 문자로 일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트롯 시간은 강형구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사산의 모시모시, 더 크로스의 Don't Cry 두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앞둔 이 시각 전국이 뜨겁습니다. 종일 극심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강릉과 전주 35도, 포항은 38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도 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체가 그렇게는 심한 편은 아닌데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양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요.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 이후로 설악 부근과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양양 쪽으로도 덕소산패 부근 일대로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3km 구간도 더디게 이동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장애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서울 다가서 일찍과 금천 사이로만 더디게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방송 YTN.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5: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 경북 포항과 경산은 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6: 극한 더위 속에 조금 전 기상청장은 올여름 들어 처음 신설된 폭염 중대 경보를 포항과 경산에 발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극한 더위가 비상입니다.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건가요?
7: 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는 올해 6월 여름부터 기상청이 신설한 제도인데요. 기후위기로 열대야와 폭염이 여름 이후까지 장기화하거나 기준을 넘어서 극한의 수준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지자 더위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만든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입니다. 기존의 폭염주의보와 경보보다 상위 단계로 기상청은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 최고 기온은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임미선 기상청장은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산과 포항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 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 하양읍 낮 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았는데 오늘도 공식 관측소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네, 그리고 밤더위도 비상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올해 첫 번째 열대야가 기록됐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최저기온이 25.2도에 머물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6월 29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던 지난해보다는 12일 늦은 기록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강릉, 포항,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열대야주의보 역시 충청 이남에서 경기와 강원도까지 확대했습니다. 당분간 밤 더위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급격하게 심해진 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0: 데다 밤낮으로 열기가 축적되고 또 경북 지역은 지형 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더위와 호우가 반복하면서 극한의 더위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화요일 이후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또다시 강한 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어디에 나가 있나요?
3: 네,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윤재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4: 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나와 있습니다.
1: 자, 저기다 굉장히 이제 더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곳은 어떤 작물을 키우는 농가인지 전해주시죠.
3: 네, 이곳은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공기가 덥고 습도도 높아서 이 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맑은 날씨에 햇빛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 땀이 등줄기를 타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있는 경기 용인 남부 지역은 어제 낮 2시를 기해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섭씨 3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기온은 이보다 6도가량 높은 섭씨 3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 네, 폭염이 계속되면 작물이 자라는 데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는 보통 섭씨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섭씨 35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가 주인은 이런 환경에서는 생산량과 매출이 동시에 30%가량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환풍기도 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5: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6: 하우스 농장 주인입니다.
5: 손해가 나는 거죠. 여름에 삼복더위 제일 더울 때 되면 거의 40도까지 올라가요. 하우스 안에 그 일 못해요.
3: 폭염은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농업 종사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에는 가능한 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이윤재 기자 나가 있는 경북 경산시 상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것도 많이 덥다고요?
4: 그렇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기상청에서 확인한 이곳 하양읍의 기온은 34.2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거리의 기온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온도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보면 11시 57분인데 39.3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확인한 시간보다 이 온도계, 실제 거리의 온도는 훨씬 더 높은 건데요. 어제도 이곳 경산의 기온은 39.9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더위가 계속 이어질 거로 예보됐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곳 경산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나 최고기온이 39도를 넘는 날이 하루 이상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집니다. 지난달 폭염특보가 개편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생존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온보다 더 높은 이런 기온에 노출돼 있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는 야외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로 이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폭염경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데 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겁니다. 극한 더위 탓인지 대학과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이곳에도 지금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내일까지는 이어지고 모레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는 대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쉬는 등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네, 조경원, 이윤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 곳곳에는 피해 신고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 제주 공항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 100여 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제주공항 항공편 수십 편이 강풍에 결항됐다고요?
6: 네, 저희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주공항으로 고도를 낮추면서 비행하던 항공기가 다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강한 바람에 항공기 여러 대가 착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제주 대부분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결항과 회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제주공항에선 국내선과 국제선 480여 편 가운데 96편이 결항됐고 10편이 지연됐습니다. 국제선 도착 3편은 인천 등으로 회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제주소방본부엔 나무 쓰러짐과 건물 외벽 마감재가 파손되는 등 2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제주 지역엔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인 14일까지도 제주의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제주공항을 이용하실 분들은 기상상황과 항공편 지연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1: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2: 목요일인 16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전수 기자,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7: 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내일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 네, 윤 전 대통령의 이 선고가 나오고 사흘 만인 16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알선수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김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앞서 말씀드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가운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만 명 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는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퉈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2: 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내일 두 번째 열리는 장윤기 재판에서는 강간살인 혐의가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한 기자.
8: 네, 전남 광주 취재본부입니다.
1: 네, 어제 경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수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8: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지휘라인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형사과장실 등 광주경찰청 3곳과 서장실 등 광주광산경찰서 2곳 그리고 당시 수사 책임자의 현재 사무실 등이었는데요.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 즉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장을 비롯해 광주 광산경찰서장 등 대기 발령된 7명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 외에 서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2: 네, 내일 장윤기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쟁점도 짚어주시죠.
8: 네, 애초에 경찰은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재판 때 말하겠다고 한 건데요. 검찰은 장윤기가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9: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0: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7: 라디오 청취율 조사.
6: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7: 02.
6: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7: YTN 라디오.
6: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7: YTN 라디오.
5: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8: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8: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6: 어떻게 다르게?
8: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9: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5: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0: YTN is FM.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현재 서울 기온이 이제는 3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특히 포항은 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포항과 경산은 낮 동안 폭염중대 경보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현재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가는 길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짧은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묵동에서 신내까지만 차간거리 좁히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전시간과 비슷하게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렸는데 이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 일대로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트로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어젯밤은 정말 더위로 잠 못 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밤사이가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서울도 어제 올 첫 옷 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는데 낮에는 어떤가요? 오늘 낮도 엄청 덥습니다. 사람 잡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온열질환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또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 취해주시고 물도 마셔주시고 또 오늘 YTN 라디오 뉴스앤트롯과도 함께해 주시죠.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앤트롯 첫 곡입니다. 진시몬의 안 올 거면서.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진시몬의 안 올 거면서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저 좋다는 사람은 안 오고 더위만 오는 그런 여름입니다. 더위만큼이나 함께 돌아온 게 있습니다.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이번 조사는 7월 17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아주시고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세요? 여쭤보면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입니다. YTN 라디오 오늘은 뉴스, 이번에는 뉴스 앤 트롯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존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YTN 경제 라디오에서도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해봅시다, 생생경제, 또 굿모닝 굿라이프 같은 경제 프로그램의 스트리밍을, 라이브 방송을 YTN 경제 채널에서 운행을 합니다. 하나 더 홍보를 하면 6시 20분에 나가는 해봅시다 첫 코너가 뉴스 첫기인데 제가 또 한 코너를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랩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세 곡 띄워드릴게요. 유현상의 그게 나야, 금잔디의 인생샷, 그리고 윙크의 커피 한 잔. 이렇게 세 곡입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34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 이 제도가 신설된 이후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며 오늘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최고 기온은 39도를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첫 번째 팹을 가동하는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년에서 2년 사이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첫 번째 공장을 완공하는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0월로 잡았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 팹은 6개 건설될 예정으로 그동안 거론되어 온 첫 번째 공장의 가동 시점은 2030년에서 2031년 사이였습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벨링엄의 멀티골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노르웨이와의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전반 36분 노르웨이 쉘데루프의 벼락같은 슈팅을 허용하며 선제골을 내줬지만 10여 분 뒤 벨링엄이 동점골을 뽑으며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연장 전반 3분 잉글랜드 로저스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노르웨이 골키퍼 닐란의 선박에 막혔지만 흘러나온 공을 벨링엄이 쉐도하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월드컵 8강전이 진행되고 있죠.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결승까지 기대가 됩니다. 노래 듣고 마저 또 간추린 드론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조항조의 빈말이라도 그리고 황영웅의 미운 사랑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립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12시 뉴스 앤트로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미국이 종전 합의 이후 세 번째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1일 소셜미디어에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7시 15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 갤럭시호를 노골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공격당한 선박의 민간인 선원 한 명이 실종된 채 배에 불이 나고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사 당시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당시 처벌이 더 센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최종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 앤 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세 곡 띄워드립니다. 정정화의 왕대포, 정서주의 우리 어머니, 그리고 김희재의 돌리도, 이렇게 세 곡이에요. 강연구였습니다. 1시 20분에 만나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서울 34도, 강릉과 대전 35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치솟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낮 동안에 내려 곳곳으로는 5에서 40mm가량 소나기가 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과 내일 절정이르다가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인제 나들목에서 내리촌 휴게소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고 강촌 나들목에서는 5km 구간과 설악 나들목에서 다시 2km 구간 차간 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후 서종 나들목부터 화도 분기점 사이 다시 2km 구간 차량들의 더딘 흐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는 3km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6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와이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한밤 서울 청계산 인근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2: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무더위에 화재까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영 기자.
3: 네, 서울 원주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입니다.
1: 네, 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3: 네, 제 뒤로는 비닐하우스가 화재로 무너져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이곳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시간 30여 분 만인 오늘 새벽 3시쯤에야 모두 꺼졌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3동과 화훼 비닐하우스 3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후 합동 감식을 통해 방화나 실화 가능성을 포함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 네, 불이 났을 당시에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죠?
3: 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6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20대 남성과 60대 남성은 화상을 입어서 현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불이 난 이곳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소규모 화훼업체 여러 곳이 모여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활공간을 잃은 주민들은 친척집이나 인근 경로당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피해 주민은 화재를 피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임시 거처를 찾았지만 선풍기만 놓인 방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습니다.
4: 거실에 에어컨은 있는데 방에는 아직
0: 인근 주민입니다.
4: 미흡한 건 있어요. 뭐 여기가 하우스라도 일단 제 보금자리잖아요. 그걸 언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막막해요.
3: 한순간 화마가 삶의 터전을 덮치면서 주민들은 시름이 가득한 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원주동 화재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2: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확대하면서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빈 캐스터.
5: 네, 양주 송추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전국이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는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5: 네, 지금 이곳도 찜통입니다. 현재 양주의 체감 온도가 33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 탓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햇빛이 비추면 땀이 나는 수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곳 계곡으로 피서를 나온 시민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곡물에 들어와 봤는데요. 차가운 계곡물 덕분에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아지는 기분입니다. 현재 일부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북 경산과 포항은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어서 오늘 오전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셔야겠고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포항 등 경북 남부 지역은 38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 서울 34도, 강릉과 대전 35도, 광주 34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도 매우 강해서 피부 손상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오후부터 일부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80mm, 전남과 경남 서부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현재 전남 섬 지역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결항도 발생하고 있어서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과 내일 절정을 보이는 가운데 내일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극한의 폭염 속에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 취하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1: 산림청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경북 경산과 포항의 산림사업장에 야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풀베기와 예초작업 등 야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작업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최근 풀베기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사고를 계기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염특보가 내려진 다른 지역에서도 풀베기와 예초작업은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만큼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거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는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2: 올여름 첫 열대야로 기록된 어젯밤 서울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과 강으로 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서울 경의선 숲길이 더위를 피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목에 걸고 손으로 부채도 붙여보지만 뜨거운 밤 공기에 숨은 턱턱 막힙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밤까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7: 선풍기가 약해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채가 오히려 제가 힘주는 대로 바람이 나오고 선풍기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6: 낮부터 이어진 더위에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친구와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들이켜봅니다.
8: 밖에서 그냥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려고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6: 해가 저물었지만 여전히 서울 도심의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장난도 치고 아빠와 물총 싸움도 하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9: 발 담그니까는 너무 시원하고 에어컨은 따로 안 틀어도 될 만큼 강바람도 너무 좋고 발을 담그니까 온몸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6: 강아지도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주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걷다 보니 금세 신이 났습니다.
10: 강아지도 낮에 더울 때 나오면 더워하고 헥헥거리는데 지금 시원해서 그런 것도 덜하고 물도 있어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6: 밤사이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폭염전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2: 지난 15년간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1: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67명입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17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5.2%, 절반이 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가동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은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가 나타나고 방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2: 즉각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을 동원해서
13: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12: 시원한 경로당 등으로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방치하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게 왜냐하면 밤에 몸에 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11: 재난 위기 경보를 격상한 행정안전부도 폭염 대응 추진 상황 대책 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고령층과 농업인, 야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애찰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장과 통장, 지역 자율방재단 같은 지역 안전망을 동원해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 운영 시간도 늘릴 방침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일으키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이번 장마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충청권에 이번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 주민들은 무더위와 씨름하며 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4: 덤프트럭에서 흙더미가 한가득 쏟아집니다. 굴착기가 마대에 담긴 흙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임시 제방을 만듭니다. 지난 장마로 호우경보까지 내려진 충청권에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응급 복구에 나선 겁니다.
15: 하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하천 곳곳엔 쓸려 내려간 구조물과 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14: 쉴 새 없이 중장비가 움직이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천 곳곳엔 유실된 구조물과 풀들이 엉켜 있는 상황. 여기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작업의 속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6: 옹벽이 무너지고 흙도 다 무너져가지고
13: 수해복구 작업자입니다.
16: 그 마대로 지금 싸서 지금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든 점은 있습니다.
14: 인삼밭을 바치던 지지대가 쓰러져 있고 옥수수밭도 모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와 보은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멀쩡한 작물을 찾아볼 수 없고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합니다.
17: 뭐 박스 뭐고 다 주저앉고 냉장고도
13: 피해 막 농장 주인입니다.
17: 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단기 다 내렸죠. 다 갈라지니까 이제 작물을 접어야지 이 작기를.
14: 한성수 국무총리는 200mm가 넘는 비로 학교 운동장이 잠긴 청주 모충동 일원을 찾아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막을 키고 간 충청권에선 무더위 속에서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1: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70대 남성을 찾는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오늘 새벽 6시 반부터 인력 440여 명과 헬기, 구조견, 드론 등을 투입해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수변 수색에 더해 전문 구조 인력 총동원해서 수중 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 제주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제주공항 항공편이 100편 넘게 결항하거나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낮 12시까지 전체 항공편 480여 편 가운데 104편이 결항하고 16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국제선 3편은 인천 등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어제부터 제주도는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1: 필리핀에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바비가 원저우 등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상륙했습니다.
2: 풍속 140km의 프랑스 땅 크기의 거대한 태풍에 중국 당국은 180만 명을 긴급히 대피시키는 등 초비상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거센 바람에 가로수들이 흔들리고 범람한 바닷물이 도로에 넘쳐 흐릅니다. 타이완을 스치고 지나간 9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어온 중국 남동부 해안가의 모습입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에 저장성 소방관들이 모두 이곳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에 프랑스 전체 면적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비구름을 품어 주민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13: 태풍 바비가 원저우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태풍이 빨리 지나가고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저우 주민입니다.
18: 당국도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가기상센터는 4단계 경보 중 두 번째로 높은 주황색 태풍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인구 1000만 도시 저장성 원저우와 인접한 푸젠성에서 주민들을 긴급히 대피시켰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졌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일부 고속철도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어선은 항구에 정박하도록 했고 해상교량에는 임시로 통행을 제한했으며 풍력발전소도 정지시켰습니다. 저장성으로 상륙한 태풍 바비는 안후이성을 거쳐 산둥성 방향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1: 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팹 가동 시점을 최대 2년 앞당긴 2029년 10월로 잡고 공장 건설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고점 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 기업의 설비 투자 경쟁은 계속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자,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호 기자,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이 앞당겨진다고요?
19: 네, 그렇습니다. 용인 국가산단에 반도체 팹을 6개 건설할 예정인 삼성전자는 공장을 처음 가동하는 시점을 오는 2029년 10월로 다시 잡았습니다. 원래 첫 번째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을 시작하는 시기를 2030년에서 31년 사이로 예상했는데 이 시점을 1년에서 최대 2년 가까이 앞당긴 겁니다. 공장 착공도 그만큼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선 6달 정도 걸리는 내부 설비 설치 과정 등을 고려하면 2029년 상반기까지는 첫 번째 공장 건물이 완성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 완공 계획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3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 조기 착공 등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기반 조성 사업 역시 빨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체들은 메모리 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보면서 이 설비 투자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 거죠?
19: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식 직후 최태현 회장이 미국 현지 매체 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최 회장은 피지컬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양의 메모리 칩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생산 능력을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도 핵심 고객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등의 전력, 용수, 인력, 공급망 등 여건이 갖춰질 경우 메모리 생산 공장 건설 역시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메모리 생산 기업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역시 2035년까지 팹 확장 등을 위해 미국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처럼 메모리 기업 빅3들은 고객인 AI 기업들의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 경쟁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미국 빅테크들이 이번 달 말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AI 투자 계획 등을 밝힐 전망인데 여기서 메모리 수요와 반도체 업황의 향방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4: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25: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26: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27: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에서도 폭염 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경북 경산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밤에는 열기가 식지 못하고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반월 터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둔대 분기점에서 안산 분기점까지는 1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서 가로수 전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4차로가 차단돼 있는데요.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의 상교나 대목에서 한강대교, 동작대교 지나 반포대교 구간 짧은 일대가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올림픽대로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월릉 분기점 구간은 1차로 막고 지금 녹지 관련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여파로 뒤손 차량들 속도 내기 매우 어려운 모습인데요. 군자교부터 군자교 일대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내렸죠. 오늘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꽤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산 없이 나왔다가 비가 왈칵 쏟아져 내려서 괜히 날씨가 미워질 때가 있고, 우산 챙겨서 나왔는데 거짓말처럼 화창해서 황당할 때가 있는 참 변화무쌍한 요즘 날씨인데요. 인생이 날씨랑 좀 닮았죠. 예측할 수 없는 맑음과 흐림이 교차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의 불평에도 날씨는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묵묵히 견뎌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어쩌다 불어온 바람에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기분 좋은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순 없지만 그래도 멋진 구석이 있는 게 날씨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박정식의 멋진 인생.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박정식의 멋진 인생 띄워드렸습니다. 3139번님께서 이번 폭우로 바둑 유실로 복구하고 올라가는 중인데 힘든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비가 정말 많이 내렸죠. 그래서 아, 좀 유실이 됐는데 이거를 상실감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복구를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힘든 한 주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가오는 주는 또 멋진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안내사항 있어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돌아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 조사는 17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01로 걸려오는 전화 끊지 마시고 받아주신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듣는지를 물어보면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유튜브 채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존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YTN 경제 라디오가 생겼는데요. YTN 경제 라디오에서 경제 프로그램 해봅시다. 뭐 조태현의 생생경제, 굿모닝 굿라이프를 스트리밍을 YTN 경제 채널에서 운행을 합니다. 또 다시 보기 클립도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8920번님께서 현구씨, 더위 있는 방법은 YTN 라디오에 집중하고 푹 빠져서 들으면 더위도 더운 줄 몰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00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더위를 함께 이겨내봅시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김연자의 10분 내로, 그리고 천록담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두 곡입니다.

김현자의 10분 내로 천록담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른바 일배표현 구별법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자신은 어떤 글에서도 걸그룹 리세네를 겨냥한 적이 없고 리세네가 일배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SNS에서 자신의 글이 리세네와 팬에게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의 딸과 젊은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도 성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제주공항 항공편이 100편 넘게 결항하거나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낮 12시까지 전체 항공편 480여 편 가운데 104편이 결항하고 16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국제선 3편은 인천 등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어제부터 제주도는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병사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동쪽 50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승조원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080번님께서 요즘 날씨를 그렇게 멋지게 얘기해 주시니까 잠시 시원했어요. 전 그래도 소나기가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오프닝 여는 말로 했던 얘기를 좋게 들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도 소나기 좋아해요. 저는 학생 때 우산 없는데 소나기가 막 떨어지면 빗속에서 막 춤추고 그랬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고전 영화죠. 그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 그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우산이 없으면 빗속에서 춤을 추곤 했네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예, 어디서 들어본 문구였습니다. 4262번님께서 더위가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지만 음악이 있는 오후는 너무 좋아요. 오후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뉴스 앤 뮤직 계속 YTN 라디오와 함께 그리고 저 강현구와도 함께 해주시죠. 노래 세 곡 띄워드릴게요. 강소리의 꽃다워, 김수찬의 마중물 사랑, 그리고 김무진의 딱 좋아. 이렇게 세 곡 띄워드릴게요.

현재 시간 1시 46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구급차의 허위 목적의 운행을 막기 위해 GPS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운행 관리 체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영안을 내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구급차 운영자는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게 됩니다. 산림청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북 경산과 포항의 산림사업장에 야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풀베기와 예초작업 등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작업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최근 풀베기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 사고를 계기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가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 간 권한조정은 입법사안이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며 검사의 영장 청구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수기와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트로트 듣는 뉴스 앤 트롯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2시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끝곡으로 두 곡 띄워드립니다. 마이진의 빈손 그리고 신성의 사랑의 금메달 이렇게 두 곡이에요. 강연구였습니다. 2시 20분에 만나요.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환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경북 경산,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강한 햇볕에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낮 시간대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을 꼭 챙겨주시고요. 틈틈이 물도 자주 마시면서 최대한 실내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방향 팔탄 분기점 1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몽탄 3터널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무안 나들목에서 목포 요금소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47km 안팎입니다.

0: 한편 남해 고속도로는 부산에서 순천 방향 김해 분기점 3, 4차로에 걸쳐서 승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 경북 포항과 경산은 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로 예보됐습니다. 극한 더위 속에 조금 전 기상청장은 올여름 들어 처음 신설된 폭염 중대 경보를 포항과 경산에 발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극한 더위가 비상인데요. 이 사상 첫 폭염 중대 경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겁니까?
5: 네, 오늘 오전 10시 일기에서 경북 경산과 포항의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폭염 중대 경보는 올해 6월 여름부터 기상청이 신설한 제도인데요. 기존의 폭염주의보와 경보보다 더 높은 최상위 단계로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최고 기온은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경산과 포항 지역의 낮 기온은 38도로 예보하면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밝히고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폭염 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한낮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경북 경산 하양읍 낮 기온이 39.9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공식 관측소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네, 밤더위도 비상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됐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최저기온이 25.2도에 머물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6월 29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던 지난해보다는 12일 늦은 기록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강릉, 포항,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도 충청 이남에서 경기와 강원도까지 확대했습니다. 당분간 밤 더위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더위가 급격하게 심해진 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뒤덮은 데다 밤낮으로 열기가 축적되고 또 남풍류가 유입되고 또 경북 지역은 지형 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더위와 호우가 반복하면서 극한의 더위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화요일 이후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다시 강한 호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4: 산림청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북 경산과 포항의 산림사업장에 야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풀베기와 예초 작업 등 야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작업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최근 풀베기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사고를 계기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염특보가 내려진 다른 지역에서도 풀베기와 예초 작업은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만큼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거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축사에서 30대 외국인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어제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축사에서 네팔 국적의 30대 외국인 A씨가

0: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 농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는 열매가 잘 자라지 않아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1: 네,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0: 네, 조 기자도 무척 더워 보이는 것 같은데 실내 온도 어떻게 됩니까?
1: 네, 제가 있는 곳은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오전 9시쯤에는 실내 온도가 섭씨 32도 정도였는데 낮 12시 반쯤 섭씨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용인 남부 지역 기온은 조금 전인 낮 1시 기준 섭씨 33.3도로 나타났는데 이보다도 7도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하우스 안은 공기가 덥고 습도도 높아서 그야말로 찜통이고 10분만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질 정도입니다. 오늘 용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5도로 예상되는 만큼 하우스 기온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폭염이 계속되면 이 작물이 자라는 데도 영향이 있죠.
1: 예, 이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보통 섭씨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섭씨 35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가 주인은 이런 환경에서는 생산량과 매출이 동시에 30%가량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환풍기도 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2: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그만큼 더 많이
3: 하우스 농장 주인입니다. 거죠.
2: 여름에 삼복더위 제일 더울 때 되면 거의 40도까지 올라가요. 하우스 안에 일 못해요.
1: 폭염은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농업 종사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에는 가능한 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에서는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100여 편이 발이 묶였고 도심 곳곳에서도 강풍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제주공항 항공편 수십 편이 강풍에 결항됐다고요?
4: 네, 저희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주공항으로 고도를 낮추면서 비행하던 항공기가 다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강한 바람에 항공기 여러 대가 착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제주 대부분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결항과 회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제주공항에선 국내선과 국제선 480여 편 가운데 105편이 결항했고 33편이 지연됐습니다. 국제선 도착 3편은 인천 등으로 회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4: 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에선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본부엔 나무 쓰러짐과 건물 외벽 마감재가 파손되는 등 21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제주 지역엔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인 14일까지도 제주에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제주공항을 이용하실 분들은 기상상황과 항공편 지연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0: 네, 다음 뉴스입니다. 동해에서 경비 임무를 하던 해군 함정에서 병사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동쪽 50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승조원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상선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내일 열리는 장윤기 두 번째 재판에서는 강간살인 혐의 입증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한 기자.
5: 네, 전남 광주 취재 본부입니다.
0: 네, 어제 경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 즉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제 지휘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장을 비롯해 광주 광산경찰서장 등 대기 발령된 7명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 외에 서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0: 네, 내일 열리는 장윤기 두 번째 재판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5: 네, 애초에 경찰은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태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에 조수석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태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0: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입법 사안이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며 검사의 영장 청구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원 행정처는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수기와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다시 공개 사과와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위기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개선책을 내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7: 유가족 여러분께
8: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7: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 경찰 수뇌부는 대형 위기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14년 전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당시 경찰은 늑장 대응을 인정하며 112 신고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9: 경찰의 무성의함이
8: 조현호 당시 경찰청장입니다.
9: 결과를 초래하고
6: 2019년 버닝썬 사태는 경찰과 사건 관계인의 유착 비리 의혹으로 수사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과 맞물려 거센 질타가 이어졌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위 발생이 잦단 점에서 제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8: 범죄와 불법 민감용 당시 2019년 3월 당시 경찰청장입니다.
10: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6: 2020년 정인이 사건에선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무시했던 경찰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이후 약자 범죄는 서장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와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축됐습니다.
8: 경찰의 김창룡 2021년 1월 당시 경찰청장입니다.
11: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6: 4년 전 이태원 참사 땐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복신고 감지 기능을 포함한 112 시스템 개편과 인파 안전 관리 지침 마련이 뒤따랐습니다.
8: 국민 안전에 대한 2022년 11월 당시 경찰청장입니다.
12: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6: 이번엔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 조사와 수사 최신 TF 구성,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입니다. 위기 때마다 사과와 제도 개선을 반복해 온 경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경찰은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호투표제 등 이른바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징계 정치 내홍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인천에 이어 부산으로 향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3: 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식 후보 등록에 돌입합니다. 이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르면 내일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당권 주자들은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표심 공약에 나섭니다. 그런데 정작 전당대회의 핵심 지도부 선출 방식은 여전히 미궁속입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는 결선 투표의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선호투표제에 문제가 없다는 친명계와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청계 사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데 조금 전 송영길 의원은 SNS를 통해 특정 후보 유불리를 이유로 당 절차를 멈춰 세우지 말라며 재차 선호투표제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늦게 최고위를 다시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데 당 관계자는 YTN에 사실상 내일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며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귀뜸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외 행보를 확대한다고요?
13: 네, 지방선거 뒤 당 안팎에 사퇴서를 일축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여의도 밖으로 향합니다. 지난 8일 인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고 오늘 오후에는 부산행을 예고했습니다.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청년, 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관련 집회 현장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광주를 찾고 이후 대구 일정도 조율하며 재선거를 촉구하고 선관위 개혁을 압박한다는 구상인데요. 국민 참정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게 지도부 설명이지만 버티기를 위한 토석이란 당내 불만도 여전합니다. 당 중진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의제는 맞다면서도 다른 중요 의제들도 함께 대응해야지 그 일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윤리위 징계가 본궤도에 오른 데다 장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한동안 당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8: 합성 목재 예스팀바.
17: 경동산업 주식회사.
1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9: 건강해.
2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1: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2: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0: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에서도 폭염 경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4도, 대전 35도, 대구 37도, 포항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낮 시간대 가급적 바깥 활동은 피하시고요.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열기가 식지 못하고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길 강천 터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현충원 동작대교구 1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시 뉴스 앤 뮤직에서는 청량감 넘치는 시원시원한 노래 띄워드릴게요. 혹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노래가 있다면 문자로 마구마구 신청해주세요. 선풍기 바람 같이 쐬듯 시원한 노래도 같이 들으시죠. 최신 가요 듣는 2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최신 가요 듣는 2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왔습니다. 매시각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돌아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 조사 다음 주 금요일인 17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유로 전화가 걸려오면 끊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듣냐 여쭤보면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채널 중에 YTN 경제 라디오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경제 프로그램 해봅시다, 또 생생경제, 또 굿모닝 굿라이프를 경제 프로그램 스트리밍을 YTN 경제 라디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YTN 경제 라디오 채널도 많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커피를 좀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나만 아는 그런 시원한 그런 음악들 신청해 주시고 또 사연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02번님께서 스크린샷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 YTN 경제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좋아요를 누른 그런 화면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이분께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많은 청취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에이티즈의 웨이브, 이렇게 두 곡입니다.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ATEEZ의 웨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4분 22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을 이유로 들어 종전 합의 이후 세 번째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재 시간 11일 소셜미디어에 소속 부대가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몇 시간 뒤 공습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사령부는 전투기와 드론, 정밀유도 무기 등으로 미사일 드론 기지, 해군 관련 시설, 탄약 저장고, 통신망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고 이번 한 주 목표물 300개 이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이 당시 경찰서장을 입건한 가운데 경찰도 당시 형사과장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박모 강력팀장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체감 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기준인 38도에 이르면 고령층의 사망 위험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체감 온도가 38도에 이를 때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 위험은 19%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4%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미만에서도 사망 위험은 4%,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폭염 중대경보 시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포항 일부 지역에 1호죠. 예,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폭염의 영향권 안에 있는데요. 항상 물 잘 챙겨 드시고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도 취해 주셔서 온열질환 없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번 여름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세 곡 띄워드릴게요. 키키의 뽀뽀, 이 노래는 정말 자주 선곡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아이브의 뱅뱅,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포커스, 이렇게 세 곡 띄워드립니다.

현재 시간 2시 45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와이튼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서울 구로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30여 분 만에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과 지인관계라는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일반 고객들의 실제 수술 후기인 것처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강남과 서초 성형외과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성형외과 세 곳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홍보 모델에게 수술 비용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이용 후기를 올리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리는 후기의 글자 수를 정해주고 수술 전후 사진도 의무로 올리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기만적인 표신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적발 내용을 공유하며 필요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께서 햇빛 잠깐만 맞아도 어지러지는 이런 날에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강윤과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 그리고 그늘 휴식과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끝날 때가 됐습니다. 노래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3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청곡 마구마구 던져주세요. 커피 쿠폰 나눠드리겠습니다. 뉴진스의 ETA, IOI의 갑자기,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이렇게 세 곡입니다. 강현구였어요. 3시 20분에 만나요.

0: 교통안전 1분 터.
1: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4도, 강릉과 대전 35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쪽에 습하고 좀 무거운 좀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치솟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낮 동안에 내려 곳곳으로는 5에서 40mm가량 소나기가 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강변 구리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영향 때문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길게 정체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 반대 일산 쪽으로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5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서강대교 북단에서 가양대교 일대까지 차량들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2차선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오늘 포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오 오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0: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 특히 경북 경산 하양읍에는 어제 4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경북 경산과 포항에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3: 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자 벌써부터 많이 덥다고요?
3: 그렇습니다. 오후 2시 기준 기상청에서 확인한 이곳 하양읍의 기온은 35.8도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리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온도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시각 2시 51분인데요. 38.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곳 하양읍의 기온은 39.9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곳 경산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나 최고기온이 39도를 넘는 날이 하루 이상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집니다. 지난달 폭염특보가 개편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생존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온보다 더 높은 이런 기온에 노출돼 있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는 야외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로 이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폭염경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데 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겁니다. 극한 더위 탓인지 대학과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이곳에도 지금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내일까지 이어지고 모레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는 대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쉬는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0: 네, 이렇게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북 남부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폭염이 기승입니다.
2: 네, 현재 수도권 곳곳의 기온도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4: 네, 양주 송추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 양주도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주의 기온도 35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북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지역도 펄펄 끓고 있는 건데요. 햇빛이 비출때면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여서 이렇게 물과 그늘이 있는 도심 계곡은 종일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북 경산과 포항은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경기 남부와 충청 곳곳, 영서와 강원 동해안, 호남과 영남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강릉 26도, 광주와 포항 2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한증막 같은 더위가 계속됩니다. 포항 등 경부 남부 지역은 내일도 38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 서울 33도, 강릉과 대전 35도, 광주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에 대기 불안정도 심해지면서 오늘과 내일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80mm, 전남과 경남 서부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도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극한의 폭염 속에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는 틈틈이 수분 섭취하시고 휴식 취하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송추계곡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0: 산림청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북 경산과 포항의 산림사업장에 야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풀베기와 예초 작업 등 야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작업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최근 풀베기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 사고를 계기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염특보가 내려진 다른 지역에서도 풀베기와 예초 작업은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만큼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기준인 38도에 이르면 고령층의 사망 위험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를 때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 위험은 19% 높아지고 심혈과 질환 사망 위험은 14%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미만에서도 사망 위험은 4%, 심혈과 질환 사망 위험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제주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제주공항 항공편 130여 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낮 12시까지 전체 항공편 480여 편 가운데 105편이 결항하고 33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국제선 3편은 인천 등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네, 서울 청계산 인근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서 6명이 대피했습니다.
2: 불길은 5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한순간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5: 네, 서울 원지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입니다.
0: 네, 현장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5: 네, 비닐하우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불탔고 주위에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걸려 있습니다. 새까만 잿더미로 뒤덮여 있는데 그 안에는 주방 도구나 옷걸이 같은 생활 소품들이 파묻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입니다. 불은 5시간 30여 분 만인 오늘 새벽 3시쯤에야 모두 꺼졌습니다. 불길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3동과 화훼 비닐하우스 3동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후 합동감식을 통해 방화나 실화 가능성을 포함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 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6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2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서 현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불이 난 이곳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소규모 화훼업체 여러 곳이 모여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활 공간을 잃은 주민들은 친척의 집이나 인근 경로당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피해 주민은 화재를 피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임시 거처를 찾았지만 선풍기만 놓인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습니다.
6: 거실에 에어컨은 있는데 방에는 아직도
7: 인근 주민입니다.
6: 미흡한 건 있어요. 뭐 여기가 하우스라도 일단 제 보금자리잖아요. 그걸 언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막막해요.
5: 한순간 화마가 삶의 터전을 덮치면서 주민들은 시름 가득한 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원지동 화재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0: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올해 신설된 이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과 함께 폭염 등 날씨 전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8: 네.
0: 자, 앞서 이제 저희가 보도에서 몇 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경북 포항 그리고 경산 이 한낮 기온이 뭐 37도 이상까지 네.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청에서 이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했는데 이 폭염 중대 경보라는 것이 조금 새롭게 느껴지실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최근에 신설이 됐고 이번이 첫 발령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8: 네, 기존에는 이제 폭염특보 하면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예상될 때 이틀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기상청이 최근 그 기후변화로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그 특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기준이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그냥 온도계로 재한 온도가 39도 이상, 다른 특보는 이틀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 건데 하루만 예. 예상되면 특보까지 내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폭염 중대경보는 그냥 단 하루만 예상이 되더라도 내는 건데 이 그동안 폭염주의보와 경보는 이제 그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조심하라는 뜻이었다면 이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도 각별히 조심하라. 그러니까 야외작업 중단하고 논일, 밭일 이런 거 중단하라는 강한 경고성 그런 시그널입니다.
0: 지금 이제 대부분 그 전국 대부분의 폭염특보가 현재 발령 중인데 네.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에도 네, 지금 육박하고 있다면서요?
8: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잘 관측 환경에 갖춰진 표준 그런 관측소가 있고 즉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있는데 AWS가 라고는 그런 곳은 이제 환경을 뭐 옥상에 설치했다거나 이런 장비들입니다. 자, 그 기준으로 40도 넘는 기온이 나타나고 있죠.
0: 예.
8: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기온이 41도입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2018년. 그전엔 대구가 40도 최고 기온을 갖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홍천에서 41도가 나타나면서 깨진데 이제 이게 공식 최고 기온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한 그 AWS 같은 곳은 42도 또는 3도 이런 기온들을 관측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경상도 그 지역이 높은 이유가 바람이 남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0: 예.
8: 그 지역의 산맥이 높은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팬 효과가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도 다 물론 덥지만 거기가 유난히 1, 2도 정도 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이 이 폭염의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0: 지금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습도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8: 이 고향 공기의 고향이 열대 바다입니다. 저 남쪽에 덥고 습한
0: 예.
8: 뜨거운 바다 위에 공기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 9호 태풍 바비가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못한 이유가 기상학적인 이유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내륙으로 상륙을 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기압 성질 자체가
0: 예.
8: 굉장히 뜨겁고 습한 공기 덩어리입니다. 그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한 그런 불쾌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더위가 뭐 낮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도 굉장히 이어지더라고요.
8: 그렇습니다.
0: 열대야도 지금 서울에서 첫 열대가 나타났다 이런 보고도 있던데.
8: 네, 네. 아까 예. 폭염 중대 경보와 같이 새로 시작한 게 열대야 주의보거든요.
0: 예.
8: 자, 뭐 열대야라는 게 밤 기온이 해가 지고 나면 낮에 가열된 공기가 이제 식어야 되는데 식질 않죠. 그 원인이 이제 습도가 높을 때
0: 예.
8: 수증기가 그 열을 꽉 가두어 두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주의보가 나타나는데 자, 그 열대야주의보 그다음에 폭염 중대경보에 타고 근본적인 원인들이 남쪽에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해서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 한 채를 지금 덮어놓은 격이라면 티벳 고기압이 상층 한 12km 상층에 티벳 쪽으로 또 확장한 고기압인데 이게 그 중하층의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위를 덮고 있거든요. 다 고기압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이제 하강 기류가 강한데 이렇게 이중으로 고기압이 덮여 있으면 공기가 하강하면서 압축이 돼서 기온이 더 물리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가 더해집니다. 공기 자체가 고온다습한 공기에다
0: 예.
8: 거기에다 단열 가열까지 되기 때문에 또 위에 햇볕이 더해지면서 이런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런 폭염과 열대야가 앞으로도 좀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8: 그 비가 와서 좀 식혀주지 않는 한은 이 식을 원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다거나 이 폭염이 사라지려면 그런 조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식을 이유가 없죠. 또 아마 소나기 내리면서 잠깐 비 오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잠깐 내린 비가 오히려 더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그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게 지금 지금 장맛비가 지난 주까지 이어지다 잠깐 지금 소강상 때 들었는데 예. 이 7월 여름에 지금 여름의 시작이거든요.
0: 여름의 시작입니다.
8: 예. 아직 본격적인
0: 시작이다.
8: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절기상으로 소서 작은 더위가 시작이 된 거죠. 7월 7일 날 그런데 벌써부터 이 정도니까 올 여름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지금보다 뭐 기온도 더 높아지고
8: 근데 이제 뭐 45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테지만 예. 이런 그 38도 이상 중대 폭염 중대 경보 기준에 해당되는 날이 자주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고 역시 기후 변화 속에서 있는 그런 여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0: 그러면 폭염 중대 경보가 만약에 이제 발령이 되면 그 즉시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네, 있을까요?
8: 그렇습니다. 그 전에 폭염주의보, 폭염특보보다 강한 그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경보. 그래서 일시 모든 걸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겠지? 이런 그 건강한 사람도 마음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중단하고 이동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뭐 혼자 사시는 그 부모님이나 인근에 그런 노약자 있으면 확인하고 또 내 건강도 확인하고 지금 그런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은 수분이 물이 부족하는 걸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탈수 현상이 심하다는 걸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경보 기준이 발령이 되면 중단하고 이동하고 확인해라. 이 준칙을 꼭 지켜서 왜 그러냐면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0: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네, 네, 네. 하던 일을 멈추고 일단 서늘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8: 이동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야만 한다는... 자기 건강 확인, 주변에 그 혼자 사시는 분 확인.
0: 네, 뭐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네. 건설 현장이나
8: 그래서 중대 경보가 예. 내려지면 지금 그런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전에 폭염 경보는 각별히 조심하시라 이제 이런 의미였는데
0: 그 정도였다면
8: 지금은 중단하시라거든요. 중단 왜냐하면 그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예. 온열 질환에 지금 나타날 것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왜 38도인가 기준이 그 38도가 통계상으로 아까도 그 보고를 하던데 예. 그 19% 이상 사망자가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자는 14%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38도 정도 달하면 체감 예. 온도가 그래서 이제 그 기준 임계점이 38도로 폭염 중대 경보 발령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 중대 경보는 나 괜찮겠지가 아니고 일체 야외 작업은 중단하고 서늘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 그게 만약 장기간 지속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죠.
0: 예. 근데 뭐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다 보면은 온열 질환자
7: 올해 신설된 폭염 중대 경보가 경북 지역에서 발령됐습니다. 올해 첫 발령인데요. 관련 내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장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Animal.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9: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10: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11: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12: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서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바깥으로 나가실 때는 통기성이 좋은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열대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폭염이 최고조에 달하다가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폭염 속에 도로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이어지기 쉬운데요. 운전하실 때 시원한 물을 틈틈이 마시면서 안전 운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청주 영종고속도로는 청주 방향 동산주 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차량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제 나들목에서 내리촌 휴게소까지 5km 구간과 강수원 나들목에서는 2km 구간 다시 정체입니다. 가평 휴게소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24km 긴 구간이 밀리고 있고 덕소 산배 나들목에서 강일까지는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덕소 산배 나들목 1, 2차선에 장애물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죠. 폭염중대경보가 경북지역에 발령이 됐습니다. 올해 첫 발령인데 기상청은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생존을 위한 세 가지 행동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중단, 이동, 확인, 이렇게 3단계인데요. 야외활동과 작업 즉시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혹은 그늘로 즉시 이동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중단, 이동, 확인, 이렇게 3단계인데요. 꼭 지하셔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기가요 듣는 오후 3시에 뉴스 앤 뮤직 첫 곡 띄워드릴게요. 클래식 콰이의 노바보사.

클래식콰이의 노바보사 듣고 오셨습니다. 노바보사 이 노래 첫 가사에 비가 좀 내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 좀 이렇게 더워가지고 좀 시원한 소나기나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요새 또 비가 내리면은 엄청나게 퍼붓잖아요. 그래서 아, 좀 뭔가 사건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걸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쪼록 뭐 여러모로 이번 여름이 좀 안전하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3019번님께서 뉴스 잘 들었어요. 세계 편 축하드리면서 변함없이 애청할게요.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019번님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 달 3분기죠. 네, 3라운드입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 주 금요일인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01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끊지 마시고 한번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듣는지 여쭤보면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너무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하나 더 생긴 이야기 매시각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YTN 경제 라디오가 생겼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하시면 뜨는데요.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서는 경제 프로그램 굿모닝 매거진 해봅시다. 뭐 조태현의 생생경제, 굿모닝 굿라이프를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곡 띄워드립니다. 우효의 빈 야드 그리고 이소라의 트랙 2.

우효의 빈야드, 이소라의 트랙2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고요. 와이튼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장현기가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장현기가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2차 공판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주목됩니다. 당시 장현기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진술을 미뤘습니다. 블랙박스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장현기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미국의 적정금리가 4%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발 긴축 충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2분기 적정금리는 연 3.82%로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목표치인 3.5에서 3.75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분기 적정금리는 3.97%, 4분기에는 4.0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최근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같은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 요양기관 4천여 곳 가운데 불법 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곳에 대해 4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기획 현지 조사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조사입니다. 복지부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방문 요양급여 제공과 청구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부당지급 급여를 환수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연달아 또 띄워드릴게요. 전진희의 여름밤의 우리, 그리고 혁오와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 부른 Why, 이렇게 두 곡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48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동해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병사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동쪽 50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승조원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병사는 오늘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오전 8시에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남성 휴직자 숫자가 늘고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2026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 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9만 4천여 명보다 9.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 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 36.5%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앤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앤뮤직은요, 잠시 쉬었다가 5시 20분에 이태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멘트를 무슨 놀이기구 하차할 때 여기까지였습니다 했던 것 같아서 살짝 웃음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저 강연구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3시 뉴스앤뮤직 끝곡 두 곡 띄워드릴게요. 플레이브의 봉숭아, 그리고 김현철의 비가 와. 아, 비가 좀 와서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강연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찜통더위가 종일 기승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4도, 강릉과 춘천 35도,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한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충분한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전북 동부에는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교통량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제 나들목에서 내리촌 휴게소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 있고, 설악부터 화도 나들목까지 21km 긴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나란한 영동고속도로 상행에서 인천 쪽으로도 정체가 많은 편인데요. 진부 나들목에서 진부 2터널까지는 2km 구간 밀리고 있고, 평창 나들목에서 둔내 터널까지 10km 구간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 횡성 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10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여주 분기점부터 이천 나들목까지도 다 10km 구간 차량들 더딘 흐름을 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YTN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북 경산에 연 이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2: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 농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현장 나가 있는 YTN 취재 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은재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3: 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조경원 기자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보입니다.
4: 네, 저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자 이은재 기자, 벌써 많이 덥다고요?
3: 그렇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에 기상청에서 확인한 이곳 하양읍의 온도는 36.4도였습니다. 아, 실제로 거리에선 이렇게 햇볕도 내리쬐서 더 덥게 느껴지는데 온도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시각 3시 55분인데요. 4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기상청에서 확인한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데요. 아, 어제도 이곳 하양읍의 온도는 39.9도였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곳 경산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나 최고기온이 39도를 넘는 날이 하루 이상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집니다. 지난달 폭염특보가 개편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기상청은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생존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온보다 더 높은 이런 기온에 오래 노출돼 있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 경보 상황에는 야외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로 이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폭염 경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데 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겁니다. 극한 더위 탓인지 대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이곳에도 지금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어지고 모레쯤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는 대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쉬는 등 건강관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조경원 기자도 무척이나 더워 보이는데 그 비닐하우스 실내 온도가 얼마나 됩니까?
4: 네, 일단 제가 있는 곳은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안은 공기가 덥고 습도도 높아서 그야말로 찜통이고 10분만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질 정도입니다. 실내 온도는 낮 12시 반쯤 섭씨 40도를 넘긴 데 이어 오후 3시쯤 섭씨 42도를 넘어섰습니다. 무더위의 영향으로 평소에는 줄기에 빼곡히 달려있던 토마토도 지금은 듬성듬성한 모습입니다. 제가 있는 용인 남부 지역은 어제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4.6도로 나타났습니다.
1: 네, 폭염이 계속되면 작물이 자라는 데도 영향이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이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보통 섭씨 25도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섭씨 35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여름에 휴지기를 갖지만 농가 주인은 폭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우스를 더 오래 비워둬야 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비닐하우스에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환풍기도 틀고 있지만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5: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0: 하우스 농장 주인입니다.
5: 손해가 나는 거죠. 여름에 삼복더위 제일 더울 때 되면 거의 40도까지 올라가요. 하우스 안에 일 못해요.
4: 폭염은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농업 종사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에는 가능한 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폭염 현장 나가 있는 YTN 기자들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1: 산림청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북 경산과 포항의 산림 사업장에 야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풀베기와 예초 작업 등 야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작업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최근 풀베기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 사고를 계기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 또 폭염특보가 내려진 다른 지역에서도 풀베기와 예초 작업은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만큼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거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충남 홍성에 있는 축사에서 30대 외국인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어제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축사에서 네팔 국적의 30대 외국인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주에선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바람에 항공편 결항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00여 편이 넘는 항공편이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심에서도 강풍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제주공항 항공편이 강풍 때문에 결항 잇따르고 있다고요?
2: 네, 저희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주공항으로 고도를 낮추면서 비행하던 항공기가 다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강한 바람에 항공기 여러 대가 착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제주 대부분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결항과 폐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공항에선 국내선과 국제선 480여 편 가운데 105편이 결항했고 85편이 지연됐습니다. 국제선 도착 3편은 인천 등으로 회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네, 또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확인되고 있죠?
2: 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에선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 소방본부엔 나무 쓰러짐과 건물 외벽 마감재가 파손되는 등 2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제주 지역엔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인 14일까지도 제주에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제주공항을 이용하실 분들은 기상상황과 항공편 지연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1: 네,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올해 신설된 폭염 중대 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는데요. 장마철에 왜 이렇게 더운 건지 기후학 연구하시는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님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우선 포항과 경산의 한낮 기온이 오늘 37도까지 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교수님 어느 지역에 계십니까?
3: 네, 저는 지금 대구에 있고요. 사는 곳이 경산 지역과도 가깝습니다. 저도 더위를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날씨는 불볕더위라는 느낌보다는 축축하고 끈끈한 더위가 크게 체감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1: 네, 기상청에서 정확히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라는 걸 발령했습니다. 조금 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긴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존의 폭염특보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짚어주실까요?
3: 네, 2026년 6월부터 그러니까 올 여름부터 새롭게 시행을 시작한 폭염 중대 경보 서비스인데요. 하루 중에 체감 온도가 38도씨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씨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기존의 체감 온도인 것이 35도씨였었는데 이것보다 3도씨 높은 기준으로 올린 대신에 기존의 이틀 기준이었던 것을 하루만 나타나더라도 발령되도록 한 것인데요.
1: 네.
3: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경보 서비스의 신뢰를 높인 부분도 있고 또 이틀이었던 것을 하루로 줄인 것은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된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곳도 있었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나요?
3: 네, 사실 그 정도가 지금 곳곳이 비슷해서 폭염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폭염특보의 주안점은 기온보다도 수증기 효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태풍이 밀어올린 수증기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비가 내린 뒤이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으로 지면이 축축한 상태라는 점도 있고 또 게다가 태풍이 중국 남동부 연안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 동쪽에 놓인 우리나라 지역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네. 네,
3: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다 할 지역 구분 없이 곳곳이 축축하기 때문에 폭염특보의 기준인 체감온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높게 형성되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참 낮에는 꿉꿉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져서 밤에 좀 기온이 내려가면 좋으련만 밤에도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간밤에 나타났었는데 밤에도 더위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0: 뭔가요?
1: 네,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수증기 때문입니다. 수증기는 열을 잘 담아서 가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기체로 이산화탄소 또는 메테인 같은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사실상 이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온실기체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는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불과도 같아서 수증기가 많은 날 또는 수증기가 많은 지역에는 밤에도 쉽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더위가 지속되기가 쉬운 그런 조건입니다.
0: 네, 당장 얼마 전만 해도 충청 지역 등에서 폭우가 쏟아졌었는데 비가 그치기 무섭게 날씨가 갑작스레 더워졌습니다. 보통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1: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이는 아열대 고기압이 이 장마 비구름대를 북쪽으로 밀어냈다, 밀쳤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기온에 고기압 영향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에서 남쪽의 수증기들이 또 원활하게 북상하는 통로에 놓여 있다라는 또 말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바로 장마가 끝난 뒤에 따라오는 여름철 무더위인 것이죠.
0: 예.
1: 네,
0: 근데
1: 올해
0: 올해는,
1: 지금
0: 네.
1: 한참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0: 예. 올해는 아직 장마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여름에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질까요?
1: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후 상황은 고전적인 장마인데요. 이런 고전적인 장마와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북쪽 찬 공기가 아열대 고기압에 제대로 대적할 만큼 차갑지도 않은 데다가 또 아열대 고기압마저도 엘니뇨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다지 뚜렷하게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경계가 우리나라에 놓이긴 했지만 뚜렷한 정체 전선을 만들지 못하고 마치 넓게 퍼진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통로가 좁지 않기 때문에 장마 전선도 모호하고 또늘 구름 낀게 아니다 보니까 햇볕이 미리 열을 또 주기도 하죠. 햇볕에
0: 네.
1: 미리 열을 받아서 뜨겁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처럼 주변에 태풍이라도 있으면 수증기가 남북 간에 구분 없이 폭넓게 밀려와서 이렇게 곳곳이 덥거나 그러다가 또 기류가 어딘가에 뭉치면 국지성으로 비를 내리는 그런 패턴이 도는 것입니다. 지금 폭염은 제9호 태풍 바비로 인해서 그 더위가 더욱 두드러진 것이고요. 아무래도 태풍이 소멸되면 수증기 효과에 따라서 나타난 지금 같은 폭염은 조금 누그러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염두할 점은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욕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전보다도 풍부한 상태라는 점인데요. 올해도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면 태풍이 소멸한 뒤에도 수증기의 원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향후 올 여름 날씨 상황을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0: 예, 태풍이 소멸하더라도 이 수증기가 가득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직 올해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에 다시 비가 올까요?
1: 네, 지금 폭염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내릴 비까지 전망하려면 역시 태풍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9호 태풍 바비가 다행히 우리 쪽으로 직접 북상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간에 내린 비로 인해서 충분하게 수증기 재료를 공급했고 또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로 끈끈한 수증기를 또 직접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면서 폭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이고요. 이제 태풍이 소멸하는 단계에서 태풍이 안고 있는 물덩어리를 어디에 쏟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 또 어딘가에는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제어 요소가 되겠습니다. 국가태풍센터가 현재 예측하는 태풍 진로상 태풍이 북한 지역을 향하는 과정에서 열대저 압으로 약화되거나 또는 소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초에 이와 관련한 비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까지 나타날 것인지 또그 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기상청 예보를 통해서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대저기압이 지나는 동쪽 가장자리 지역에서는
0: 네.
1: 수증기가 일단 뭉치면 그 구조가 길게 지속되기 때문에 혹시 이 강우 지역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걸실 경우에 그 피해가 누적될 수 있는 만큼 고태풍 바비가 동반하는 이런 날씨 구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주시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올여름 기상 정보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님과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에서도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1도에서 37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경북 경산, 포항의 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밤에는 열기가 식지 못하고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 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 관리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이어지기 쉬운데요. 운전하실 때 시원한 물을 틈틈이 마시면서 안전 운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 고속도로는 순천 방향 산인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의 차량들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 지금 울산 방향 울주 분기점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잘 살펴서 안전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0: 5.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건데요. 이 노후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또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 순간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게 바로 보험이고 지금의 소득과 미래의 목표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재무 설계 역시 내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위험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요, 통장 잔고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확인하지 마시고 내 보험은 충분히 보장이 들어있는지, 내 계좌는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9.7%.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30%대로 노인 빈곤율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 조금 소득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치로 보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는 누구나 탄탄히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내 미래의 어떤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기 지출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경조사들이라든가 비정기 지출 또한 사실 컨트롤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정기 지출을 한번 점검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오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재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자 번호 혹시 아시나요?
2: 문자 번호는 샵 0945.
0: 맞습니다. 이재환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더 전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목소리가 좋으셔서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오늘도 여러분들 상담 신청을 위한 문자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의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이게 뭐니?
1: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1772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딱 9개월 된 신혼 부부입니다. 42세, 신랑은 39세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둘 다 이른 결혼은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에게도 작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혼자였을 때와 다른 신혼생활에 행복도 하지만 계속되는 가계부 적재의 고민이 큽니다. 남들은 혼자 벌다 둘이 벌게 되니 남는 게 더 많을 거다. 저축하는 재미에 신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항상 저희 가계부는 마이너스인 걸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은요. 연상연하 커플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177이번님. 결혼하신 지 9개월 된 신혼 부부의 사연인데 다 좋대요. 다 좋은데.

0: 근데 이게 너무 크네요. 가계부가 적자다. 분명히 소득을 합쳤으니까 뭔가 벌이가 더 늘어났을 텐데 왜 항상 적자일지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시나요? 가계부 적자에 대한 이야기?
1: 정말 많이 받죠. 정말 질리도록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희 둘다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안 모여요. 분명 열심히 버는데, 아, 통장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정작 얼마를 쓰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근데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애는 나랑 같이 돈을 쓸 사람을 만나는 거고, 결혼은 나랑 같이 돈을 모아갈 사람을 만든 거라는데, 이분들은 아직 연애 중이신가 봐요. 이제 돈을 모아나가는 진짜 부부로 거듭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설명을 들어보니, 수입보다 지출 나가는 게 뭔지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계시나 봐요.
2: 네, 사실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보험 증권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게 먼저 정기 지출 내역입니다. 돈이 어디서 얼마큼 들어오고 또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겠죠. 최근에 상담했던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도 정말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의 맞벌이 소득은 합산해서 월 800만 원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30대 초반 맞벌이 월 소득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가계 분석을 해보니 예상대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어떤 결과가 의외의 결과였을까요?
2: 네, 우선 돈을 많이 쓰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작은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가족들 경조사가 시작이었고요. 배달 음식, 커피, 구독 서비스, 주말 외식, 쇼핑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각각 소비하다 보니 같은 소비가 두 번, 세 번씩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돈을 각자 관리하거나 이렇게 별 계획 없이 쓰는 작은 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계부를요,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소득과 지출을 한 군데 모으고 소비하면서 만드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통장을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혼부부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돈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돈의 방향.
1: 네, 그렇죠. 뭐 결혼 전이나 신혼일 때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잖아요. 예를 들어 언젠가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부부를 닮은 예쁜 자녀를 몇 명을 낳고.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숫자로 바꿔서 1년, 5년, 10년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돈을 모아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주택자금 3억 모으기라고 하면 매달을 얼마를 모아야 할지, 적금만으로 되는지, 투자를 섞어야 하는 건지 이런 방향이 보이게 될 겁니다.
0: 맞습니다. 사실 뭐 재무 계획이라는 게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런 것 자체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재무 점검을 직접 받으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될수 있겠죠.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신혼부부인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아, 나도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통장 열어보시고요. 그 안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보시되, 너무 그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으로 여러분들 상담 딱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아팠던 분들 직접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 시작에 앞서 오늘도 돌아온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율 조사 홍보

0: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 좀 해주세요. 와!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언제나 잘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신 그 번호 015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즐겨 듣는 라디오로 매일 오후 4시 20분 평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되는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우리 청취자분들 어디에서 무엇 하며 라디오 듣고 계신지 청취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번호 상담 신청 번호와 같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에요. 단문 50원, 사진 문자 또는 장문 100원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 문자를 기다려 보면서 머니 처방전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사연은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험의 주인공 본인이 아니고 장모님 보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 거죠?
1: 사연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2년 전 장모님께서 굿머니 굿라이프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더 탄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작년에 장모님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치료를 잘 마치셨고 진단금과 수술비, 치료비까지 약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보험도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막상 용어도 어렵고 나도 점검 받아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그러던 중 저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는데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갑상선암 진단금은 50만 원뿐이었고 암수술비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치료도 치료지만 돈 걱정이 앞섭니다. 저처럼 회사 단체 보험이나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만 믿고 있는 사람은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가족이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잘 받았겠거니 하지 내 것까지 이제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청취자님이신 사위분 연락을 주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장모님에 이어서 사위까지 이렇게 계속 질병진단을 크게 받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너무 놀랐겠어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보험을 확인하면서 사실 한 번 더 놀라셨겠죠. 그러니까 나는 암보험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모든 암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막상 갑상선암은 50만 원이네. 이런 사연 정말 많습니다.
1: 그리고 사실 암이라는 게 나에게 혹은 가족에게 생길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 처음에 가입할 때는 최소한의 보장으로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암의 뭐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에 따라서 치료 비용이 다르게 발생을 하겠지만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췌장암이나 뇌암 등은 1억 이상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암 치료비가 평균 최대 1천만 원까지 들기에 한 번에 좀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가입한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일 경우 어떠한 암에 걸려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제 이걸 틀리면은 저는 하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하산이 아니라 하차. 왜냐하면 가입한 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이라고 모든 암에 내가 3천만 원 진단금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일반 암, 소외감 구분이 돼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X. 제가 맞추니까 되게 안타까워하시네요. 틀리길 바라셨나 봐요.
1: 무슨 말씀이에요? 하차하면 안 되잖아요.
0: 정답 X가 맞죠?
1: 맞습니다. 암은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똑같아요 하면은 틀립니다.
0: 그렇죠.
1: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암은 간암, 위암, 폐암,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발병률이 높은 암을 보험사가 겁을 내고 줄여놓은 걸 소외감 혹은 유사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흔히 걸리는 암은 기, 갑, 경제라고 하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회분처럼 암진단금이 3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갑상선암은 50만 원밖에 안 주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소외감으로 분류된 이 발병률 높은 암들 여러분들 나도 혹시 내 보장 안에 이렇게 분리돼서 빠져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0: 건강할 때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진단 다 받고 나서 점검 받아봐야 이미 이 보험 진단금은 다 지나가고 난 이야기가 될 테니까 이 상담과 점검에 대한 타이밍도 꼭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 5번으로 상담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보험의 배신을 느끼죠. 근데 사실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내가 직접 다 서명하고 사인했으니까 내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이제라도 사입은 보험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점검을 해드려야 될 거거든요. 일단 기존 보험 가입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사입은 보험은 2016년도에 가입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셨습니다. 매일 16만 원씩 납입 중이었고요. 그리고 단체 보험으로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55세 납이라 33년을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꽤 길죠. 그리고 보장으로는 사망보험금 1억, 암진단금 3천만 원, 소외감은 50만 원, 뇌출혈 진단금 3천, 급성신경세 3천만 원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상한 건 16만 원씩 33년을 납입한다 했죠. 그러면 6,3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혹시 암진단금 제가 방금 얼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0: 3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근데 너무 이상해요. 왜 납입금액이 더 큰 거죠?
2: 네, 예상하셨던 것처럼 사망보험금 때문입니다. 물론 1억은 언젠가는 받죠. 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보장의 크기부터 봐야 현명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네,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 있어요. 사위분이 현재 문제가 생기기 전이라는 점이죠. 추적 검사가 필요할 뿐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봐야 됩니다. 생기기 전에 문제를 발견했다는 게 너무나 큰 다행이죠.
0: 그래서 우리 사위분, 청취자님, 네. 어떻게 머니 처방전에 좀 써드렸을까요?
2: 저희가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 의뢰자분하고. 근데 우리 청취자님은 보장을 좀 넉넉하게 넣고 싶어 하셨어요. 우선 기존에 있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다행히도 수익이 꽤 올라있기 때문에 손해 없이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납입한 금액 2천만 원 대부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총 두 가지 보험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종합보험은 암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6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1천만 원에 수술비 3천만 원씩, 그리고 N대 수술비, 1호종 수술비는 없던 뭐 이런 것들은 없던 담보를 가득 넣어드렸어요. 아시죠? 5종, 1종 이런 수술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왜 중요한 거죠?
2: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금액으로 좀 큰 위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0: 보험료가 비싸지 않는데 보장을 좀 쏠쏠히 받을 수 있다 이런
2: 그렇죠.
0: 설명이시군요.
2: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1종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 용종을 제거해도 나오기도 하고요. 5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개두, 개흉, 개복 이런 좀 어려운 수술들 이런 걸 할 때도 뭐 상당히 많은 수술비가 나오긴 합니다.
0: 그래서 적은 보험료 납입으로 두루 이 수술에 대한 비용을 다 내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0: 1호종 수술비 반드시 특약 안에 채워 넣어라 설명해 주셨고요.
2: 네. 네. 그리고 뭐 사위분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과 좀 동일하게 5종 수술비를 2천만 원 구성을 원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수술비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어 하셨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일단 종합보험에서만 갑상선 암이 걸리시고 뭐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게 된다면 진단금 6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3천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지급이 될 겁니다.
1: 네, 맞아요. 왜 500만 원에서 3,6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을 추가해드렸던 건 암주요 치료비 유명하죠. 이 담보입니다. 여기서도 갑상선암은 60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게 넣었고요. 사실 진단금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방사선 약물 치료비입니다. 각각 5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보장을 구성을 해드렸고요. 갑상선암 진단 시 첫 번째 종합보험에서 3,600만 원, 두 번째 보험에서 5,600만 원. 그럼 총 9,200만 원이 갑상선암만 진단받고 수술해도 나올 수 있고요. 방사선 약물을 한 번에 두 가지 모두 받으셨더라면 5천 원 또 추가될 거예요. 그럼 총 1억 4,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요즘은 참 이 보험에 대한 설계 자체가 진단금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외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치료비도 그렇고 수술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의 디테일한 이 설계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번 사연을 보면서 느낍니다. 청취자님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되게 만족해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제 막연하게 내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좀 든든하게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마치고 가려는데 청취자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울러서 가족분의 상담도 좀 요청을 주셨어요. 당일에는 좀 시간이 좀 안 돼서 저 오늘 방송 끝나고 아내분과 자녀분들의 보험도 상담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0: 네. 그러면 방송 마치고 또 이 사연자의 가족들을 또 만나시는 거네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청취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나는 보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처음 가입한 채로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나에게 맞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사실은 꼭 점검은 한 번씩 필요합니다.
0: 저도 뭐 이렇게 이 사연을 보면서 진짜 하나 정말 깊이 공감이 되는 게 만약에 장모님이 상담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이 사위분도 보험 점검 안 하셨을 거잖아요. 아 장모님한테 두고두고 이거 은혜 갚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요. 굿모닝 굿나이프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전문가 관련 도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휴대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이번에는 김소미 팀장님 읽어주신다고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출판사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험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 보험만큼은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갱신 안내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제서야 비갱신형 보험 장점을 실감을 했고요. 아직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예전 동기에게 상담을 받아봤어요. 하지만 새로운 특약 상품, 처음 듣는 용어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했던 저도 어렵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혹시 제 보험 점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0: 그렇죠. 일단은 요청 드려도 되죠. 그렇죠. 괜찮죠.
2: 너무 괜찮죠.
0: 네. 아니 매달 이런 게 다 바뀐다면서요.
2: 그렇죠.
0: 보장안도 바뀌고 상품도 네. 바뀌고다 보니까 전문가분들도 이거 매달 공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드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사실 뭐 매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주 바뀌기도 합니다.
0: 매주 바뀌어요.
1: 놓치면 안 됩니다.
0: 아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설계사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 굿라이프로 상담 신청 잘 하셨습니다. 자 보험 일을 했던 분도 점검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답을 해주셨죠.
2: 그렇죠.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전 지식으로 지금의 보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0: 네.
2: 예,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나는 상품은 아니죠. 오히려 제도가 바뀌고 보장도 바뀌는 그런 금융상품이거든요.
1: 네, 치료법도 사실 새로 발생되는 것들,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요. 자, 오늘도 찾아온 체크리스트 제가 잠깐 가져왔고요. 오늘은 오래된 보험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항목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료가 최근 크게 인상되지는 않으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갱신형 비중이 과도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지금 필요한 보장이 빠져있지는 않은가요? 네 번째, 오래된 특약이 현재 의료 환경에 맞을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가족 구성이나 소득 변화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사실 보험은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보험을 방치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듯 보험도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0: 그러겠네요. 네 보험 아프냐? 내 보험도 아프다. 검진하듯이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최근에 크게 오르진 않았는지, 갱신형 많은 건 아닌지,

0: 보장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요즘 치료법들에 대한 대비가 내보험이 돼 있는지 체크하셔야 된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청취자님은 그럼 어떤 보험을 갖고 계셨을까요?
1: 우리 청취자님의 보험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좀 많으셨어요. 가입 현황을 좀 체크해보면, 뭐, 이제 여러 보험사에 한 6가지 정도 되는 그런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 15만원, 종신보험 30만원, 간병인보험 4만원, 운전자보험 3만원, 화재보험 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보험 5만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만 한 달에 59만 원 정도였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전부가 모두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0: 이 모든 게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그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0: 그러게, 근데 설계사 일을 10년 전에 하셨으면 사실 뭐 다른 특약들은 새롭게 바뀔 수 있지만 갱신형 보험료는 평생 내야 된다는 건 10년 전에도 불변이었잖아요. 근데
2: 맞아요.
0: 어떻게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1: 그렇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니까
0: 네.
1: 저렴한 금액으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갱신형으로 모두 설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올라간 보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암보험이 다음 달이면 5만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015년도 암보험은 놀라지 마세요. 갑상선암이 일반암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올라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셨고요. 사실 양수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갱신형 보험료가 저렴해서 너무 좋고 또 젊었을 때 필요한 거지 보험이라는 건 나이 들어서 아프면 그냥 나는 치료 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당시에는. 사실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건강한데 20년 뒤 일까지 미리 걱정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돈을 벌때 아프면 정말 큰일이니 제대로 된 보장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0: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건강할 때랑 아플 때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험 대비를 위한 보장성 보험만큼은 건강한 할때잘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프고 나서 보험 챙기려고 하면요, 되게 아쉬워요.
2: 맞아요.
1: 맞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0: 없죠,
1: 없다고
0: 없죠.
1: 생각해요.
0: 네.
1: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겠죠.
0: 그렇죠.
1: 그래야 지킬 수 있죠. 뭐든지요. 뭐 예를 들면 자산을 지킬 수도 있고 가족을 지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절대 오래오래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하다면 좀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0: 그렇죠.
1: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보험이 병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병 때문에 무너지는 내 삶을 막아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청취자분께 어떤 머리 처방전을 써주셨을까요?
2: 네, 우선 너무 안타깝지만 살릴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갱신이 될걸 예상하면 걱정이 너무 앞서신다고 저는 모두 비갱신형으로 변경하길 원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종합보험 안에 암보험? 뇌, 심장, 간병인 수술비 보험까지 모두 채웠고요. 21만 원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3만 8천 원, 화재보험 만 원, 운전자 만원 해서 총 원래 이분 59만 원 내고 계셨거든요. 26만 8천 원, 매월 32만 원씩 절약되고요. 이 모든 게 또한 비갱신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0: 정리를 해보자면 가지고 계셨던 갱신형 보험은 안타깝지만 모두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7만 원 수준으로 비갱신형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보장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매달 30만 원 이상을 절약하면서도 이제는 진짜 필요한 보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탄탄한 대비 이런 걸 이제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이상도 정말 큰 돈을 줄이게 된 건데, 일단 그냥 단순히 20년 낸다고 생각하면 7,2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59만 원이지만 또 다른 10년 뒤에는 59만 원이 얼마로 오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갱신형 보험은 이제 슬픈 부분이 뭐냐면 얼마가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본이 좀잘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얻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미 난 기본이 돼 있으니까 추가적인 거는 그때 가서 너무 비싸니 해지하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이 아닌 게다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담을 좀 마치고 난 다음에 청취자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보험 설계사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잘 가입해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도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나면 좀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점검하게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들의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창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이 하나도 없이 맞이한 내 노후. 노후 대비도 하나도 없이 맞이한 내 인생.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내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솔라의 블루벌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1: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1: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1: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4: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4: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6: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7: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8: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9: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서울 34도, 강릉과 대전 35도, 포항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남서쪽에서 습하고 좀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치솟았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낮 동안에 내려 곳곳 곳으로는 5에서 40mm가량 소나기가 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과 내일 절정에좀 이르다가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옥산 분기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옥산 분기점에서는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까지 12km 구간 아직은 밀리고 있는데요.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4km 구간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후로 양재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6km 정도 차간 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 제주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3: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이용객 1만 7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 제주 도착 예정 항공기가 강풍으로 회항하는 등

0: 이른 아침부터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 아,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불안하고 막 비행기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0: 강풍으로 인한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여행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2: 광주든 서울이든 아무데나 뜨기만 하면 되는데 뜨는 것 자체가 다 없다고 내일까지 최소 모레부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0: 제주 전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 수십 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동해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병사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동쪽 50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승조원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병사는 오늘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내 현안 대응에 집중합니다. 각 부처의 2차 업무 보고와 부동산 토론회, 2기 내각 구성 등 굵직한 이슈가 쌓여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4: 이번 주 수요일인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각 정부 부처의 2차 업무 보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첫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5: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 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겁니다.
4: 국무조정실과 19개 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 대통령 앞에 섭니다. 1차 때와 달리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지난해 연말 각 부처가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과 공직자들의 답변이 그대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6: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7: 이명구 당시 관세청장입니다.
6: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8: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4: 2차 업무 보고가 끝난 뒤인 23일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는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도 발표되는 만큼 핵심 화두는 세금 문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8: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4: 청와대는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선 이번 토론회를 요식 행위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전월세와 내 집 마련 부담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더 좋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9: 한성숙 신임 총리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만큼 2기 내각 진용을 짜기 위한 개각 규모와 단행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호투표제 등 이른바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징계 정치 내홍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미묘한 엇박자를 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0: 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식 후보 등록에 돌입합니다. 이미 김인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르면 내일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당권 주자들은 조금 전 국회에서 시작된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도 나란히 참석해 표심 공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당대회의 핵심 지도부 선출 방식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는 결선 투표의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호 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선호 투표제에 문제가 없단 친명계와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청계 사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데 송영길 의원은 SNS를 통해 특정 후보 유불리를 이유로 당 절차를 멈춰 세우지 말라며 재차 선호투표제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늦게 최고위를 다시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데 당 관계자는 YTN에 사실상 내일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며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귀뜸했습니다.
3: 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입장차를 드러냈다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10: 우선 지방선거 뒤 당 안팎의 사퇴설을 일축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여의도 밖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고 관련 집회 현장에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광주를 찾고 이후 대구 일정도 조율하며 재선거 촉구와 선관위 개혁 압박에 매진한다는 구상인데요. 국민 참정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게 지도부 설명이지만 강성 당원 여론에만 소구하는 것 아니냐 당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당원들 뜻은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은 국민 정당으로 변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나가고 몇 시간 뒤 장동혁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의 논조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정당과 당원중심 정당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면서도 당원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일 뿐 차이를 드러낸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잠복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2주째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이번 주 재건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에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1: 후반기 국회 반쪽 출발은 여야 간 원구성 이견 때문입니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11곳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2주째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2: 국민의힘이
1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입니다.
12: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11: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1개 상임위는 속속 반쪽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은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지 못하면 원구성 협상 진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11: 향후 협상 전망도 어둡습니다.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오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함께 국민의힘에선 대여 투쟁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이미 터져나온 상태입니다.
15: 이제는
13: 김성수 국민의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입니다.
15: 여야 협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상임위 재배분에 적각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1: 다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오히려 국회의 정상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6: 국민의힘도
13: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16: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1: 일단 조정식 의장이 최종 협상 시안으로 제시한 이번 주 금요일 재헌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결단이 임박한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와 중진의원 회동을 잇따라 열어 대여 투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이번 달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급과 매물 부족 속 집값과 전세가 함께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보유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최근 들어 1주택자 등의 상담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2: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처분을 하는 게 좋을지, 처분을 하면 어떤 타이밍에 좋을지, 그런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을 계속 꾸준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눈치 보기 흐름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 물건 감소 여파와 함께 매도자들이 관망에 들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던 5월 초와 비교하면 두 달 새 11%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 집값은 공급 부족과 더 늦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영끌 수요가 몰리며 중저가 지역 위주로 매매와 전셋값이 함께 오르는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세제 개편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까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도 정부가 강조해온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줄여 세금을 강화할 거란 관측을 유력합니다. 일각에선 보유주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면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매도자들이 오히려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보유세 등 강화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귀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3: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4: 오경철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입니다.
3: 매물을 증가시키게 하고 즉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이달 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의지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단에 짓는 반도체 팹 1호 공장의 가동 시점을 2029년 하반기로 최대 2년 앞당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에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포함한 메모리 빅3 기업의 설비 투자 경쟁이 계속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팹 6개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가 첫 번째 공장 완공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서 2031년 사이로 예상됐던 첫 가동 시기를 2029년 10월로 최대 2년 앞당긴 겁니다. 6달가량 걸리는 내부 설비 설치를 고려하면 첫 공정을 완공해야 하는 시점은 2029년 상반기. 용인 국가산단 일대 토지를 수용하고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시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6: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 이처럼 메모리 빅3 업체들의 설비 투자 경쟁은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반도체 고점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업 등의 수요에 비해 메모리 칩 공급이 현재 한참 모자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호남 클러스터 팹 증설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 미 증시 상장 직후 해외 팹 신규 건설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고
4: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7: 그게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칩을 얼마나 늘릴 거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퀘션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칩을 더 발라가는 게 지금 좋겠습니다.
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설비 증설 등을 위한 미국 내 투자 규모를 2035년까지 2,500억 달러로 최근 5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업계 업황을 확인할 다음 가늠자는 이번 달 말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함께 발표할 투자 계획이 높아진 메모리 가격 부담으로 예상 규모에 못 미친다면 메모리 빅3 역시 일단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8: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8: 데이터 센터 쿠자 관련해 가지고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일시적으로 뭐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투자 계획이 축소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5: 여기에 더해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기술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도 빅3 중심의 메모리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2: 김나입니다.
1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지금도 서울의 기온이 3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남서쪽에서 습하고 좀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치솟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일부 중부내륙과 전 북 동부에는 5에서 40mm 가량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종 나들목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 미리 차선 변경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전 인제 나들목에서 내리천 휴게소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설악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아직은 15km 구간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 로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반포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구간 4, 5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고 이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7월 12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뜨거운 여름날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다가 쨍한 햇살 덕분에 공원도 바닷가도 산책길도 사람들로 활기를 띄었는데요. 하지만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잠깐의 야외 활동만으로도 쉽게

지치고 탈수나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물도 자주 드시고요. 한 번쯤은 그늘에서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주말도 어느새 저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흘린 땀만큼 시원한 음악들로 더위 식혀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 같은 방송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뮤지와 수민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4: 안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

0: 1577-1352 1577-1352
1: FM 94.5MHz,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생각 생각 생각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뮤지와 수민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청취율 조사 문자 이벤트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분기마다 진행되는 청취율 조사죠. 올해 3분기 조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는 7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혹시 이 기간 동안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차단하지 마시고요. 청취율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조사원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는지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YTN 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평일에도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즐겨 들으시는 프로그램들 그 사이에 저희 주말 휴일 매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 앤 뮤직도 끼어서 기억을 해주신다면 저희 프로그램 제작하고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방송 주말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이에요. 자, 그리고 늘 애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물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스 앤 뮤직 응원 문자도 좋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청취 인증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는데 가끔씩 방송 끝났는데 아직 쿠폰이 안 왔어요? 라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쿠폰은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 한 번에 발송해 드리니까요. 일상을 지내시다가 갑작스럽게 문자로 쿠폰 왔다. 그러면 내가 당첨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시원한 커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한 채널도 마련이 돼 있어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좀 신나는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박진영과 선미가 부른 When We Disco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아름이 부릅니다. 아쿠아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내 현안 대응에 집중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휴일을 제외하고 나흘 동안 진행되는 2차 부처 업무 보고를 청와대에서 주재합니다. 지난해 12월 1차 보고에 이어 약 7개월 만입니다. 19개 부와 6개 처 등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보고받은 사안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된 가운데 당분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국내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 주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올해 상반기 해외 발행 신용카드와 위챗페이 등 해외 간편 결제 수단을 이용한 주문 건수와 액수가 지난해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배달의 민족에서 제일 많이 주문한 메뉴는 치킨으로 지난해보다 281%가 늘었고 카페와 디저트, 패스트푸드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계절의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신청곡도 함께 선곡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성욱님, 무더운 일요일 주말 뉴스앤뮤직 출석합니다. 다들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YTN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얼마 후면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워터파크로 놀러가요 라고 소식 전해주셨네요. 아우,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오늘 덥다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뜨거운 한낮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문자창도 더위와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5798번님, 안녕하세요. 포항, 오늘 찜통더위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쪼그리고 일하는데 숨차고 죽을 맛이네요. 땀은 줄줄줄 어찌하오리까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런데 이 날씨에 지금 낮에 밭에서 일하시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특히 경산이랑 포항이 올해 첫 중대 폭염경보가 발표됐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경산 한낮에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기온을 기록했는데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좀 그늘에서 쉬시거나 물 많이 드시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 5798번님 가급적이시면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313번님도 주말엔 늘 앱으로 뉴스앤뮤직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진으로 청취 인증해 주셨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콕해야만 하는 날씨인데요. YTN 라디오 가족분들 모두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라고 서울 강동구 애청자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우리 53

13번님, 이렇게 청취 인증해 주셨는데 혹시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게 되신다면 주말 뉴스 앤 뮤직 잘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우리 5313번님께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성웅님 신청곡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저희가 준비해 놨거든요. 이 노래 듣고 이어서 김유나의 봄이 오면까지 함께 만나고 오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원 주권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SNS에 선호 투표제는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가 결정했고 이번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다시 의결한 제도라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의 주인은 후보가 아니라 당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당원의 선택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하고 그래서 당원이 선택한 대표의 거취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당원 뜻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0: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0: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에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가 참 끈질기게도 이어집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로 잠 못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강릉과 대전은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강원권에서 올라오는 차량들 내린천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까지 차간격 좁히는데요. 내린천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 쭉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다 와서 덕수산피해에서 강일까지도 한 번도 속도 줄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목포 쪽으로는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부근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주춤하고요. 강릉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산림청이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북 경산과 포항의 산림사업장에 야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풀베기와 예초 작업 등 야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작업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폭염특보가 내려진 다른 지역에서도 풀베기와 예초 작업은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만큼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거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이용객 17,0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 제주 도착 예정 항공기가 강풍으로 회항하는 등 이른 아침부터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0: 발효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 아,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불안하고 막 비행기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0: 강풍으로 인한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여행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2: 광주든 서울이든 아무 데나 뜨기만 하면 되는데 뜨는 것 자체가 다 없다고 내일까지 최소 모레부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0: 제주 전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 수십 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장맛비가 내린 게 언제인가 싶게 전국에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선 역대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우진규 YTN 재난자문위원이자 기상청 통보관 연결해 극한 더위와 호우 전망 알아봅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경북 포항과 경산의 기상청에서 폭염 중대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첫 발령이라는데 왜 발령이 된 건지 또 기존 폭염특보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4: 네, 현재 이 경상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른 지역의 폭염경보특보와는 달리 굉장히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중대경보가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데 그 특보가 발표된 건데요. 기준은 이 전날과 전전날의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폭염 경보 수준의 이 기온이 양상이 나타나고요. 당일에 이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실제 기온이 39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피해가 예상이 될 때 이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되게 됩니다.
3: 예,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4: 네, 이렇게 폭염 중대경보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예.
4: 이러한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는 크게 세 단계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중단입니다. 야외 활동에 대한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겠고요.
3: 예.
4: 두 번째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냉방 시설이나 각가지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내 친지나 이웃이 이러한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확인 단계가 필요해서요. 크게 중단과 이동, 확인으로 이 폭염 중대경보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게다가 어제 경산에서 비공식 기록으로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도 했다는데 현재 이런 지역 얼마나 됩니까?
4: 네, 어제 경산을 중심으로 이 기온이 40도가 일시적으로 오르긴 했는데요. 이 40도라는 온도는 사실은 실제로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온입니다.
3: 예.
4: 오늘 실제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이 지역을 중심으로도 이 체감 온도가 실제로 40도까지 오르진 않았고요. 이 37도에서 38도가량 오르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은 이 경상북도 일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예. 자, 그런데 내륙과는 다르게 제주도에서는 지금 강풍과 해상 풍랑이 비상입니다. 항공기 이착륙이 어려울 정도인데 바람이 이렇게 특히 심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4: 네, 현재 9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남쪽 동중국해 해상을 통과해서 대만 북쪽을 경유해 중국 남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이 중국 남부 쪽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태풍과 이 오른쪽 뒷단에 물려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이 흔히 얘기하는 기압 경도력에 의한 굉장히 강한 바람이 유도가 됐는데 이러한 강한 바람은 남풍의 형태로 우리나라 제주도 쪽에 강한 형태로 불어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강풍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강풍특보,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됐습니다.
3: 예, 혹시 태풍 때문은 아닌가요?
4: 네, 태풍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태풍과
3: 예.
4: 북태평양 고기압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예, 그렇다면 현재 태풍 상황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4: 네, 현재 태풍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중국해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점차 이 북서진을 해서 이 중국 남부 지역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장맛비 소식이 있던데 언제 비가 내리고 또 이번에는 강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4: 네, 현재 우리나라는 정체 전선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함께 우리나라 북쪽으로 멀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도가 되면 이러한 북상했던 정체 전선은 다시 서서히 남하하면서 이 저기압과 함께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저기압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에 따라서 그 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강도나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 강수구역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으로 쓸고 내려가면서 전개될 양상은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굉장히 강하게 발달할 수 있지만 이동 속도가 빠를 경우 전체 누적 강수량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내 현안 대응에 집중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휴일을 제외하고 나흘 동안 진행되는 2차 부처 업무 보고를 청와대에서 주재합니다. 2차 업무 보고가 끝난 뒤인 오는 23일에는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가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만큼 보유세 인상 여부 등 세금 문제가 핵심 화두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호투표제 등 이른바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5: 징계 정치 내홍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미묘한 엇박자를 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6: 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식 후보 등록에 돌입합니다. 이미 김인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르면 내일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당권 주자들은 조금 전 국회에서 시작된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도 나란히 참석해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보안수사권 폐지 등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이 나왔고 중간중간 지지자들의 환호와 고성이 뒤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당대회의 핵심, 지도부 선출 방식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는 결선투표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선호투표제에 문제가 없다는 친명계와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청계 사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선 오늘 오후 늦게 최고위를 다시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데 당 관계자는 YTN에 사실상 내일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며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귀뜸했습니다.
3: 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입장차를 드러냈다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6: 우선 지방선거 뒤 당 안팎의 사퇴설을 일축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여의도 밖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청년 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고 관련 집회 현장에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다가오는 수요일에 광주를 찾고 이후 대구 일정도 조율하며 재선거 촉구와 선관위 개혁 압박에 매진한다는 구상인데요. 국민 참정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게 지도부 설명이지만 강성당원 여론에만 소구하는 것 아니냐 당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당원들 뜻은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은 국민정당으로 변모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나가고 몇 시간 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올린 글의 논조가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정당과 당원중심 정당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면서도 당원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일 뿐 차이를 노정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잠복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투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5: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

0: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 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3: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1: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2: 스토킹역을 왜 찾아갔습니까?
1: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버스석 문을 열어두고 테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의금융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의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의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0: 맛있는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 교통안전 1분 터.
2: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가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숨이 턱턱 막히게 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고요.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 구름도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 광주는 2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강릉과 대전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극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위로 교통량 자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요. 강원권에서 오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위로는 이동량이 다른 도로 비해서 좀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린선유기소에서 상남 3터널까지 차간격 좁히고요. 설악에서 화도분기점까지 덕소산패에서 강해까지는 정상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위로는 밀리는 구간은 없지만 각 방향으로 고장차가 많습니다. 광명역 부근, 팔곡터널 부근 각 방향 고장차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2일 듀엣호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엣호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일 포스티노의 주제곡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카렐 크라이엔호프의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1904년 7월 12일 오늘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영화 일 포스티노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인데 그는 이탈리아에서 망명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 포스티노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아르헨티나 음악가 루이스 바칼로프가 작곡했는데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작품 중에는 클래식 곡도 있습니다. 바로 미사 탱고라는 곡인데 말 그대로 탱고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미사곡을 구성했습니다. 이 곡은 정명훈이 지휘하고 플라스토 도밍고 같은 정상급 성악가들이 노래한 음반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바칼로프의 미사 탱고 중에서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바칼로프의 미사 탱고 중에서 쌍투스 거룩하시도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55님입니다. 테디, 며칠 전 덕수궁 돈덕전에서 반화 상서로운 마음 전시를 보고 왔어요. 반화란 귀금속과 보석 등으로 분재형 꽃과 나무를 표현한 조선 왕실 전통 공예입니다. 고종 시기 프랑스의 외교 선물이었던 반화가 이번 전시의 명장에 의해 재현되었습니다. 일부러 사람 없을 시간에 가서 듀에토 앨범 들으면서 감상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8월 초까지니 테디도 관심 있으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이렇게 분재 나무 같은 거를 굉장히 이 귀금속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모형이다? 뭐라고 할까? 그 옛날 피규어 같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388님입니다. 테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공연이 4번 남았네요. 그것도 종일반으로. 두 번이면 끝이라 엄청 아쉬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북감이라 보내기 싫은데 차기작 발표도 아직이라 더 아쉽습니다. 인태님 다음 공연 기다리며 듀에토의 꽃잎에 흐드러지다 신청합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공연이 다 끝났습니다. 이야, 좀 아쉽네요. 근데 또 그만큼 행복하겠습니다. 0737님입니다. 사랑받지 못해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찌질하지만 또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던 드미테리. 그리고 누구보다 힘이 셌던 드미테리로 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핍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형제들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네요. 막공날이 저희 딸 생일이어서 티켓팅할 때 제가 망설이니 선뜻 가도 된다고 먼저 말해준 딸 덕에 막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테디가 딸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유나야, 21번째 생일을 축하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앞으로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래. 사랑한다 유나야. 신청곡은 딸이 제일 좋아하는 은희 넘버 백인태가 부른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유나씨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요. 다 컸네. 엄마 행복한 거 하고 와. 그러고 나서 생일 파티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씨도 고와. 해롱이님입니다. 우리나라 클래식 관객분들의 연령대가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마지막 차르라는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실 로마노프 황가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가 있는데 한번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또 러시아, 제가 까라마조프 하니까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실에 대한 또 궁금함이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러시아를 궁금해 하셨는지, 아니면 심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280님입니다. 테디, 감자의 우유라니 역시 드실 줄 아는 맛잘알이시네요. 저는 우유를 정말 좋아해서 우유랑 같이 먹는 음식이 많은데 우유를 빵 이외의 음식과 같이 먹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같이 먹으면 어울리는 음식들이 꽤나 많은데 말이죠. 물론 개인의 취향은 존중하는 걸로. 테디는 혹시 본인만의 취향이 확고한 음식들이 있나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삼겹살과 보쌈김치엔 막걸리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저희 학교 선배 중에 해병대 나온 형이 자취하는 집에 놀러 왔는데 밥에다 우유를 말아준 거예요. 그래서 밥에 우유를 말아서 먹은 적도 있어요. 맛이 근데 꼬소던데? 꼬소웠어. 우유를 좋아해서 그런가? 룬님입니다. 요즘 삶은 핵감자 좋아요. 포근포근 파근파근. 삶아서 먹고 남은 건 감튀로 만들어 먹으면 좋죠. 동대문 중앙아시아 거리 러시아 상점 가서 보드카, 치즈 과자 사왔는데 역시 보드카는 가성비가 최고죠 하셨습니다. 이 보드카, 이것도 그냥 알코올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소주 이런 느낌인데 예전에 저야 그
드레스덴 콩쿨 한국 예선돼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이제 한국 대표로 그 콩쿨을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21, 22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달을 먼저 독일을 일찍 갔죠. 독일을 일찍 갔다가 쾰른에 피아니스트 저 원래 그 대학교 다녔을 때 반주를 해줬던 누나가 그 누나가 쾰른으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싸이월드로 출발하기 전에

0: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쾰른으로 같이 처음에 마나임에 가서 다른 선배 형네 있다가 아 거기 숙소를 어떻게 잡아요. 한 달 동안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다른 학교 선배 형네 마나임네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쾰른으로 갔는데 쾰른에서 그 근처에 뭐 예를 들면 뭐 맨션처럼 그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다 한인이 살아요. 보통 한국 유학생들. 그러니까 거기서 친한 사람들 몇 명 모아서 이제 술 파티를 벌이자는 거야. 내가 왔다고. 근데 이제 거기 마트 같은 데 가는데 술이 뭐 유학생들이 돈이 어딨어요. 뭐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좀 돈을 받은 걸로 갖고 갔지. 그래서 술을 싼 걸 사는데 보드카를 산 거야. 그래서 보드카를 막 유학생들이 오렌지 주스에 타 먹는데 오렌지 주스도 싸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막 타서 먹어봤는데 맛있잖아. 오렌지 주스랑 타니까 이게 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그 다음날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술 따위 먹지 않습니다. 술은 술일 때 위화감이 드는 건데 근데 이런 걸 진짜 오렌지 주스나 콜라에 타 먹으면 계속 먹게 되거든. 그러다 진짜 그 다음날 제가 그 드미트리 노래 중에 변기통 속의 머리를 접었고 헤엄치는 그런 남자야 뭐 이런 게 있어. 제가 말 그대로 진짜 변기통만 잡고 있었어요. 우엑 한다고. 힘들었어. 아, 근데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너무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방송만 들어도 다시 화장실로 가서 변기를 잡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보드카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떼끼에로님입니다. 7월이 시작되었네요. 벌써 올해 하반기 시작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라요. 지금 유럽 전역이 역대급 폭염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철로가 휘고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등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세일하는 에어컨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까지 부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올 여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전 세계가 힘을 합쳐 기후 위기에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봤어요. 우선 프랑스에서 지금 파리 에펠탑이랄지 루브르 박물관이랄지 뭐 관공서랄지 이런 곳들이 다 휴점. 그 프랑스만 해도 에어컨 보급률이 10에서 15%래. 근데 관공서랑 병원 이런 데를 빼면 사실은 진짜 일반 가정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나 가능할까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지. 아, 참 그래요. 3266님입니다. 저는 강릉에서 1박 2일 여행 중입니다.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 흐리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아서 즐겁게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바다와 소나무 숲이 보이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도 했는데 가만히 하늘을 보며 물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숙소 오션뷰도 너무 멋있어서 사진 공유합니다 해주는데 야, 이게 숙소를 보니까 아름답네. 이거 진짜 뭐 동남아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울창하고 해변이 보이고 바다가 저렇게 에메랄드 빛으로 아주 부럽습니다. 아무래 듀에토님입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는 살짝 천천히 읽어주시거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슈테바와 라차는 형제관계군요. 이런 막장 이야기가 당시 체코 시골에선 종종 일어난 일이었나 봐요. 이런 슈테바 같은 이라고 해주셨어요. 전 최대한 천천히 읽고 최대한 뭐 잘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너무 관계가 어려우면 사실 계속 설명을 해도 더 헷갈려요. 너무 막장이라서.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듀이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7월 6일 월요일 YTN 라디오가 여름 개편을 했습니다. 평일 뿌띠 듀더클 새벽 방송 시간이 변경됐죠. 뿌띠 듀더클 첫 방송이 새벽 5시 24분쯤 시작합니다. 개편 전보다 15분쯤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 22분 밤 11시 38분 시작은 기존 방송 시간대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 더 일러졌어요. 이때 15분은 진짜 힘든 15분인데. 다만 YTN 라디오는 채널 특성상 TV 뉴스를 전해드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 시간이 편성 시간과 1, 2분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편 후에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른 새벽 더 일찍 일어나셔야 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죄송해서 마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잘 일어나시라고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오면 우선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1: 아,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 이러면 바로 끄세요. 아, 엄마 나 큰일 났어. 바로 끄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

딴딴딴딴딴 이러면 이제 청취율 조사 전화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듀엣토의 더 클래식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편과 더불어 청취율 조사 기념으로 커피 쿠폰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팍팍팍 보내드릴게요. 쿠폰은 조사 종료 후에 발송됩니다. 듀엣토의 꽃잎에 흐드러지다 이어서 백인태 서승원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들려드립니다.

5446부대 조장급들은 들어라. 지금 즉시 훈련소로 집합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5446부대 조장급들은 지금 즉시 훈련소로 집합한다.

0: 98-007호 원류환.
1: 네, 98-00.
0: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나에게 대답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얼싸하는 형제가 되거나 서로의 맞박에 총구를 겨누는 원수가 되거나 9년 동안 동물을 훈련시킨 교관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죽지 말라.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0: 패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7월 12일 일요일 인터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고잉홈 프로젝트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고잉홈 프로젝트는 손여름이 이끄는 오케스트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음악가들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음악가들이 여름 시즌에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매년 새로운 기획으로 연주회를 갔는데 작년에는 탄생 200주년을 맞은 라벨의 실내악 작품 전곡을 연주했고요. 올해는 탄생 120주년을 맞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살펴보는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벨의 서주와 알레그로, 고잉홈 프로젝트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

0: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일 구름 사이로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 광주 27도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강릉과 대전은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극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많이 짧아져 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는 양방향 차량이 많아서 밀리는 곳은 없고 목포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 오는 길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밀리고요. 이천 부근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는 아직은 차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북진천에서 안진터널까지 차 간격 좁혀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휴게소에서 밀리고 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딘데 중간에 금토분기점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이촌동 일대 사고 발생했습니다. 외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오늘 서울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 또 지형 효과가 원인인 걸로 분석됐는데 마치 두 개의 이불을 덮고 온풍기를 틀어놓은 채로 경북 남부가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의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3: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0: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3: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2: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더운데
0: 반계성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0: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극에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 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1: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 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첫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왔던 어제, 국내 온열 질환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의료기관 516개에서 집계한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결과를 보면 어제 온열 질환자는 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청계산 인근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3: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무더위에 화재까지 겹치면서 갈 곳을 잃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송시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비닐하우스가 모두 불타 뼈대만 남아있고 철근도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새카만 잿더미가 가득한데 안에는 주방 식기나 옷걸이 같은 생활 소품이 파묻혀 있습니다. 서울 원지동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건밤 9시 20분쯤입니다. 밤새 타오른 불길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3동, 화훼 비닐하우스 3동을 집어삼키고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5: 소방차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문
6: 화재
5: 열었는데
6: 목격자입니다.
5: 어휴, 불이 막 50m 높이에 이런 불기둥이 올라가면서 매연이 엄청 나길래 불났다라고 해가지고.
4: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6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7: 한 가족이 살던 비닐하우스는 물론 식물을 재배하던 농원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4: 하룻밤 사이 집을 잃은 주민들은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거처, 인근 경로당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재민 5명이 에어컨 없는 방에서 지내야 하고 그마저도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8: 지금 당장 귀가할 곳이 없는데
6: 피해
8: 버틸
6: 주민입니다.
8: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기가 하우스라도 일단 제 보금자리잖아요. 그거를 언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살수 있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막막해요.
4: 한순간 화마가 삶의 터전을 덮치면서 주민들은 시름 가득한 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3: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엔 농업인들에게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하며 냉각조끼 지원 등 폭염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 등을 동원해 폭염 현장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엔 농작업을 멈추도록 안내할 방침으로 온열질환 진료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불볕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피서 1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3: 서울에서는 호수 수영과 국내 최고층 건물 계단 오르기를 이어서 하는 이색 스포츠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9: 얼음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밀려와 바닷가에서 큰 소리를 내며 하얗게 부서집니다. 파도 속으로 들어가거나 파도에 등이 떠밀리는 재미에 피서객들은 연신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10: 어제 도착해서 광안리에서 놀고 오늘은 해운대에서 노는 건데 생각보다 날씨도 안 덥고 바람도 시원해서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9: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백서장에서는 모래찜질이나 모래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바다를 즐기는 곳, 피서 1번지 해운대입니다.
11: 해외 다른 해수욕장도 많이 가봤는데 우리 부산 여기 해운대가 또 놀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먹을 것도 많고 파도 소리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지?
10: 네.
9: 지난달 26일 여름 손님 맞이를 시작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말에 누적 피서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더운 날씨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올해 1천만 명 돌파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호수로 뛰어들어 힘차게 물길을 가르는 선수들. 950명이 차례로 호수 두 바퀴 1.5km를 헤엄치고 다시 무트로 나오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을 오로지 두 다리로 올라야 하는 수직 마라톤이 기다리는 겁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딘 끝에 다다른 123층.
6: 물론 힘들지만은 뭐 한층 한층 올라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거를 견뎌내는 것.
9: 온 몸이 땀범벅이 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해냈다는 기쁨에 선수들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이 당시 경찰서장을 입건한 가운데 경찰도 당시 형사과장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박모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박모 강력팀장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형량이 더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과장은 정황만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장윤기가 내일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2: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3: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14: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13: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중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2: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2주째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이번 주 재헌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에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5: 후반기 국회 반쪽 출발은 여야 간 원구성 이견 때문입니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11곳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2주째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6: 국민의힘이 지금
1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6: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15: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1개 상임위는 속속 반쪽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은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지 못하면 원구성 협상 진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7: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14: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7: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15: 향후 협상 전망도 어둡습니다.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오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함께 국민의힘에선 대여 투쟁에 의원

0: 현직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이미 터져나온 상태입니다.
1: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고
2: 김승숙 국민의힘 원내 운영 수석부 대표입니다.
1: 균형의 상임위 재배분에 적각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0: 다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오히려 국회의 정상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3: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이
2: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 대표입니다.
3: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0: 일단 조정식 의장이 최종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주 금요일 재헌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결단이 임박한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와 중진의원 회동을 잇따라 열어 대여 투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9: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11: 라디오 청취율 조사.
1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11: 02.
1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11: YTN 라디오.
1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11: YTN 라디오.
12: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3: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3: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14: 어떻게 다르게?
13: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5: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6: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7: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런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는 내일도 이어져서 내일 대부분 전국 기온이 낮 기온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 광주

오늘 27도로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강릉과 대전은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극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량 행렬은 많이 줄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만 속도 줄어 있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가 가장 차가 많은데요. 서울로 오는 길, 서종에서 화도까지,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총 14km 안에서 정상 속도를 못 냅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한나들목과 정한나들목 인풍교 사이로 정상 속도 안 나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더딥니다. 그리고 이천 부근에 고장찬 데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는 공항 가는 길, 한남대교와 동작대교까지 더디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 처리 때문에 주변이 분주합니다. 와이튼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내 순도르마 내 순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싱글인데요. 데이비드 가렛이 직접 편곡해서 연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야나첵의 예누파였습니다. 오늘도 야나첵의 작품입니다. 거의 이소부와 같아. 제목이 들어보세요. 제목은 영리한 암여우. 체코의 작곡가 야나첵은 10편의 오페라를 남겼습니다. 혁신적인 음악을 주로 작곡했는데 오페라에서도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예누파는 이탈리아 메르즈모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 실제 시골에 있을 법한 어두운 이야기를 그대로 오페라로 담은 겁니다. 사실 막장이라고 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걸 다룬 작품이니까요. 오늘 소개할 영리한 암여우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에는 없었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세운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동물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동화 같은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년의 인생을 바라보며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본도 야나첵이 쓴 건데요. 이 작품은 195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가사를 영어로 바꿔 1960년대부터 상당히 많이 공연됐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도 영어 가사로 노래하는 판본입니다. 근데 이 요즘 시대에는 또 어른들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겠죠. 그런 게 사실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더 존재한다? 왜? 인간으로 투영을 했을 땐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시점들이 우리가 많아요. 근데 이게 동물이라고 하면 본질을 더 바라보기가 쉬운 거? 삼자 입장에서 더 바라보기가 쉽다? 암여우 역에 제가 오늘은 그럼 조금 약간 아름답게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여우 역에 릴리언 왓슨, 수컷 여우 역에 다이애나 몬터규, 삼림 관리인 역에 토마스 앨런,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야나첵의 오페라 영리한 암여우 시작합니다.

0: 1막입니다. 숲속 어느 한 여름 오후입니다. 조그만 암여우 비스트로 슈카가 나와서
1: 개굴 개굴 개굴
0: 슉 개구리를 보고는 잡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개구리는 삼림 관리인 콧잔 등에 떨어집니다. 잠에서 깬 관리인은 새끼 여우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낚아채고 옆구리에 끼고 갑니다. 관리인에게 잡혀간 암여우는 그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1: 하이 배고파 개구리를 잡아야지 딱 했는데
0: 갑자기 개구리가
1: 아이고 벌쩍
0: 했는데 관리인 코에 떨어져서 관리인이 에이 뭐야 하고 눈을 벌쩍 떴는데 아니 이게 웬 여우야 하고 여우를 이제 잡고 키우게 된 거예요. 계절이 흐르고 무대가 바뀝니다.

0: 암여우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집에서 키우는 개 라파크가 다가와
1: 헐헐 울지 마 이제 사랑의 계절이 다가올 거야
0: 라고 위로합니다. 암여우는
2: 난 아직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새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랑을 알 것도 같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0: 그때 개 라파크는 갑자기 엉덩이를 들이밉니다. 암여우는 까악 하고 도망갑니다. 엉덩이를 왜 들이밀었을까요? 사랑을 자기랑 하자는 건가요? 1막 2장입니다. 삼림 관리인의 작은 집 앞입니다. 이 집에는 개와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암여우는 자기가 개처럼 자라고 있다는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자 개는
1: 현실을 받아들여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말을 잘 들으면 살기 그렇게 힘들지 않아. 나랑 잘 사귀어 보자.
0: 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암여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관리인의 어린 아들 페피크가 친구 프란티크를 데리고 등장합니다. 페티크는 프란티크에게
2: 난 여우를 기르고 있어 라고
0: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암여우를 막대기로 찌르고 괴롭힙니다. 그러자 암여우는 화가 나서 페피크를 물어버립니다. 비명을 듣고 관리인이 뛰어오더니 암여우를 붙잡아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줄에 묶인 암여우는 울다가 결국 잠이 듭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암여우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꿈을 꿉니다. 관리인의 아내가 닭에게 모이를 주러 나옵니다. 수탉이 다가오더니 묶여있는 여우를 보고 놀려댑니다. 수탉의 뒤를 이어 여러 암탉들이 등장하자
2: 알을 낳자 이러자 알을 낳자 이러자 라고 합창합니다.
0: 이 모습을 본 암녀는 암탉들에게 암컷이 학대를 당하면서 일만 하고 알이나 낳고 인간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라고 말하고는 이제 암탉들도 자아를 찾아야 돼 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탉들은
2: 무슨 말이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0: 이런 모습을 본 암여우는 답답해하더니
2: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보니 차라리 내가 생매장 당하는 편이 낫겠어 라고 하더니 땅에 구멍을 파고 누워서 죽은 신용을 합니다.
0: 이 모습을 본 닭들이 모여들자 암여우는 닭들을 공격합니다. 닭의 비명을 듣고 관리인의 아내가 달려와 막대기를 듣고 암여우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암여우는 새끼줄을 물어뜯어 끊어버리고는 숲속으로 지금이야! 도망쳐버립니다.

이막입니다. 숲속 오소리 굴 앞. 가을 오후입니다. 오소리가 살고 있는 굴 앞에 압력어가 나타납니다. 그는 굴을 들여다보며 잠깐 구경 좀 할까? 라고 말을 건네지만 오소리는 무뚝뚝하게 오솔오솔 그러지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압력어는 화를 내면서 아니 세 사람이나 살 수 있는 큰 집인데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다니 라고 소리칩니다. 압력어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난 숲속 여러 동물들을 불러모아 너를 재판에 회부할 테야 라고 협박합니다. 이 협박을 듣고 오소리가 오솔오솔 굴 밖으로 나오자 압력어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굴을 차지해버려요. 오소리는 내쫓겼어.

2막 2장입니다. 마을 여인숙입니다. 관리인, 교장, 목사가 모여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습니다. 삼림 관리인은 테린카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교장에게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라고 놀립니다. 그러자 목사는 산립 관리인에게 당신이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남녀가 도망갔다며? 라고 놀립니다. 이에 관리인이 상관하지 마! 라고 화를 내자 목사는 라틴어로 킬리엘레이션 등등등등 뭐라 블라블라 라고 라틴어로 말하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자 목사는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놀립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교장을 가리키면서 이 말라깽이를 말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교장은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놀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탄한 사건들이 발생한 거죠. 2막 3장입니다. 술에 취한 교장이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해바라기 뒤쪽에서 암여우가 나타나 교장을 놀립니다. 교장은 그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여인 테린카라고 착각하고는 오랫동안 널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암여우는 자기가 테란카인 것처럼 속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말을 받아줍니다. 그러자 교장은 해바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도 술 취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도 학생 시절부터 테린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 옆에 잠시 앉아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테린카를 임신시켰다는 누명을 썼던 예전 추억에 잠시 젖습니다. 그때 이 나쁜 놈! 이라고 소리치는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교장과 목사는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면서 저자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는군 이라고 말하고 숲속을 떠납니다. 뒤쪽에 숲에서 관리인이 나타나더니 저건 분명 내 암여우였어 아깝게 놓쳤네 라고 분해합니다.

2막 4장입니다. 아름다운 순여우가 굴 앞으로 지나가자 이제 완전히 성숙해진 암여우가 추파를 보냅니다. 암여우는 순여우에게 나는 집도 있고 인간들이 산 데서 자랐으니 교양도 높아 라고 자랑합니다. 순여우는 암여우에게 당신이야말로 내 이상형이라고 찬양합니다. 암여우가 난 토끼를 좋아해 라고 말하자 순여우는 인사를 하고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암여우는 난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라고 중얼거리자 순여우는 토끼를 가지고 옵니다. 암여우는 기뻐하고 두 여우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순여우가 암여우를 껴안자 암여우는 아이 부끄러워 하면서 뿌리칩니다. 하지만 순여우의 열정적인 말에 이끌려 암여우는 결국 순여우 품에 안긴 채로 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본 뿡 부엉! 부엉이가 암여우의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고 암여우는 이상해 부엉! 부엉! 다람쥐들도 비웃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암여우와 순여우는 굴에서 나옵니다. 암여우가 울기 시작하자 순여우는 왜 울어? 라고 묻습니다. 암여우는 당신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 라고 말하자 순여우는 암여우에게 청혼합니다. 이에 딱따구리가 두 여우의 결혼을 발표하고 두 여우의 결혼을 발표한다! 숲속 동무들의 결혼 축하 발레가 펼쳐집니다.

0: 산막입니다. 무성한 숲속 가을 오후입니다. 행상인 하라슈타가 바구니를 메고 노래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그는 산토끼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걸 보고 바구니에 담으려다가 관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멈춥니다. 관리인은 하라슈타에게
1: 아직도 호라비로 살아가는군 이라고 말하자 하라슈타는 곧 테린카랑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말합니다.
0: 삼림 관리인은 놀라면서 설마 그 테린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죽은 토끼를 보고는 이건 암여우 짓이라고 생각해서 덫을 놓고 떠납니다. 암여우가 순여우, 새끼여우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암여우는 죽은 산토끼를 보더니 새끼여우들에게
2: 이건 인간들이 만지고 나서 다시 놓은 거야. 담배 냄새도 나잖아. 이건 덫이니까 조심해 라고 주의를 줍니다.
0: 순여우가 암여우에게 다가와
1: 아이를 좀만 더 갖자.
0: 응? 라고 말하고 둘은 사랑의 이중창을 부릅니다. 이때 바구니에 닭을 넣고 돌아오던 행상인 하라슈타가 여우를 발견합니다. 그는
1: 이걸 잡아서 테린카에게 목도리를 만들어주면 좋겠군 이라고 하고 바구니를 내려놓고 여우에게 총을 겨눕니다.
0: 이를 눈치챈 암여우가 달아나고 하라슈타는 비탈에서 굴러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새끼 여우들은 하라슈타 바구니에 담긴 닭을 먹어버립니다. 화가 난 하라슈타는 여우들이 있는 곳에 총을 쏘는데 암여우가 총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3: 아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산막 2장입니다. 여인숙 마당입니다. 여인숙 마당의 벤치에서 삼림 관리인 그리고 교장이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아내에게 여우 목도리를 해주겠다고 소리쳤지만 여우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매번 놓쳐서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오늘은 행상인 하라슈타와 테린카가 결혼하는 날이라 교장도 기분이 우울합니다. 그때 여인숙 주인이 나타나더니 오늘 결혼할 테린카가 여우 목도리를 하고 있던데?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도 늙어가는구나 라고 쓸쓸해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3막 3장입니다. 1막 1장과 같은 숲속 계곡. 삼림 관리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처음 암여우를 잡았던 곳에 다다릅니다. 그는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지만 이 숲에서는 다시 삶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순환이 있겠지. 숲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고 거기에는 또 행복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지. 그때 조그만 암여우가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 나옵니다.

알리는 여우를 보고는 넌네 엄마를 꼭 닮았구나. 이번엔 네 엄마 때보다 더잘 키워줄게. 라고 말하며 새끼 여우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새끼 여우는 잡히지 않는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새끼 여우는 마침 거기 있던 개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관리인은 예전에 암여우가 개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고는 개구리를 향해서 또 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그때 개구리가 우리 할아버지 개구리 개굴. 전 할아버지에게 아저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고는 달아납니다. 자연이 한 바퀴 순환한 것이죠. 산림 관리인은 다시 상념에 잠기고 막이 내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네, 인테 오페라 극장. 오늘은 야나체계 오페라 영리한 압류 어떠셨나요?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발버둥 쳐도 이 자연의 서클, 섭리에는 벗어날 수 없이 똑같은 것들이 발동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욕심을 부려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존재하고 또 다른 인생의 시작들은 올 것이다. 서클 오브 라이프가 생각나네요. 야나책은 오페라 영리한 압류를 음악을 재구성해 연주회용 모음곡으로 다시 발표했습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저는 12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슬기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0: 우글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 밤낮올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더운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폭염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고요.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은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극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계속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북부간선도로만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묵동과 하월곡동 사이로만 차 간격 좁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지체고 그외 구간으로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서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상황 좋고요. 그리고 내부순환로 막힘 없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길지 않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이제는 양재와 서초 사이 포함해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아직 차가 좀 많은 구간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인데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 덕수 삼패에서 강일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 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북 경산에 연 이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내리쬐는 햇볕이 도로를 달굽니다. 거리엔 사람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간간이 다니는 사람들도 양산으로 해를 피한 채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을 지내며 더위를 겪었지만 올해처럼 더운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6: 다른 여에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는
7: 경북 경산 시민입니다.
6: 또 숨도 차고 굉장히 날씨가 너무 따갑고 대단합니다.
5: 체온을 훌쩍 웃도는 극한 더위가 찾아온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를 넘을 때 내려지는데 지난달 폭염 경보 제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8: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5: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 경기도 곳곳에서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찾아오면 야외 활동을 멈추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4: 사상 처음 발령됐던 경북 경산과 포항의 폭염 중대 경보가 오늘 저녁 6시부터 폭염 경보로 약화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이 지역의 일 최고 체감 온도와 일 최고 기온이 폭염 중대 경보 기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를 폭염 경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경북 경산과 포항은 낮 기온이 37도, 모레는 36도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는 점차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 오늘 서울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 또 지형 효과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마치 두 개의 이불을 덮고 온 풍기를 틀어놓은 채로 경북 남부의 경우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에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 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3: 공상민
2: 습한
3: 기상청 예보
2: 남풍류의 유입으로
3: 분석관입니다.
2: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1: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3: 반기성
4: 더운데
3: YTN
4: 여기에 덥고
3: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습한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크게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 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1: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첫 열대야가 오는 등 전국이 찜통 더위에 시달렸던 어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약자들은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5: 전국에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관련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516개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가 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온열 질환자가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졌고, 1년 전 같은 날보다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올해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30명대 환자가 나왔던 것도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고령층,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노약자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수준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9%,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행사,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본 행동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산림청이 앞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북 경산과 포항의 산림 사업장의 야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풀베기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 사고를 계기로 근로자 안전 관리를 강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염특보가 내려진 다른 지역에서도 풀베기와 예초 작업은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만큼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거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울상입니다. 무더위로 수확량이 줄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번 여름 폭염은 얼마나 오래 갈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경원 기자가 농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채 연글지 않은 초록빛 토마토도 더위에 지친 건지 줄기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주렁주렁 열매가 빼곡했지만 지금은 듬성듬성합니다. 바로 무더위 때문입니다.
6: 고온기가 되면 작물이 첫째적으로
7: 비닐하우스 농장 주인입니다.
6: 착화가 안 되니까.
3: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토마토는 보통 섭씨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씨 35도가 넘어가면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 습도도 높아 이곳 비닐하우스와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섭씨 4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여름에 휴지기를 갖지만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이 며칠씩 계속되는 해에는 하우스를 더 오래 비우기도 합니다. 폭염이 장기화할수록 수확량은 그만큼 줄어들고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6: 30% 이상 되죠. 35% 막 그 해 이제
7: 비닐하우스 농장 주인입니다.
6: 날씨에 따라 틀린데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그만큼 더 많은 손해가 나는 거죠.
3: 올 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농가도 날씨를 예의주시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제주에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며 이용객 17,0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8: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 제주 도착 예정 항공기가 강풍으로 회항하는 등 이른 아침부터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9: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불안하고 막 비행기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8: 강풍으로 인한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여행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10: 광주든 서울이든 아무데나 뜨기만 하면 되는데 뜨는 것 자체가 다 없다고 내일까지 최소 모레부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8: 제주 전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 수십 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서울 청계산 인근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무더위에 화재까지 겹치며 갈 곳을 잃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11: 비닐하우스가 모두 불타 뼈대만 남아있고 철근도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새카만 잿더미가 가득한데 안에는 주방식기나 옷걸이 같은 생활 소품이 파묻혀 있습니다. 서울 원지동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밤 9시 20분쯤입니다. 밤새 타오른 불길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3동, 화훼 비닐하우스 3동을 집어삼키고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12: 소방차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문 열고 봤는데
7: 화재 목격자입니다.
12: 불이 막 50m 높이에 이런 불기둥이 올라가면서 매연이 엄청 나길래 불났다라고 해가지고
11: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6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13: 한 가족이 살던 비닐하우스는 물론 식물을 재배하던 농원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11: 하룻밤 사이 집을 잃은 주민들은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거처 인근 경로당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재민 5명이 에어컨 없는 방에서 지내야 하고 그마저도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14: 지금 당장 귀가할 곳이 없는데
7: 피해 주민입니다.
14: 여기가 하우스라도 일단 제 보금자리잖아요. 그걸 언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막막해요.
11: 한순간 화마가 삶의 터전을 덮치면서 주민들은 시름 가득한 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1: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2: 라디오 청취율 조사.
21: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2: 02.
21: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2: YTN 라디오.
21: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2: YTN 라디오.
18: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22: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22: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21: 어떻게 다르게?
22: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23: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8: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2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밤낮 가릴 것 없이 뜨거운데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열대야주의보도 확대됐습니다. 이들 지역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에서 27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5에서 최대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3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3도까지 올라서 이번 폭염이 내일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 쪽에 사고 났습니다. 사고 구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위에서 주춤합니다.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고요. 분당수서로는 수서와 복정 사이 3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는 비교적 원활하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로 밀리는데 여기 한 12분 정도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빠르게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아직까지는 서종에서 화도, 덕수산패에서 강해일까지 가는데 차량들 많아서 속도 약간 늦춰집니다. 외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때문일까요? 일베식 표현에 다들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돌 멤버가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베식이냐 아니냐라는 설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과 거제 할머니 등 언론에서는 열심히 확인 중인데 보도에서 놓친 부분은 없을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참교육에 이어 또 대박이 났습니다. 드라마 김부장이 시청률 21%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까지 등극을 했는데요. 납치된 딸을 구하는 아빠라는 익숙한 소재를 어떻게 풀었길래 가능했을지,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콘텐츠 업계에 해답이 담겨 있을지 잠시 후 김조한 UID 상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 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 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혐오 표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섭노라는 이 표현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경상도 사투리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논란을 둘러싼 미디어 평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먼저 이 논란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2: 네.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희 씨가 예능 콘텐츠에서 무섭노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그 장면을 본 김현지 PD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 네.
2: 요지는 간단한데요. 무섭노라는 표현은 단순한 사투리 이상의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으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현이다라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이 뛰어들었고요. 언론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사투리냐 아니냐 이거 한 가지만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저도 국립국어원이 사투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보도를 많이 보긴 봤거든요.
2: 네, 그런 보도가 정말 많습니다. 노라는 표현은 경상도 방언 종결어미라는 것이죠.
0: 네.
2: 여기까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사들이 모두 변종만 올리는 행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논란의 핵심이 노라는 것이 사투리인지 아닌지였을까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0: 네.
2: 만약 누군가가 홍어는 음식 이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0: 맞는 말.

0: 말이죠.
1: 네. 그런데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0: 네.
1: 누군가가 홍어는 지역 비하 표현으로도 사용되어 왔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0: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홍어라는 말을 실제로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다시 말해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문장은 서로 싸우는 문장이 아니고요. 둘다 사실입니다. 하나는 사전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의미에서 사용되어 온 언어이죠.
0: 네.
1: 그렇다면 언론은 이것을 사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노가 경상도 사투리 종결 어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데 이용해 왔었다라는 건 역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런데 언론 보도들은 대부분 이두 번째 사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국립국어원을 가져다가 앞에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단순하게 사투리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핵심이 아니란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네.
0: 사실 일베 용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홍어와 오뎅입니다.
1: 네.
0: 소장님 말씀처럼 이 홍어와 오뎅은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맛있게 잘 먹는 하나의 식품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지역 비하 또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비하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표현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페페 더 플로그라는 초록색 개구리 캐릭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네.
1: 초록색 개구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말을 하는 그런 만화 캐릭터인데요. 이게 원래는 미국 만화가가 만든 아주 평범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극우 커뮤니티들이 이 만화 모양을 가져다가 반복적으로 혐오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페더 플로그의 그 개구리를 보면
0: 네.
1: 뭔가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사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용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렇다면 개구리 캐릭터가 잘못된 걸까요? 그건
0: 아니죠.
1: 절대 아니거든요.
0: 네.
1: 그림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가져다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무선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선노가 진짜 경상도 사투리냐? 경상도에서 정말 그렇게 사용하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0: 네.
1: 저는 그런 논란 자체가 논쟁의 핵심을 비춰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어떤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언어는 어떻게 혐오의 상징이 되는지를 짚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일단 우리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 빅카인지에서 무선노라는 단어로 키워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월 4일부터 9일까지 중복 기사를 제외하고 275건의 보도가 추출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핵심 프레임을 하나씩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투리 프레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0: 네.
1: 국립국어원이나 방언학자, 언어학적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노는 경상도 방언일 뿐이라는 해석을 제시하는 보도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여기에는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정치인들의 발언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 발언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을 별도의 정치 공방 프레임으로 분리하지 않고요. 기사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사투리다. 이것은 사투리다. 그렇게 보도하는 그 프레임들을 이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노가 일베식 표현이다. 혐오 표현이다. 그러니 사회적 맥락을 가진 표현이다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 일베 용어 프레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0: 네.
1: 여기에도 조국 대표 등 정치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의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베 몰이 비난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런 보도는 모든 단어를 혐오 표현이라고 이렇게 비판한다. 라고 하면서 최근의 현상들이 일배몰이이다, 사상검증이다, 낙인찍기다, 입틀막이다 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사투리, 일배용어, 일배몰이 비판 중 우세 프레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여러 공방을 한꺼번에 담아놓은 그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보도는 공방 프레임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공방을 나열하는 보도는 대체로 VS 형태, 이런 공방이 있다, 저런 공방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된 보도들이었습니다.
0: 세 가지 프레임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셨는데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1: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프레임은 일배몰이 비판 프레임이었습니다. 예상외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지나친 일배몰이다라고 비판하는 보도가 전체 보도의 45.1%나 차지를 했어요.
0: 네.
1: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사들이 사투리를 일배 표현으로 몰아간다, 사상검증이다, 낙인찍기다, 이런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0: 네.
1: 즉 논란의 초점은 노의 표현, 이렇게 노라는 표현의 사회적 의미보다는 일배몰이의 부당성에 맞춘 보도가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사투리 프레임이었는데요. 18.2%였습니다. 이들 기사는 국립국어원과 방언학자, 경상도 화자 등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노는 경상도 방언 종결어미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 것들입니다.
0: 네.
1: 언어학적 사실 확인에 초점을 둔 그런 기사였습니다. 반면에 이 노라는 표현이 일배 용어라서 문제가 된다,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배 용어 우려 프레임은 13.5%에 그쳤습니다.
0: 네.
1: 이 범주의 기사들은 노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획득했다는 점, 그리고 혐오 표현이나 사회 언어학적 맥락을 함께 다루는 보도들을 포함시킨 건데요. 즉 언어의 사회적 의미 변화 자체를 중심으로 접근한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공방을 나열한 프레임이 9.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이 공방 나열 프레임은 어찌 보면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A는 이렇게 주장했고 B는 이렇게 반박했다라는 식으로 논란 자체를 중개하는 정도의 보도였습니다.
0: 네.
1: 이런 기사들은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사건의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분류한 기사가 13.8% 있었습니다. 이 보도들은 대부분 무섭노 논란을 단순 기사에서 언급만 했거나 아예 제목을 보면 다른 사건을 중심으로 제목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0: 네. 절반에 가까운 기사들이 일배몰이 비판 프레임, 그러니까 김현재 PD와 조국 대표의 문제 제기가 일배몰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프레임의 보도가 많았다는 말씀이신데,
1: 네.
0: 이번 무섭노 논란 관련 보도 분석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1: 저는 이번 프레임 분석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사투리 프레임, 일배몰이 비판 프레임 두 프레임이 전체 보도의 63%를 차지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언론이 무섭노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로 소비되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사투리를 일배로 몰아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논쟁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0: 네.
1: 즉 언론은 이번 논란을 사회학적 언어 의미 변화나 혐오 표현 형성 과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사투리냐 아니냐, 일배몰이냐 아니냐라는 대립 구도로만 접근했다는 것이죠.
0: 네.
1: 이것은 스타벅스 가자라는 말이 언제부터 5.18 비하가 되었냐, 그게 왜 혐오 표현이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말들과 거의 비슷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사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언어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0: 네.
1: 언어학에서는 이를 의미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언어학에서는 공동체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0: 네.
1: 어떤 언어는 원래는 전혀 혐오 표현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 날부터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혐오가 담기기도 합니다.
0: 맞아요.
1: 따라서 노가 사투리냐 아니냐라는 접근은 너무 단편적인 고민이죠. 그게 아니고 이 문제 제기를 왜 했을까? 왜 일배 표현이란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일배 표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의미 표현이라는 것이 어떻게 횡행하게 되었을까?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접근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혐오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혐오 표현은 욕설일 것 같지만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로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1: 맞습니다.
0: 말이 혐오 표현이다, 차별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건 표준어다, 사전에 있는 말인데 왜 그러냐 이런 반박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정말 그런 반박이 많은데요. 특히 저는 아무래도 언론 보도를 인권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이런 차별 표현, 인권 침해적 표현, 또 혐오 표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0: 네.
1: 지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반론이 그건 사전에 있는 표준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욕설이나 비속어도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하기 좀 그렇지만 욕, 그야말로 그냥 적나라한
0: 네.
1: 욕 또는 미친 X, 또라이 이런 등의 표현도 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있으니까 문제없는 표현이다라는 결론은 적절치 않습니다.
0: 그럼요.
1: 사전은 그 단어가 존재한다라는 기록을 하는 것이지 그 단어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승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들이 상대를 모욕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면 차별적 표현 또는 혐오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즉,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사회적 의미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0: 네.
1: 이게 바로 사회 언어학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욕설 그리고 혐오 표현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욕설은 그나마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욕설은 대체로 개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혐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 아니고 특정 집단을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별, 지역,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집단 전체를 낮추거나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은 욕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0: 네. 단순히 사전적 의미보다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그 사회적 의미에 어떤 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베식 표현이 왜 문제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까요?
1: 저는 이번 논란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너무 쉬운 질문만 던지고 답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누가 뭐라고 했다? 그 말은 사실에 근거하는가? 누가 뭘 잘못했나? 이런 기준으로 보도를 하고요.
0: 네.
1: 누구를 두둔하려는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베식 표현이 계속 만들어지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처럼 조롱과 혐오의 언어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 일베식 표현들은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이 사회적 사건이나 인물을 조롱의 대상으로 소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사회적 상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식이고 민주화를 조롱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0: 네.
1: 이 과정에서 평범한 단어를 새로운 의미로 바꾸고 이걸 내부 결속을 위한 암호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사람들은 들었을 때 잘 모르지만 같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우리 편을 확인하는 신호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혐오 표현은 단순히 그 대상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혐오하자고 그들을 배제하고 우리 곁에서 멀리하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것이 혐오 표현의 심각한 피해인데요. 이런 현상은 일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온라인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은어와 상징을 만들고 때로는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언어가 어느 지정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0: 네.
1: 언어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고 혐오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무조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원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와이티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1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0: 네, 개편 전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으셨군요.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3: 네, 먼저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정쟁성 이슈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0: 네.
3: 보안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0: 네.
3: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후보들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도 이 점을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뉴스 정면 승부가 정치권이 보안수사권을 세력 다툼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0: 네.
3: 이를 중개하고 갈등을 부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정청래에게 유리한가, 김민석에게 유리한가를 따지는 질문처럼 이 보안수사권을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 측면에서만 다루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0: 예.
3: 7월 2일 방송에서는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건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어서냐라고 물은 진행자의 질문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를 더 끌 수 있긴 하죠.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았을까요?
3: 네, 보안 수사권이 무엇이고 또 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자는 건데요.
0: 네.
3: 물론 6월 23일 김용민 의원 그리고 7월 2일 손선 의원 인터뷰에서 제도 설계에 대한 내용 보안수사권 페이지의 구체적 배경에 대해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0: 네.
3: 하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아주 적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취자들에게 보안수사권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질문을 구성하고 또 패널을 섭외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더 정보성 높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또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나요?
3: 네, 6월 24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의원 인터뷰에서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0: 예.
3: 인 전 의원 선출 소식이 알려지고 뉴스 정면 승부를 포함한 여러 언론들은 인 전 의원이 계엄을 옹호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을 다뤘는데요. 인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계엄을 반대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책임을 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0: 네.
3: 하지만 임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기 직전에도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장과 과거 발언 사이의 간극이 큰 셈인데 이때 발언을 제시하며 입장이 갑자기 왜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성 질문은 부족했습니다.
0: 네.
3: 대한적십자사회장 회장 선출을 앞둔 후보자 인터뷰라는 점을 고려해서 좀 더 날카로운 검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0: 네,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자면 인요한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다면 당시에는 왜 못했는지 그 이야기가 말씀처럼 궁금하기도 하네요.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3: 네, 6월 30일 방송에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징계 방침을 다뤘습니다. 이날 인터뷰에 출연한 박상수 씨는 박상수 변호사로 소개가 됐는데요. 물론 박 씨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박 씨가 출연한 이유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해설 때문이라기보다는
0: 네.
3: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정치적 논평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박 씨는 국민의힘 전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치권 인사이고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사안 역시 법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징계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는 변호사라는 직함을 들을 경우에는 박 씨를 중립적인 전문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0: 네.
3: 반면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라는 정치적 이력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출연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정치적 배경과 방파성 역시 청취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3: 실제로 비슷한 시기 다른 방송사들은 박 씨를 국민의힘 전 대변인으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방송도 정치권 인사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면 청취자들이 출연자의 발언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주 만에 반등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도 있었을까요?
3: 네, 이와 관련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 짚으려고 합니다. 7월 3일 방송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한 한 여론조사를 두고 전화 면접원이 결과를 마사지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요.
0: 네.
3: 제시한 근거는 다른 조사와 달리 결과가 튄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아보는 자료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패널이 분석을 했는데요. 서 변호사는 전화 면접원에 마사지가 있었을 수 있다고 했는데
0: 네.
3: 그렇다면 이런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구나 이날 진행을 맡은 배종찬 씨는 여론조사 분석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0: 네.
3: 근거가 무엇인지 보다 전문적으로 되물을 수 있는 가장 적임의 진행자였는데도 왜곡했다는 뜻이냐 정도만 묻고 지나갔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서도 짚을 부분이 있다고요.
3: 네, 같은 날인 7월 3일 방송에 월드컵 관련 토크 코너에는 방송인 김우국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김 씨에게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등 협회장 등 축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질문했는데요.
0: 네.
3: 진행자는 홍명보 감독하고 개인적으로 아시죠? 통화하셨어요? 등의 질문을 반복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또 인터뷰 후반부에는 정몽규 전 축협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거론하며 최근의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진행자는 친근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친분을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당시에도 대한축협을 둘러싼 논란과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0: 네.
3: 친근하기만 한 분위기가 적절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0: 네. 박지성 위원장까지는 힘들더라도 K축구혁신위원회 쪽이나 적어도 선수나 축구 해설자 정도가 출연자로 나왔더라면 더 좋았겠네요.
3: 네,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다소 가벼운 방향으로 질문이 좀 많이 흘렀고요. 그러다 보니 감독 선임 과정이나 협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핵심 쟁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0: 네.
3: 시의성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의 쟁점을 설명하고 검증하는 데 무게를 두거나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0: 네, 오늘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림 평가원이었습니다.
4: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한 주간 방송과 소식들을 짚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아, 요즘 OTT 구독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 볼만한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나화진 감독님 네, 참교육을 다 보고 이제 뭘 봐야 하나 할 때쯤에 김부장이 나와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상무님도 보고 계신가요?
5: 네,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0: 어떤 점이 재밌으셨어요?
5: 사실 이제 전직 특수요원이 가족을 구한다라는 구조는
0: 네.
5: 뭐 아저씨, 테이큰, 존윅 등에서 좀 검증된 액션 공식인데요. 김 부장은 지금 시청률이 이제 20%가 넘었고 사실 이게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박태준 유니버스라는 거거든요.
0: 네.
5: 이 김 부장이 이게 웹툰이잖아요, 원작이. 근데 이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 웹

0: 무지상주의, 싸움 독학, 인생 종망이라는 세계관을 공유를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싸움 독학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왔고 넷플릭스에서 일본에서 실사 시리즈로 제작되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웹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사실 실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어떻게 포장됐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흥행은 저 또한 이제 검증된 액션 공식 그리고 유니버스 IP 전략이 만나서 시너지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게요. 먼저 이 영화 아저씨와 테이큰 존윅 말씀하셨잖아요. 전직 특수요원 설정은 지금까지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이고 익숙한 설정인데 계속 통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 처음엔 조마조마하지만
1: 네.
0: 시원한 액션과 함께 결과를 예측하면서 재밌게 보는 그런 좀 어떻게 영화에서 보통 많이 가져갔던 흥행 공식들을 잘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납치되는 아이가 대부분 딸이나 여성이에요. 아들이 납치되거나 엄마가 아들을 구하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드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글쎄요. 저도 말씀하시니까 그런
1: 네.
0: 케이스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1: 그죠.
0: 넷플릭스의 오리지널로 이제 마피아의 아들을 구출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주 없진 않지만
1: 네.
0: 흔하게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아빠와 어떻게 보면 애틋한 관계가 있으면서 아들과는 좀 사람 시너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딸과 애틋한 가정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구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그 딸들도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면 뭔가 죽거나 뭔가 그렇게 됐을 텐데 어떻게 끈질기게 또 살아남는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우리가 바라봤을 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떻게 보면 흔한 장치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I Will Find You라는 작품이 또 아들을 구해내는 아버지의 이야기더라고요. 네. 박태준 유니버스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김부장, 참교육뿐만 아니라 취사병 전설이 됐다, 사냥개들 같이 웹툰 원작 드라마가 계속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웹툰 쪽에서 실사화할 만한 좋은 작품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0: 그럼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지금 뭐 방금 얘기했던 김부장뿐만 아니라 참교육만 해도
1: 네.
0: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이것도 또 유니버스예요. 블루스트링 유니버스라고 해서 참교육, 스터디그룹, 그다음에 뭐 한림체육관, 드라마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스터디그룹은 TVN에서 방송을 해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고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들 중에 어떤 걸 픽업해서 만들더라도 기존의 팬들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주인공들, 그 캐릭터들이 또 어떻게 표현됐는지 또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됐지 이렇게도 볼것 같아요. 특히 무빙 같은 경우도 조명각이랑 또 같은 세계를 공유하면서 그것도 웹툰 원작이었잖아요.
1: 네.
0: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지금 김부장 같은 경우는 박태준 이것인데 아직 드라마화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세계관을 연결하면서 안전하게 이제 IP를 드라마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지금 우리나라만큼 또 웹툰을 또잘 보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많은 피드백, 댓글 그다음에 어떤 점수라든지 그리고 어떤 바이럴 이런 것들 지수를 보면서 생각보다 드라마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웹툰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 웹툰이 실사화되면 어떻게 구현이 될까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웹툰이 좀 설정이 과하거나 판타지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게 과연 실사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웹툰 전성시대를 맞았다라고 지금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한 설정도 있잖아요. 근데
1: 네.
0: 지금은 오히려 그런 평범한 콘텐츠는 통하지 않는 도파민의 시대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웹툰에서 봤던 그런 과격한 액션이라든지 그다음 자극적인 주제가 드라마 했을 때도 비슷한 감동이나 어떤 그런 도파민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런 작품들이 OTT나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먹히거든요. 참결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잖아요. 특히 네. 미국의 교사 그 이제 선생님들도 되게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는 얘기가 되게 막 아, 어느 학교나 다 동일하구나 지금 환경들이 그런 것들 많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아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하지만 그 과한 것보다 더 과한 게 또 실생활에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IP들이 사실 또 이 웹툰은 생각보다 비주얼라이즈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촬영하면 되겠구나, 어떤 식의 캐릭터를 만들면 되겠구나. 사실 이게 웹소설보다 웹툰이 훨씬 더 영상화하기 되게 쉬운 포맷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아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 많은 웹툰들이 남아있습니다.
1: 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강산의 라구요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국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 막히고요. 강변북로는 양방향 수월합니다.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모두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위로도 흐름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짧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막힘이 거의 없는데요. 서울 방향으로는 남이분기점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요. 현재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내촌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 부근 서종에서 화도 덕서 선폐에서 강일까지도 더딥니다. 말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북 경산에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며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내리쬐는 햇볕이 도로를 달굽니다. 거리엔 사람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간간이 다니는 사람들도 양산으로 해를 피한 채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을 지내며 더위를 겪었지만 올해처럼 더운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6: 다른 여행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는 유별나게
7: 되더라고요. 경북 경산 시민입니다.
6: 숨도 차고 굉장히 날씨가 너무 따갑고 대단합니다.
5: 체온을 훌쩍 웃도는 극한 더위가 찾아온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를 넘을 때 내려지는데 지난달 폭염경보 제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8: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5: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 경기도 곳곳에서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찾아오면 야외 활동을 멈추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4: 비닐하우스 농가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울상입니다. 무더위로 수확량이 줄어들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번 여름 폭염은 얼마나 오래 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9: 채 연글지 않은 초록빛 토마토도 더위에 지친 건지 줄기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주렁주렁 열매가 빼곡했지만 지금은 듬성듬성합니다. 바로 무더위 때문입니다.
10: 고온기가 되면 작물이 첫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11: 비닐하우스 농장 주인입니다.
9: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토마토는 보통 섭씨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씨 35도가 넘어가면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 습도도 높아 이곳 비닐하우스와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섭씨 4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여름에 휴지기를 갖지만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이 며칠씩 계속되는 해에는 하우스를 더 오래 비우기도 합니다. 폭염이 장기화할수록 수확량

0: 은 그만큼 줄어들고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30% 이상 되죠. 35% 막, 이제
2: 비닐하우스 농장
1: 그때그때
2: 주인입니다.
1: 온도 날씨에 따라 틀린데,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그만큼 더 많은 손해가 나는 거죠.
0: 올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농가도 날씨를 예의주시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된 가운데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 걸로 예상돼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습한 남풍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전국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 체감온도는 34도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첫 열대야가 오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던 어제 온열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4: 전국에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관련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516개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온열질 환자가 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온열질 환자가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졌고, 1년 전 같은 날보다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올해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30명대 환자가 나왔던 것도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고령층,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노약자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수준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9%,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행사,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본 행동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제주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출도착 이용객 17,0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5: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 제주 도착 예정 항공기가 강풍으로 휘황하는 등 이른 아침부터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지연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6: 아이,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불안하고 막 비행기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아,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5: 강풍으로 인한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여행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7: 광주든 서울이든 아무데나 뜨기만 하면 되는데 뜨는 것 자체가 다 없다고 내일까지 최소 모레부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5: 제주 전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 수십 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면서 동부 연안 저장성에서만 200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 시각 어젯밤 11시 20분쯤 저장성 위환시에 태풍이 상륙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장성에서만 221만 명이 대피했고,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 등 19,000여 곳이 임시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앞서 바비가 핥히고 지나간 타이완에선 14,000명이 대피하고 11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투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1: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 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3: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1: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2: 스토킹이요, 그걸 왜 찾아갔습니까?
1: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버스석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장윤기가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2차 공판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주목됩니다. 당시 장윤기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진술을 미뤘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지목된 핵심 증거 케이블 타이도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증인들의 의견도 제시될 걸로 보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앞서 특검은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정치권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는 공천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5: 윤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입니다.
4: 윤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그보다 앞서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입니다. 윤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대선 기간 명시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전 의원의 공천을 도우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민간 정치 브로커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법원은 내일 1심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장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앞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내일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재판과 관련해 먼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대가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는데 윤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대가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0: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가성 여부입니다.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1: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2: 오정희, 김영선
1: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0: 하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를 받았던 부인 김건희 씨의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긴 했지만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한 사람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부인했습니다. 공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봤습니다.
3: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2: 고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3: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0: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는지 자체만으로 봤을 땐 이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두 차례 판정패를 기록한 특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공천과 여론조사 사이 대가성을 입증해낼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7: 라디오 청취율 조사!
6: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7: 02!
6: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7: YTN 라디오!
6: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7: YTN 라디오!
5: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7: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7: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6: 어떻게 다르게?
7: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8: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5: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9: YTN is FM.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데요. 어젯밤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고 오늘은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열대야 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고요.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은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서부 제주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내내 수월하다가 조금 전부터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북단 사이로 짧게 차가 좀 늘면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맞은편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통과할 때 밀립니다.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가 좀 줄어 있고요. 이어지는 분당수로는 양방향으로 수월합니다. 국회 대로 따라가는 길 여의도 쪽 들어가는 길에서는 화곡 고가 위에서 반대 외곽 방향으로는 목동운동장 위에서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물에 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도트리가 부릅니다. 포커페이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도트리의 포커 페이스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요즘 청취율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7월 20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차단하지 마시고요. 청취율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원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는지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YTN 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평일에도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만 특히 주말 휴일 매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 앤 뮤직 재밌게 잘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고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방송 밤 9시 뉴스 앤 뮤직이에요. 그리고 늘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물도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신지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파이팅 외쳐주시는 응원 문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해 볼게요.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일괄 발송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엘튼 존의 Circle of Life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른바 적극 행정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열린 브런치 행사에 적극 행정 유공 포상자 9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열린 브런치는 한 총리 취임 후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열린 브런치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 연구자나 기업인 등 다양한 국민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자신은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유세단을 이끌고 선당 후사했다며 누가 자기 정치를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전 총리는 최근 정 전 대표가 자기 정치로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 정 전 대표가 이를 반박하며 거듭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천에 이어 부산을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국민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청년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선관위를 한 몸으로 생각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정부가 참정권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다면서 청년과 함께 싸우면 참정권을 지킬 수 있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620번님, 휴일에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오늘 휴일 하루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날이 더워서 오늘 낮에는 계속해서 날씨 관련한 문자들이 많이 도착을 했거든요. 워낙 뜨겁고 저도 출근길에 집에서 샤워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그 짧은 거리 걸어가는 동안에 땀으로 옷이 다 젖을 정도였어요. 너무 덥다 싶었는데 이럴 때는 그냥 회사에서 방송하는 동안에 아 그냥 이렇게 실내에 머무는 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외에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주말 휴일에도 바깥에서 일하시는 야외 노동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고되고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중간중간 휴식을 충분히 많이 취해줘야 되거든요. 물도 많이 드셔서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날씨에는 한낮에 밖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뭐 밭일 하신다고 농촌 지역에서는 나가서 일하시다가 온열질환, 열사병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절대 한낮에는 이 땡볕에서 일하시는 것 위험하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오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가 예고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한밤중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유지되다 보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힘차게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이어서 KCM이 부릅니다. 흑백사진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연장 접전 끝에 10명이 싸운 스위스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며 북중미 월드컵 2회 연

연속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스위스를 3대1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다툴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 세광고등학교가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처음으로 우승 축배를 들었습니다. 세광고는 오늘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경북고를 6대2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광고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건 지난 1982년 황금사자기 대회를 제패한 이래 역대 두 번째이자 44년 만입니다. 재미교포 김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이스코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찬 선수는 오늘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허츠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기록하며 2언더파 68타를 기록했습니다. 중간합계 13언더파 197타를 작성한 김찬 선수는 선두 자리를 지켜낸 미국의 루카스 글로버 선수를 2타 차로 추격하며 생애 첫 PGA 투어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윤건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윤하 기다리다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이 되어도 식지 않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겠고요.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바로 닿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더위 화요일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주춤할 텐데요. 비의 양이 적은 남부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중부와 서부 지역에는 짧지만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정체 구간 없고요. 서울 쪽으로 남사진이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길었던 정체

0: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도 100명에 육박해 하루 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4: 무더위는 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당분간 밤 기온이 25도를 웃돌 걸로 예상돼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140여 곳을 타격하는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고 이란도 중동 미군 기지를 겨냥한 반격에 나서는 등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장윤기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는 내일 2차 공판에 나올 예정이어서 진술 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제주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100편이 넘는 항공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내륙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밤에도 강풍이 계속 불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경북 경산에 연 이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4: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내리쬐는 햇볕이 도로를 달굽니다. 거리엔 사람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간간이 다니는 사람들도 양산으로 해를 피한 채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을 지내며 더위를 겪었지만 올해처럼 더운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6: 다른 여에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는 유별나게
7: 경산시민입니다.
6: 숨도 차고 굉장히 날씨가 너무 따갑고 대단합니다.
5: 체온을 훌쩍 웃도는 극한 더위가 찾아온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를 넘을 때 내려지는데 지난달 폭염경보 제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8: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5: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 경기도 곳곳에서는 35도를 웃도는 폭염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찾아오면 야외 활동을 멈추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사상 처음 발령됐던 경북 경산과 포항의 폭염 중대 경보가 오늘 저녁 6시부터 폭염 경보로 약화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이 지역의 일 최고 체감 온도와 일 최고 기온이 폭염 중대 경보 기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서 폭염 중대 경보를 폭염 경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경북 경산과 포항은 낮 기온이 37도, 모레는 36도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는 점차 정체 전선의 영향

0: 영향권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울상입니다.
1: 무더위로 수확량이 줄어들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번 여름 폭염은 얼마나 오래 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 채 연글지 않은 초록빛 토마토도 더위에 지친 건지 줄기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주렁주렁 열매가 빼곡했지만 지금은 듬성듬성합니다. 바로 무더위 때문입니다.
3: 고온기가 되면 작물이 첫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4: 비닐하우스 농장 주인입니다.
2: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토마토는 보통 섭씨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씨 35도가 넘어가면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 습도도 높아 이곳 비닐하우스와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섭씨 4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여름에 휴지기를 갖지만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이 며칠씩 계속되는 해에는 하우스를 더 오래 비우기도 합니다. 폭염이 장기화할수록 수확량은 그만큼 줄어들고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30% 이상 되죠. 35%.
4: 비닐하우스 농장 주인입니다.
3: 이제 그때그때 온도 날씨에 따라 틀린데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그만큼 더 많은 손해가 나는 거죠.
2: 올 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농가도 날씨를 예의주시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오늘 서울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 이번 더위는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 또 지형 효과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마치 두 개의 이불을 덮고 온풍기를 틀어놓은 채로 경북 남부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5: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의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6: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4: 공상민
6: 습한 남풍류의
4: 유입으로
6: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5: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4: 관계성
7: 더운데
4: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7: 여기에 덥고 습한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크게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5: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첫 열대야가 오는 등 전국이 찜통 더위에 시달렸던 어제 온열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8: 전국에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관련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516개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가 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온열 질환자가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졌고 1년 전 같은 날보다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올해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30명대 환자가 나왔던 것도 한 차례 불과합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고령층,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노약자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수준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9%,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행사,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본 행동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엔 농업인들에게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하며 냉각조끼 지원 등 폭염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온열질환 예방요원 등을 동원해 폭염 현장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엔 농작업을 멈추도록 안내할 방침으로 온열질환 진료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제주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출도착 이용객 17,0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9: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첫 제주 도착 예정 항공기가 강풍으로 회항하는 등 이른 아침부터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고 지연됐습니다.
10: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9: 제주공항에는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1: 아,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불안하고 막 비행기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9: 강풍으로 인한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여행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12: 광주든 서울이든 아무데나 뜨기만 하면 되는데 뜨는 것 자체가 다 없다고 내일까지 최소 모레부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9: 제주 전역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 수십 건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투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서 4명을 입건했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13: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 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14: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15: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13: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14: 스토킹이요, 그걸 왜 찾아갔습니까?
13: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버스석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내일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5: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6: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5: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뜨거운 열기는 식지 못하는데요. 밤사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다가오는데요. 화요일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비교적 원활합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19: 대교 위에서 아직은 차가 좀 많고요. 국회대로는 외곽 인천 방향으로 목동 운동장 부근, 반대 여의도 쪽으로는 화곡거가 외에서 짧게씩 주춤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다 풀렸습니다. 도심 쪽으로 가는 길도 이제는 막힘이 없고요. 같이 간 화랑로는 월곡 쪽으로 종암사거리 부근으로만 잠시 주춤거립니다. 반포대교 다리 위에서는 수월하고요. 남단 나와서 서울 성모병원까지는 짧게 주춤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거의 없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일찍 분기점 부근 고장차가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정체 풀리면서 이제는 양양이나 서울 쪽 모두 한산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7월 12일 일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스크립트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The Man Who Can't Be Moved.

밤 10시 뉴스의 뮤직 첫 곡으로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3861번님, 안녕하세요. 즉석 떡볶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대단했어요. 오늘 같은 날, 아, 괜히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제 오늘 더운 날씨에도 꾸준히 찾아주신 손님들이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네요. 다행이네요. 괜히 이렇게 또 날이 더우면 더워서 또 뜨거운 음식 사드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면서 가게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래도 출근하신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다니까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방은 더워서 땀이 흘러 홀에 잠깐 나가 땀도 식히고 냄비는 쌓여도 마음은 편하게 잘 끝마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폭염의 날씨 건강 챙기면서 이 여름 잘 보내자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울 일들만 남았잖아요. 7월보다는 또 8월이 더 더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덥더라도 계속해서 장사 잘 되고 또 손님들 많이 찾아주셔서 덥더라도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재밌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마감할 때 포스기 딱 마감치고 아 오늘 하루 매출 얼마 찍혔나 볼 때 뿌듯하잖아요. 그 어려움이 땀났을 때 그 더위와 싸웠던 어려움이 싹 씻겨나갈 정도로 돈통이 가득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말에 떡볶이 드시러 외출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3861번님 어디에서 영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손님들로 가게가 가득 찼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뮤즈의 Uprising 이어서 Manic Street Preachers가 부릅니다. A Design for Life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선 첫 주말, 무더위에 20만 명이 몰렸습니다. 오늘 강원도 내 해수욕장 84곳의 방문객은 95,0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가 41,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속초시 16,400여 명, 동해시가 11,900여 명, 양양군 9,700여 명 등이었습니다. 어제 105,400여 명을 합치면 이번 주말에만 20만 1,000여 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셈입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이틀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해 밤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부바읍의 한 도로에서 8살 딸을 차에 태우고 달리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과 의정부 1동, 가능동 일대에 물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암 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 도중 수도관이 파손돼 단수됐다며 복구 작업을 마치고 2시간 만인 6시 50분쯤 물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의정부시는 수도관 문제로 단수 상태가 됐다며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임재범과 박정현이 함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승훈의 오랜 이별 뒤에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FC 서울과 돌풍팀 강원FC가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나란히 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서울은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맞대결에서 강원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날 무승부로 3연승을 내달리던 양 팀은 모두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주형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 3라운드를 공동 4위로 마쳤습니다. 김주형 선수는 오늘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베릭의 르네상스 클럽에서 소개된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고지우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 오픈에서 독주를 이어간 끝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지우 선수는 오늘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만 2개를 기록해 2오버파 75타를 쳤지만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이자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통산 네 번째 우승컵을 손에 넣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253번님, 오늘 밤도 뉴스앤뮤직과 함께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잠 못 이루는 열대야에 듣고 싶은 노래, 휘성 인썸니아 신청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2253번님의 신청곡 휘성 인썸니아 그리고 태양의 웨딩드레스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도움되는소식들만모아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유튜브채널이오픈했습니다우물정0945번장문100원의이용료가드는문자메시지로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구독하셨다는인증샷보내주시면추첨을통해커피쿠폰드립니다핸드폰열고유튜브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검색한다음구독좋아요버튼누르고화면을캡처한뒤문자메시지보내기로가서샵0945번입력하고사진첨부해서전송버튼누르면끝7월20일까지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유튜브이벤트에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3: 어떤라디오를자주듣는지조사하는게뭐지
4: 라디오청취율조사
3: 청취율조사전화번호는몇번
4: 02
3: 요즘제일핫한라디오
4: YTN 라디오
3: 청취율조사전화받으면자주듣는라디오뭐라고해야되지
4: YTN 라디오
2: 7월7일부터20일까지라디오청취율조사가진행됩니다
5: 이번에도변함없이 YTN 라디오잘듣고있다고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3: 우리둘이하니까너무사건 X파일 같지않아
4: 아이그러니까좀다르게해보라니까
3: 어떻게다르게
4: 아이그래도다르게해야지
6: 라디오는 YTN 라디오잘부탁드립니다
2: 유튜브로도실시간보고들으실수있어요
7: 지금시각은10시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함께하는 YTN 라디오57분날씨와교통정보입니다내일도전국이많이뜨겁겠습니다한낮에는33도이상을보이며무덥겠고자외선또한무척강하겠습니다습도높은더위가계속이어지면서오후엔내륙곳곳에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고요중부내륙과전북에5에서 40mm 의소나기가내리는곳도있겠습니다내일아침최저기온은서울과대구가26도고요낮최고기온은서울이33도포항은37도로전국한낮기온이계속해서높겠습니다화요일과수요일에전국에비가올예정이고요남부는목요일에제주도는금요일까지그비가이어지겠습니다서울시내자동차전용도로한산합니다강변북로나올림픽대로모두수월하게통과하고있고요북부간선도로나내부순환도위로도차량이동량자체가적습니다동부간선도로도흐름이좋은데같이가는동일로도하계역이나노원역통과할때무난하게지나가고있고요동작대로를비롯해서한강다리상황도좋습니다동작대로는경문고등학교에서이수역사이로만짧게신호대기길게받고있고요국회대로는서강대교쪽으로화곡고고와위에서만속도가정상속도가조금줄어있습니다

M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된 가운데 밤 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습한 남풍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전국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사상 처음 발령됐던 경북 경산과 포항의 폭염 중대 경보가 오늘 저녁 6시부터 폭염 경보로 약화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이 지역의 일 최고 체감 온도와 일 최고 기온이 폭염 중대 경보 기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를 폭염 경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경북 경산과 포항은 낮 기온이 37도, 모레는 36도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1: 불볕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피서 1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2: 서울에서는 호수 수영과 국내 최고층 건물 계단 오르기를 이어서 하는 이색 스포츠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3: 어른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밀려와 바닷가에서 큰 소리를 내며 하얗게 부서집니다. 파도 속으로 들어가거나 파도에 등이 떠밀리는 재미에 피서객들은 연신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4: 어제 도착해서 광안리에서 놀고 오늘은 해운대에서 노는 건데 생각보다 날씨도 안 덥고 바람도 시원해서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3: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백사장에서는 모래찜질이나 모래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바다를 즐기는 곳, 피서 1번지 해운대입니다.
5: 해외 다른 해수욕장도 많이 가봤는데 우리 부산 여기 해운대가 또 놀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먹을 것도 많고 파도 소리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지?
6: 네.
3: 지난달 26일 여름 손님 맞이를 시작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말에 누적 피서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더운 날씨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올해 1000만 명 돌파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호수로 뛰어들어 힘차게 물길을 가르는 선수들. 950명이 차례로 호수 두 바퀴 1.5km를 헤엄치고 다시 무트로 나오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을 오로지 두 다리로 올라야 하는 수직 마라톤이 기다리는 겁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딤 끝에 다다른 123층.
7: 물론 힘들지만은 뭐 한층 한층 올라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거를 견뎌내는 것 같아요.
3: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해냈다는 기쁨에 선수들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1: 서울 청계산 인근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2: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은 무더위에 화재까지 겹치며 갈 곳을 잃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8: 비닐하우스가 모두 불타 뼈대만 남아있고 철근도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새카만 잿더미가 가득한데 안에는 주방식기나 옷걸이 같은 생활소품이 파묻혀 있습니다. 서울 원지동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밤 9시 20분쯤입니다. 밤새 타오른 불길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3동, 화훼 비닐하우스 3동을 집어삼키고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9: 소방차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문 열고 봤는데
10: 화재 목격자입니다.
9: 아유 불이 막 50m 높이에 이런 불기둥이 올라가면서 매연이 엄청 나길래 불났다라고 해가지고
8: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6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11: 한 가족이 살던 비닐하우스는 물론 식물을 재배하던 농원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8: 하룻밤 사이 집을 잃은 주민들은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거처, 인근 경로당에서

0: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재민 5명이 에어컨 없는 방에서 지내야 하고 그마저도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1: 지금 당장 귀가할 곳이 없는데 버틸 수밖에 없죠.
2: 피해 주민입니다.
1: 뭐 여기가 하우스라도 일단 제 보금자리잖아요. 그걸 언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막막해요.
0: 한순간 화마가 삶의 터전을 덮치면서 주민들은 시름 가득한 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3: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에서는 200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4: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 등은 대피소로 변했고 고가도로나 다리 위는 주차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5: 성난 파도가 해안가 교각을 때리자 집채만한 크기로 부서집니다. 방파제 근처에 자리 잡은 낮은 집들은 물론 6층짜리 빌라도 집어삼킵니다.
2: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친다. 와, 저장성 해안가 주민입니다.
5: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타한 중국 동부 연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속 140km 넘는 강풍에 바다와 하늘길은 물론 육로 교통까지 마비됐습니다. 저장성에서만 221만 명이 대피했고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은 임시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2: 이 교실엔 18개 침대가 있고 에어컨, 선풍기가 완비돼 있어서 더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대피소마다 여러 명의 의사를 배치해서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 관영 CCTV 기자입니다.
5: 쌍방향 2열, 3열 이상 주차된 차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흙탕물이 넘실대는 다리 위라 위태로워 보이는데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해안 저지대라 쉽게 침수되는 평지나 지하 주차장을 피해 비상 주차를 하도록 당국이 허용한 겁니다.
2: 7월 10일 아침 8시부터 9호 태풍 경보 해제일까지 차량을 높은 지대에 주차해 두시길 권합니다.
5: 태풍이 핥히고 간 타이완에서도 14,000여 명이 대피했고 100명 넘는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은 바다 건너 한반도를 관통한 뒤에야 소멸할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바닷물 온도의 변화가 지구 반대편의 기후를 뒤흔드는 엘니뇨의 나비 효과로 번지고 있습니다.
4: 한쪽 대륙은 최악의 물바다로, 다른 한쪽은 바짝 타들어가는 기상이변의 양극화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6: 무서운 기세로 불어난 흙탕물이 마을을 사정없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반대편 대륙에선 쩍쩍 갈라진 땅 위로 절망에 빠진 농부들의 깊은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적도 태평양의 수온이 오르는 엘니뇨가 지구촌을 극단적인 두 얼굴의 재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도와 서태평양 일대는 비가 오지 않아 대형 산불과 흉작 공포에 시달리는데 남미와 동아프리카 등지에는 평년을 웃도는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2: 모든 예측 모델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엘니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엘니뇨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급격히 세력을 키울 겁니다. 세계 기상기구 과학자입니다.
6: 이번 엘니뇨가 특히 두려운 건 이미 펄펄 끓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지구를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비유합니다. 온난화라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엘니뇨가 한 번 더 위로 점프하며 재난의 강도를 폭발적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2: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까지 겹쳤습니다. 올해 전 세계 홍수와 가뭄은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리즈 스티븐스 영국 레딩대 교수입니다.
6: 가장 큰 비극은 이 기상이변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위기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수입처를 바꿀 수 있는 부자 나라와 달리 자체 농업에 의존하는 빈곤국 주민들에게 흉작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엔 엘니뇨가 끝나면 기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젠 한 번 치솟은 온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의 주기를 넘어선 기후의 역습 앞에서 전 지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3: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서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입법사안이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며 검사의 영장 청구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서 충분한 수기와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다시 공개 사과와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위기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개선책을 내놨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8: 유가족 여러분께
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입니다.
8: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 경찰 수뇌부는 대형 위기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14년 전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당시 경찰은 늑장 대응을 인정하며 112 신고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9: 경찰의 무성의함이
2: 지난 2012년 당시 조현옥 경찰청장입니다. 초래하고
7: 2019년 버닝썬 사태는 경찰과 사건 관계인의 유착 비리 의혹으로 수사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과 맞물려 거센 질타가 이어졌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위 발생이 잦단 점에서 제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10: 범죄 불법을
2: 2019년 당시 민감용 경찰청장입니다.
10: 그에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7: 2020년 정인이 사건에선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무시했던 경찰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이후 약자 범죄는 서장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와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축됐습니다.
11: 경찰의 아동학대
2: 2021년 당시 김창용 경찰청장입니다.
11: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7: 4년 전 이태원 참사 땐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복신고 감지 기능을 포함한 112 시스템 개편과 인파 안전 관리 지침 마련이 뒤따랐습니다.
12: 국민 안전에 대한
2: 2022년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입니다.
12: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7: 이번엔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 조사와 수사 쇄신 TF 구성,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입니다. 위기 때마다 사과와 제도 개선을 반복해온 경찰.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경찰은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장윤기가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2차 공판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주목됩니다. 당시 장윤기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진술을 미뤘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도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5명이 나란히 당 행사에 참석해 정견 발표에 나섰습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화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하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개혁도 꺼내들었습니다.
14: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2: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4: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13: 검찰개혁 선봉에서 온 정청래 전 대표는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해야 한다며 특유의 선명성을 더 드러냈습니다.
14: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기하고 좀 더 미루자 대표입니다.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각각 실용주의와 책임정치를 열쇠말로 꼽으면서 전임 당 지도부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0: 않았고
1: 알리바이성 계획이
2: 종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0: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3: 최연소 36살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은 청년 정치 실종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4: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2: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입니다.
4: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과거에 밖에 가로닫혀 퇴보했습니다.
3: 장외 공방도 거셌습니다. 김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친청계 비판을 공개 반박했고 정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김 전 총리를 거듭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주자들 사이 기싸움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투표 방식이나 자기 정치 공방 등으로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 균열이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국민의힘이 국민이 먼저냐, 당원이 먼저냐, 즉 정당의 성격을 두고 지도부 간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정당을 강조하고 나서자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우선이라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6: 참정권 침해와 특검, 재선거 등 선관위 사태 대응에 전력 투구 중인 장동혁 대표가 휴일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련 집회 현장도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
7: 이렇게 함께 싸워주신다면 우리의 자유를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참정권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후 광주와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부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구상인데 강성 당원 여론에만 소구하는 것 아니냐 당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원들 뜻은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은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친한계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당원뿐 아니라 국민 공감도 받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나가고 몇 시간 뒤 장동혁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의 논조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정당과 당원중심정당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면서도 당원중심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당대표 거취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역시 당원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잠복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8: 두 분 다 맞는 말씀이고
2: 최고위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6: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역시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증언한 뒤 한 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안철수 의원은 아예 복당 불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9: 우리 당에는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6: 당이 좀처럼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동안 윤리위 징계와 한동훈 의원 복당, 당원 주권주의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아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Unforgettable 들으면서 문을 열었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왜 일요일인데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YTN 라디오가 여름 개편을 맞이했죠. 그래서 평일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설되기도 하고 또 진행자 목소리가 새로운 목소리로 찾아온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일요일 밤 11시에도 제가 계속해서 뉴스 앤 뮤직으로 한 시간을 채우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밤 늦은 시간대도 여러분 잠자리에 계실 때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좋은 노래로 선곡해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게요. 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월요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새로운 한 주, 한 30분 남짓 남았는데요. 잠잘 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습도가 워낙 높고 기온도 많이 오른 상태라서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가 또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서울은 체감 온도가 아직도 31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밤 11시 24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기온은 29.7도고 체감 온도가 31도예요. 아직도 체감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와, 내일 아침까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 주변 환경도 잘 정비하시고 숙면 취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새로운 한 주, 좀 상쾌한 몸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뉴스 뮤직 듣고 계신지 또 이번 주말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셨는지 저에게 이야기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S클럽 7의 Never Had a Dream Com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셰인 워드의 No Promises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내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수사방해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 박주민, 임호선, 이상식, 이광희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폐지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엔 당내 중진들과도 회동할 예정인데 대여투쟁 방안뿐 아니라 상임

위원장직 수용 등 원구성 협상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권과 경남 서부는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7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 이어서 곽진원과 김필이 함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 인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인 모흐센 레자이가 미군의 공습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추모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략적 통로로 수십 개의 핵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자이는 그러면서 이란은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에서 밤 최저 기온도 급등하며 열대야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후변화 연구단체 버클리어스의 자료를 인용해 유럽 15개 나라의 밤 최저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최저기온 최고 기록을 세운 곳은 프랑스와 영국, 독일을 포함해 25개 나라에 달했습니다. 국내 대기 1세제곱미터에 평균 200에서 3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경기 과천 주거단지와 경기 안산 산업단지에서 공기를 포집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 수를 분석한 결과 각각 1세제곱미터당 평균 233개와 319개가 나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더 클래식의 여우야, 브라운 아이즈 점점,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

0: 때 마취됐습니다. 시속 140km 넘는 강풍에 바다와 하늘길은 물론 육로 교통까지 마비됐습니다. 저장성에서만 221만 명이 대피했고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은 임시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1: 之后的这间教室就有18张床位，空调、电扇一应俱全，用来防暑。在每个安置点还配备了多名医生，提供基本医疗服务。
0: 도심 고가도로는 쌍방향 2열 3열 이상 주차된 차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흙탕물이 넘실대는 다리 위라 위태로워 보이는데도 빈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해안 저지대라 쉽게 침수되는 평지나 지하 주차장을 피해 비상 주차를 하도록 당국이 허용한 겁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타이완에서도 14,000여 명이 대피했고 100명 넘는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은 바다 건너 한반도를 관통한 뒤에야 소멸할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투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3: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 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4: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5: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3: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4: 스토킹이요, 그걸 왜 찾아갔습니까?
3: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버스석 문을 열어두고 테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 실제로 이제 과거에 그 범

0: 유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중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특검은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정치권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는 공천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그보다 앞서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입니다. 윤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대선 기간 명시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전 의원의 공천을 도우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민간 정치 브로커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법원은 오늘 1심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장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앞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6: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YTN 뉴스 FM 사랑해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입니다. 경북 경산에는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이 기승입니다.

0: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을 지내며 더위를 겪었지만 올해처럼 더운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1: 다른 여행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는 유별나게 더웠고요. 또 숨도 차고 굉장히 날씨가 너무 따갑고 대단합니다.
0: 체온을 훌쩍 웃도는 극한 더위가 찾아온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를 넘을 때 내려지는데 지난달 폭염경보 제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2: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0: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 경기도 곳곳에서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찾아오면 야외 활동을 멈추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어제 서울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올 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더위는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 또 지형 효과가 원인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의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5: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4: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더운데 여기에 덥고 습한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크게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 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4: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7: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 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8: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9: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7: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

0: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1: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0: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버스석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2: 장윤기는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3: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중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3: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6: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 장단점과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속도전을 두고 사실상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정신청 신청권자 확대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신청권자가 확대되면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신문제도 등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안, 수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

0: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 또 지역 효과가 원인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정혜훈 기자입니다.
5: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0: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1: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충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더운데 여기에 덥고 습한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크게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 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오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1: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 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비닐하우스 농가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울상입니다. 무더위로 수확량이 줄어들면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이번 여름 폭염은 얼마나 오래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4: 채 연글지 않은 초록빛 토마토도 더위에 지친 건지 줄기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주렁주렁 열매가 빼곡했지만 지금은 듬성듬성합니다. 바로 무더위 때문입니다.
5: 고온기가 되면 작물이 첫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착가가 안 되니까.
4: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토마토는 보통 섭씨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씨 35도가 넘어가면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 습도도 높아 이곳 비닐하우스와는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섭씨 4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여름에 휴지기를 갖지만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이 며칠씩 계속되는 해에는 하우스를 더 오래 비우기도 합니다. 폭염이 장기화할수록 수확량은 그만큼 줄어들고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30% 이상 되죠. 35% 막, 이제, 그때그때 온도 날씨에 따라 틀린데,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 그만큼 더 많은 손해가 나는 거죠.
4: 올 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닐하우스 농가도 날씨를 예의주시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도심 속 수영장과 한강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는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면 물러날 김이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6: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다크나라 신나는 것 같아요.
7: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1: 튜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8: 맨날 올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저 활기차고 학교를 갈 준비가 될것 같아요.
1: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3: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며

0: 그래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0: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이 당시 경찰서장을 입건한 가운데 경찰도 당시 형사과장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박모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장실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3: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3: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4: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5: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6: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4: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0: 경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버스석 문을 열어두고 테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중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신규 기자입니다.
4: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5: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 장단점과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속도전을 두고 사실상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정신청 신청권자 확대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신청권자가 확대되면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신문제도 등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안, 수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첫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도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5명이 나란히 당 행사에 참석해 정견 발표에 나섰습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화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하며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개혁도 꺼내들었습니다.
7: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0: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1: 검찰개혁 선봉에서 온 정청래 전 대표는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해야 한다며 특유의 선명성을 더 드러냈습니다.
2: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좀 더 미루자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각각 실용주의와 책임정치를 열쇠말로 꼽으면서 전임 당 지도부의 견제구를 날렸고
3: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4: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1: 최연소 36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청년 정치 실종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5: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민주당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과거에 벽에 가로닫혀 퇴보했습니다.
1: 장외 공방도 거셌습니다. 김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친청계 비판을 공개 반박했고 정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김 전 총리를 거듭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주자들 사이 기싸움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투표 방식이나 자기 정치 공방 등으로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 균열이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이 먼저냐 당원이 먼저냐 즉 정당의 성격을 두고 지도부 간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정당을 강조하고 나서자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우선이라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7: 참정권 침해와 특검, 재선거 등 선관위 사태 대응에 전력 투구 중인 장동혁 대표가 휴일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련 집회 현장도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
8: 이렇게 함께 싸워주신다면 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정권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7: 이후 광주와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부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구상인데 강성당원 여론에만 소구하는 것 아니냐 당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원들 뜻은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은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친한계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당원뿐 아니라 국민 공감도 받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나가고 몇 시간 뒤 장동혁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의 논조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정당과 당원중심정당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면서도 당원중심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당대표 거취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역시 당원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잠복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9: 두 분 다 맞는 말씀이고 두 부분 다 모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7: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역시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증언한 뒤 한 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안철수 의원은 아예 복당 불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10: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7: 당이 좀처럼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동안 윤리위 징계와 한동훈 의원 복당, 당원 주권주의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3: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14: 네, 감사합니다.
15: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0: 뉴스는 YTN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일어나야지. 해가 중출했었어.
0: 굿모닝 매거진 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경북 경산에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5: 찌는 듯한 더위에 시민들은 거리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내리쬐는 햇볕이 도로를 달굽니다. 거리엔 사람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간간이 다니는 사람들도 양산으로 해를 피한 채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연이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을 지내며 더위를 겪었지만 올해처럼 더운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7: 다른 여에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는 유별나게 더웠고요. 또 숨도 차고 굉장히 날씨가 너무 따갑고 대단합니다.
6: 체온을 훌쩍 웃도는 극한 더위가 찾아온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를 넘을 때 내려지는데 지난달 폭염경보 제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8: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6: 경북 남부와 충청 남부, 경기도 곳곳에서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가 찾아오면 야외 활동을 멈추고 냉방 시설이 갖

0: 네,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에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 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1: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더운데 여기에 덥고 습한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크게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 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1: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0: 시민들은 도심 속 수영장과 한강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면 물러날 김이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6: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다크나라 신나는 것 같아요.
7: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5: 튜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8: 맨날 올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더 활기차고 학교를 갈 준비가 될것 같아요.
5: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9: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5: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강원 동해안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선 첫 주말, 무더위에 20만 명이 몰렸습니다. 어제 강원도 내 해수욕장 84곳 방문객은 9만 5,0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 있습니다. 강릉시가 4만 1,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속초시 1만 6,400여 명, 동해시 1만 1,900여 명, 양양군 9,700여 명 등이었습니다. 그제 10만 5,400여 명을 합치면 주말에만 2만 1,000여 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겁니다.
1: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퉈 수사하고 있습니다.
0: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2: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4: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2: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3: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2: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버스석 문을 열어두고 테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1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여름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더위는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 또 지형 효과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 마치 두 개의 이불을 덮고 온풍기를 틀어놓은 격인데요. 경북 남부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의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3: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4: 기상청
3: 습한
4: 예보 분석관입니다.
3: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2: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더운데
4: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5: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크게 다르겠죠. 그런데 경북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2: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던 어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김주영입니다.
1: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열대야주의보에 시민들은 도심 속 수영장과 한강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2: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취침 전에 냉방과 환기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잘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니 물러날 김이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4: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다급성나라 신나는 것 같아요.
5: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3: 큐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6: 맨날 올 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저 활기차고 학교를 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3: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2: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3: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퉈 수사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 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9: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10: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8: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9: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8: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저수석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활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1: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4: 서정빈
3: 있는지에 대해서
4: 변호사입니다.
3: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대법원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1: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6: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 장단점과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속도전을 두고 사실상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정신청 신청권자 확대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신청권자가 확대되면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신문제도 등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안, 수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단에 짓는 반도체 팹 1호 공장의 가동 시점을 2029년 하반기로 최대 2년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에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포함한 메모리 빅3 기업의 설비 투자 경쟁은 계속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팹 6개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가 첫 번째 공장 완공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서 2031년 사이로 예상됐던 첫 가동 시기를 2029년 10월로 최대 2년 앞당긴 겁니다. 6달가량 걸리는 내부 설비 설치를 고려하면 첫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시점은 2029년 상반기. 용인 국가산단 일대 토지를 수용하고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시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8: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 이처럼 메모리 빅3 업체들의 설비 투자 경쟁은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반도체 고점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업 등의 수요에 비해

0: 메모리칩 공급이 현재 한참 모자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호남 클러스터 팹 증설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 미 증시 상장 직후 해외 팹 신규 건설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고
1: 맞는 장소가 있다면은
2: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 전 세계 어디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칩을 얼마나 늘릴 거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퀘션이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칩을 더 발라가는 게 지금 좋겠습니다.
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설비 증설 등을 위한 미국 내 투자 규모를 2035년까지 2,500억 달러로 최근 5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업계 업황을 확인할 다음 가늠자는 이번 달 말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함께 발표할 투자 계획이 높아진 메모리 가격 부담으로 예상 규모에 못 미친다면 메모리 빅3 역시 일단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AI
2: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3: 투자 관련해가지고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일시적으로 뭐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투자 계획이 축소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0: 여기에 더해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기술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도 빅3 중심의 메모리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 현대차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부터 주간조와 야간조가 근무조별로 2시간씩 작업을 멈추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 부진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10일 미 나스닥 시장에 입성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 증시 상장 이후 첫 거래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4: 중앙그룹 채권 피해구제 공동변호인단이 JTBC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변호인단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오늘 오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변호인단은 JTBC 채권의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금융당국에 촉구하고 앞으로의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이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올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5%, 8,900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비중은 38.8%로 처음으로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로 제도 사용 여건이 좋아진 것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동부는 제도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20일부터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동안 일주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녀의 휴원, 휴교나 방학,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2주째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강대강 대치 속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 제헌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후반기 국회 반쪽 출발은 여야 간 원구성 이견 때문입니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11곳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2주째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이 지금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3: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2: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1개 상임위는 속속 반쪽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은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지 못하면 원구성 협상 진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4: 정점시
5: 것은
4: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2: 향후 협상 전망도 어둡습니다.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오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함께 국민의힘에선 대여 투쟁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이미 터져나온 상태입니다.
6: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고
4: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입니다.
6: 상임위 재배분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 다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오히려 국회 정상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4: 국민의힘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7: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 일단 조정식 의장이 최종 협상 시안으로 제시한 이번 주 금요일 제헌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결단이 임박한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와 중진의원 회동을 잇따라 열어 대여 투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7월 13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눈사람 만들래?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13일 월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눈사람 만들래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연주자 본인이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어요.
0: 지난주 스티븐 허프의 새 음반 피아노 포스트카드가 발매되었죠. 피아노로 연주한 우편 엽서 정도의 뜻인데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여러 곡 모아놓은 음반입니다. 방금 들으신 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부터 러시아, 스페인, 남미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음악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1: 이 방금 들으신 곡도 스티븐 허프가 직접 편곡했다고 하는데 다른 곡들도 그런가요?
0: 보니까 절반 정도는 자신이 직접 편곡한 것이고요. 스티븐 허프는 영국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여러 작품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1: 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을 직접 편곡해 연주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랑랑 음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또 아니죠.
0: 그렇죠. 예전보다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낯설죠. 앵콜곡이 아니니까 이렇게 음반까지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연주자가 이런 시도를 또 하진 않았으니까요.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음반 중에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집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안달루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중에서 리멤버 미,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집 중에서 다섯 번째 곡 안달루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중에서 Remember Me,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Remember Me도 스티븐 허프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는데요. 사실 스티븐 허프는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0: 이 스티븐 허프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의 인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1: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나갔을 때 스티븐 허프가 새로 작곡한 작품이 지정곡으로 나왔죠. 참가자들은 이 곡의 악보를 처음 받아서 일주일 정도 안에 연주해야 했는데 임윤찬은 이 지정곡 연주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자기 작품을 가장 잘 연주한 젊은 피아니스트, 이 스티븐 허프 입장에서는 임윤찬이 무척이나 대견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콩쿠르 이후에도 임윤찬에게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히 갑자기 유명해진 뒤 세계를 공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0: 사실 이런 게 진정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1: 맞죠.
0: 그런 조언이야말로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고 이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1: 맞죠.
0: 컨디션 관리,
1: 맞아요.
0: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1: 그래서 제가 노래를 뭐 가르쳐드릴 때도 노래를 직접 해본 사람 알 수 있는 그 고통.
0: 아, 그쵸.
1: 발성이 무대에서 되냐.
0: 안 되죠.
1: 컨디션부터 중요하고.
0: 사실 그냥 하는 거
1: 자신감인데. 다 필요 없다.
0: 미리 해놨어야 돼.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스티븐 호프의 자작곡 연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어제의 세계 중에서 3악장 스티븐 호프의 피아노 마크 엘더가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지난 7일이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온라인에서 허위거나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
2: 땡땡 식당 조심하세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래서 아주 싼 재료만 쓰는 곳입니다. 최근 식중독도 그거랑 관련있단 말이 있어요.
3: 이 병원도 난리 났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휴지하고 있대요. 내부자한테 들은 정보입니다.
4: 저기 나 자주 가던 데인데 이거 공유해야겠다.
1: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봤다 생각해보죠. 심지어 내가 가던 식당, 가족이 다니던 병원이라면 설마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5: SNS에 올라온 식당과 병원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확인 결과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네? 가짜라고요? 너무 그럴듯했는데?
1: 사실 그동안 이런 허위 정보가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방치돼 왔던 건 아닙니다. 해당 정보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명예훼손죄, 가게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법 위반, 이런 식으로 기존 법 안에서도 처벌은 이루어져 왔죠. 그렇다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4: 아니, 그럼 친구들끼리 썰푸는 단톡방도 조심해야 하나?
3: 아니, 누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허위 정보입니다. 신고부터 하면 나 어떡해? 내 아이디 바로 삭제되는 거야?
4: 그런데 그게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건데?
1: 과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댓글이나 단톡방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1: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달라진 부분의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6: 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법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이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가 생기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만으로는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채우는, 뭐 보완하는 취지인 건지, 기존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지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6: 물론 기존에도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히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은 허위 조작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이 신고를 받아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반복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1: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그 전 단계,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 이게 뭡니까? 어디까지가 단순 의문 제기나 뭐 불만 제기인 거고 어디부터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으로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려주시죠.
6: 법에서 말하는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또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한 의문제기나 의견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거나 이미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풍자나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네, 그러면 허위 정보 피해가 생겼을 때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거 같은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조치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6: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기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개재자가 수익을 얻으며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근데 여기서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자,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 이거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겠다 이런 거라면은 이 판단 주체가 누군지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여기서 만약에 잘 걸러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법에서 가장 위험한 법적 빈틈 뭐라고 보십니까?
6: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1차 판단을 민간 플랫폼이 하게 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플랫폼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같은 게시물이라도 어떤 곳에서는 삭제되고 다른 곳에서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 이용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위축효과 또는 대리검열 가능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위축효과 또는 대리검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 또 있어요.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보도나 게시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법조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유형의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6: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전에도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 요청해서 블라인드가 되었다가 추후에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공개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업이나 공인, 정치인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게시글이나 보도를 문제 삼아 먼저 삭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역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나 권력 집단이 언론의 입막음을 위해 일단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자라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사례들 실제 많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예전보다 구제받을 길이 좀 넓어졌다 또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6: 예전보다 구제수단은 분명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신고를 통해 신속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연예인의 활동 중단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일반 손해배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의 경우 이제는 법 개정으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장 3개월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 하에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1: 그렇죠. 사실 이런 법의 미비점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기업들에 대한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마다 만약에 지금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입막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명예훼손죄 처벌은 처벌 수위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반복적으로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적인 어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섭다. 특히 이제 기업을 상대로 그런 소송을 당했을 때 이거 여기에서 오는 그 공포감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사실을 인터넷상으로 밝혔다 또는 뭐 언론에 제보를 해서 밝혔다 했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섯 배로 부풀려 가지고 소송 제기를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가 들어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소송 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 법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워낙 SNS가 발달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6: 예를 들어 독일은 2017년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해 명백히 불법인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내용은 EU 디지털 서비스법 체계로 흡수됐지만 독일은 일찍부터 플랫폼의 적극적인 삭제 의무를 강조했던 나라로 평가됩니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는 온라인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정정공지명령이나 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에 너무 큰 권한이 집중돼 표현의 자유를

0: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들 제도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렇게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 시민들은 도심 속 수영장과 한강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면 물러날 김이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4: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다국나라 신나는 것 같아요.
5: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3: 튜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6: 맨날 올 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더 활기차고 학교를 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3: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2: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3: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2: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8: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9: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0: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9: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8: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

0: 서 형사 과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이 장윤계에게 형량이 더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과장은 정황만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정천례 전 대표에 대한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0: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도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5명이 나란히 당 행사에 참석해 정견 발표에 나섰습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화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하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개혁도 꺼내들었습니다.
3: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4: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3: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2: 검찰개혁 선봉에서 온 정청래 전 대표는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해야 한다며 특유의 선명성을 더 드러냈습니다.
3: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4: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좀 더 미루자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각각 실용주의와 책임정치를 13말로 꼽으면서 전임 당 지도부의 견제구를 날렸고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5: 일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2: 최연소 36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청년 정치 실종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6: 정청래 대표 시절
4: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입니다.
6: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과거에 몇 개 가로닫혀 퇴보했습니다.
2: 장외 공방도 거셌습니다. 김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친청계 비판을 공개 반박했고 정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김 전 총리를 거듭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주자들 사이 기싸움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투표 방식이나 자기 정치 공방 등으로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 균열이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수사방해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 박주민, 이모선, 이상식, 이광희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먼저냐 아니면 당원이 먼저냐, 그러니까 정당의 성격을 두고 지도부 간의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0: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정당을 강조하고 나서자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우선이라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참정권 침해와 특검, 재선거 등 선관위 사태 대응에 전력 투구 중인 장동혁 대표가 휴일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련 집회 현장도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
8: 이렇게 함께 싸워주신다면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정권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7: 이후 광주와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부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구상인데 강성 당원 여론에만 소구하는 것 아니냐 당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원들 뜻은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은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친한계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당원뿐 아니라 국민 공감도 받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나가고 몇 시간 뒤 장동혁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의 논조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정당과 당원 중심 정당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당대표 거취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역시 당원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0: 밝혔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잠복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 두 분 다 맞는 말씀이고 최보연
2: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역시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증언한 뒤 한 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안철수 의원은 아예 복당 불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3: 우리 당에는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월신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0: 당이 좀처럼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동안 윤리위 징계와 한동훈 의원 복당, 당원 주권주의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4: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엔 당내 중진들과도 회동할 예정인데 대여투쟁 방안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직 수용 등 원 구성 협상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5: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4: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치권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는 공천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그보다 앞서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대선 기간 명시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우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민간 정치 브로커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법원은 오늘 1심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장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앞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이번 재판과 관련해 먼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두 재판부 모두 대가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대가성이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가성 여부입니다.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8: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2: 오정희 김건희 그 특별검사 봅니다.
8: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7: 하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를 받았던 부인 김건희 씨의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긴 했지만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한 사람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부인했습니다. 공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봤습니다.
9: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
2: 오인성 재판관입니다.
9: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7: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는지 자체만으로 봤을 땐 이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두 차례 판정패를 기록한 특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공천과 여론조사 사이 대가성을 입증해낼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미군의 대이란 공습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이 이틀째 공격을 이어갔죠?
10: 네, 이란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 게슘섬에 포탄이 여러 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도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현지 시간 12일 오전 이란의 미사일과 방공시스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소형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오늘 미군의 침략에 대응해 미국을 공격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선박들이 불법 항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해협이 열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앞서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열려있고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군이 항행의 자유를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제 합의를 해놓고 1시간도 안 돼 선박을 공격했다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란과의 협상이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해 미군이 공습에 나섰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거라면서 이란을 향해 내부 정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 선박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협상하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현재 그러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매슈 휘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천?
13: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1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3: 닥터 캡슐.
1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6: Walk it, walk it.
18: 안전화.
1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0: 큐레큐레.

0: 천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4: 라디오 청취율 조사
3: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4: 02
3: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4: YTN 라디오
3: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4: YTN 라디오
5: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6: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6: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3: 어떻게 다르게?
6: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7: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5: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도 잘 일어나셨죠? 이제 해봅시다. 전 국민의 산뜻한 아침을 응원하는 경제시사 매거진 해봅시다. 저 김우성과 함께 오늘도 잘 해봅시다.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폭염은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덥고 뜨거울 땐 건강과 안전 최우선으로 선택하시고요. 더위 쉼터, 냉방 되는 곳에서 잠시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진출 이후로 미국 주식도 뜨겁습니다.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는데요. 국내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진단해봅니다. 중동도 뜨겁습니다. 날씨 아니고요. 다시 화약고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과 트럼프 암살 논란까지 아, 또 기름값 오르겠는데요.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열 오르게 하는 홈플러스 사태 이야기도 오늘도 폭염 관련 뉴스들도 강현구 아나운서가 잠시 후에 전합니다. 추위는 막는다고 하죠. 방한. 더위는 피한다고 합니다. 피서. 맞서거나 견디기보다는 잠시 피하는 것 오래된 지혜 아닐까요?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지혜를 더해드립니다. 마이텐 라디오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바쁠 때는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거 듣고 가시면 오늘 하루의 뉴스 다 든든하게 쏙쏙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든든하고 신선한 뉴스 한 그릇, 뉴스 첫끼, 뉴스 셰프, 뉴셰프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아침을 여는 가장 탁월한 선택 뉴스 셰프 뉴스 첫끼 강현구입니다.
0: 강현구 아나운서는 좀 체열이 있나요? 뜨거운 편인가요?
1: 아, 몸에 열이 좀 많은 편이에요.
0: 아, 여름엔 사랑받지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1: 뜨거운 남자입니다.
0: 네. 네. 자, 오늘 뜨거운 얘기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첫 소식 뭔가요?
1: 폭염특보 최고 단계 폭염 중대경보 첫 발효.
0: 네, 띵 하고 효과음이 울렸습니다. 아니, 너무 더워요.
1: 아, 더워요. 아,
0: 이런 날은 체열이 따뜻한 사람한테는 좀 옆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1: 끔찍하죠. 예.
0: 예, 알려주시죠.
1: 어제 오전 10시에 경상북도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로 이어지는 폭염특보의 최고 단계인데요. 올해 처음 생겼고 어제 처음 발효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뉴스 보다가 뭐 중대경보는 뭐야 이렇게 했는데 가장 최고 단계고 정말 무시무시한 거네요. 어느 정도입니까?
1: 폭염 경보로도 경각심을 줄 수 없는 극한 더위를 경고하는 경보인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질 정도면 뭐 저나 우리 해봅시다의 장인 회장님께서도 네.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더위입니다.
0: 맞습니다. 아, 여름 원래 덥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1: 기상청은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안내했습니다.
0: 기억하십시오.
1: 중단, 이동, 확인 이렇게 3단계인데요.
0: 중단, 이동. 확인입니다, 여러분.
1: 야외 활동과 야외 작업 즉시 중단.
0: 중단.
1: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 혹은 그늘로 즉시 이동이고요.
0: 이동.
1: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즉시 확인.
0: 확인.
1: 이렇게 3단계입니다.
0: 저도 아이들 통해서 고령의 부모님께 손자들 전화 일부러 안부 전화 하는 척 하면서 할머니 너무 더우니까 제발 에어컨 좀 트세요 라고 하니까 틀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했거든요.
1: 아, 다행입니다.
0: 확인해야 됩니다.
1: 확인해야죠.
0: 아, 그런데 특히나 왜냐하면 저 부모님이 영남권에 계시거든요. 그 왜 또 경북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 내려졌잖아요.
1: 네.
0: 여기 왜 이렇게 더운 거죠?
1: 먼저 경산 얘기를 하면 경산이 분지 지형이라 그렇습니다.
0: 맞아요.
1: 습한 공기가 산을 넘으면 뜨거운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데 여기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오릅니다.
0: 예.
1: 포항에도 내려졌는데 네. 포항은 바다잖아요.
0: 그렇죠.
1: 왜 덥냐? 해수면 온도가 높습니다.
0: 아, 바다가 뜨겁군요.
1: 네, 그래서 습해서 밤에 기온도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 영산, 그러니까 그 경북 전역으로 이러한 극한 더위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자, 얼마나 길어집니까?
1: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가장 극심한 더위는 누그러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다음 주까지는 덥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뜨거운, 체열이 뜨거운 강현구 아나운서의 폭염 소식이었고요. 사실은 네. 뜨거운 사람들도 열 발산 잘 되는 거여서 괜찮기도 합니다. 겨울엔 또 네. 얼마나 좋아요. 따뜻해서.
1: 위로가 됩니다.
0: 어떻게도 수습이 안 되네요.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1: 회생이냐 파산이냐 홈플러스 운명의 일주일.
0: 아니 회생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던 생필품 마트였고
1: 네.
0: 뭐 이마트와 더불어서 두 양대

0: 판매기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법원이 결정했네요.
1: 맞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 홈플러스는 전 품목 50% 할인 행사에 돌입을 했는데 사실상 재고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이게 뭐 보면 막 길거리에 포스터 붙여 있잖아요. 뭐 폐업 정리, 막
1: 고별,
0: 반값 세일
1: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1: 홈플러스 본사가 있는 강서점조차 매대가 텅텅 비었고요. 얼마
0: 네.
1: 남지 않은 상품에 50% 할인, 원 플러스 원 이런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0: 네.
1: 심지어 홈플러스 보령점에는 반려동물 코너에
0: 아이고.
1: 햄스터나 앵무새를 무료로 분양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했는데요.
0: 네.
1: 홈플러스를 찾은 한 소비자는 아, 무슨 미국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런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0: 홈플러스 정말 그냥 문 닫는 건가요?
1: 홈플러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요.
0: 네.
1: 홈플러스가 회생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2천억 원을 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0: 2천억 원못 구하면 결국은 파산, 기업 정리되는 건가요?
1: 파산입니다. 오는 20일까지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 확보해서 법원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파산 수순 받게 되는데요. 오늘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0: 저도 몇번 들렀는데 좀 이상하다. 신선식품 자리에 왜 과자가 놓여있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운명의 일주일인데 홈플러스 측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1: 작년 3월에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번 회생 절차 사전 예방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후에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잘안 팔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전체가 안 팔리니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잘라서 할인 그룹에 팔기도 했는데
0: 네.
1: 홈플러스가 기대했던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한 금액으로 팔았거든요. 여전히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0: 자, 여기 붙어 있는 일자리 그리고 이 과정도 홈플러스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팔면서 또 해외 펀드로 넘어가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돈만 보다가 여러 가지 국민들 장터 하나가 사라진 느낌인데요. 잘 해결되길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보도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1: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0: 대토론회. 사실 이거 부동산 잡겠다 잡겠다. 늘 모든 정부에서 말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거라고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목요일인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두루 살피는 공개 대토론에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요. 부동산 정책이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의 목적을 밝히기도 했죠.
0: 예, 자, 대토론회라고 얘기하는 거 뭐 대통령께서 탁탁탁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인하고 걱정이 많고 이런 느낌도 들어요.
1: 네, 이야기를 좀 듣겠다 이건데요. 올 초만 해도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보다 쉽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0: 네.
1: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0: 네.
1: 삼중 규제로 묶인 지역도 그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도 했고 전월세 매물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는데
0: 예.
1: 그래서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또 준비 중인 세제 개편의 방향을 평가받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죠.
0: 자, 세금과 규제로 수요 억제하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고 그러니까 눌렀는데 또 풍선효과 나타나고 전월세 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정치권들도 좀 뜨겁게 논쟁할 것 같아요.
1: 네, 아마 세제 개편 문제가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야당은 세금 인상 면피용 토론회 아니냐, 정책 실패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에 나섰고
0: 네.
1: 여당은 야당이 토론 시작도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있다, 답정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0: 예, 어쨌든 국민 삶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저희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조갑재 대표 또 이동형의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다양한 정치인들과 함께 이 주제 다루거든요. 하루 종일 화이트 라디오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청취율 전화 조사 기간이잖아요.
1: 중요하거든요.
0: 네, 더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누구 마음대로 상장 폐지. 아, 이거 재밌네요. 어떤 소식입니까?
1: 네, 응원 매수로 상장 폐지 막은 개미들.
0: 아, 모나미하고 한성. 저도 어제 그 잡힐 편지도 봤어요.
1: 네.
0: 예, 이 기업들 얘기군요.
1: 맞습니다. 국내 볼펜 기업 모나미 그리고 또 개맛살 기업이죠. 한성의 이야기인데 한국거래소가 7월 1일부터 상장 유지 조건을 시가총액 기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강화를
0: 네.
1: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가총액이 200억 원대였던 모나미와 한성 두 기업 모두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죠.
0: 거래소가 이렇게 기준 정하고 하면 뭐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할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나서서
1: 네.
0: 막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 두 기업의 상장 폐지를 막아낸 거예요?
1: 맞습니다. 애국 기업을 살려야 한다. 착한 기업 살려야 한다. 이런 투자자들의 응원 여론 덕을 봤다네요.
0: 흔히 말하는 돈줄 내준 거네요.
1: 맞습니다. 돈줄이라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개미들이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모나미는 지난 10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죠. 시가총액 400억 원을 넘겼고
0: 네.
1: 한성도 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0: 예, 이분들이 좋은 일 많이 했죠?
1: 아, 그럼요. 그 일단은 한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후원하는 음악회를 열어왔던 미담이 SNS에서 확산하기도 했고 예. 모나미의 경우 일본산 제품이 강세인 문구에서 우리 국산 필기구의 자존심을 지켜온 국민기업이다 이런 상징성이 크죠.
0: 예, 경제에서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경제의 주인은 수많은 소비자들 국민들이라는 뜻인데요. 역시 국민들이 살려주면 살려지네요. 홈플러스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정말.
0: 네, 든든한 뉴스 첫끼 강현구 아나운서 강현구 뉴스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6시 30분 51초예요. 아직도 안 일어나신 분 계신가요? 헉, 제 목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어, 벌써 6시 반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30분이나 남았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거나 저러거나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는 여러분에게 해를 보여드립니다. 네, 뉴스의 해도 보여드리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지금 경제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YTN 라디오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어, 안 보이네 해봅시다. 해 안 보여주네 이러실 텐데요. 경제 라디오 들어오십시오. 제발 구독도 눌러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300명 가까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력 대단합니다. 또 구독하신 사진 구독 인증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전화 조사 기간이잖아요. 02로 시작되는 번호 걸려오면 받으시고요. 뭐 들어요? 그러면 아침 6시 해봅시다. 와이튼 라디오 듣습니다. 라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출근길에 응원 필요하신 분, 나 좀 깨워줘. 우리 사장님 좀 깨워줘. 우리 애 좀 깨워줘. 예, 여러분들 이 사연도 저희가 적극 접수합니다. 제가 안 되면요. 와이튼 라디오 해봅시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죠. 이용주 캐스터한테 깨워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거기로 참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강영구 아나운서가 잠시 전에 대한민국의 일면을 털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분은 전 세계의 일면을 털어주실 분입니다. 자, 외신으로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외신 왓수다 이용주 외신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Good morning, everyone. 네.
0: 아, 이렇게 깨워주면요 깜짝 놀라서 영어 시험인가 하고 일어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영어가 반갑지 않은 뉴스들도 많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봉쇄입니까?
1: 네, 다시 한번 봉쇄가 되는 느낌인데요.
0: 누가 봉쇄했습니까?
1: 이번엔 이란 쪽인데요. 네. 아직은 이게 확실하게 봉쇄다라고는 할 수 없고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따져보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저께 성명을 통해서 불법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선박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자, 그런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 배들이 자꾸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원하는 그 항로로 가지 않고 오만 측 항로로 자꾸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이란이 봤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자꾸 지나가는 배들한테 자꾸 이 뭐 드론을 낸다거나 뭐 작은 미사일 이런 걸 좀 날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이 그 상선 피격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면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지금 마구마구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기지, 해군 관련 시설 그리고 탄약 저장고 이런 곳 해가지고 총 140곳 정도를 타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다시 한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 와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한 명이 또 실종되기도 했는데 네. 이란도요,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내 주요 미군 시설을 또 겨냥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요 최소 24시간 동안 한 13척의 상선이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해협이 이제 애당초 문제가 없었을 때 한 보통. 2년 전 보통 때는 네. 하루에 한 30에서 50개의 배가 지나갔대요. 근데 요즘에는 한 13개 정도 지나가니까 옛날보다는 또 못하다.
0: 완전 적게 지나가는 거네요. 네,
1: 많이 못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선박이 그 안에 총 26척이 있었는데
0: 그래요.
1: MOU 체결 이후에 24척이 순차적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아직.

0: 지난 5월 초에 피격됐던 그 나무호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 나무호와 함께 또 다른 배한 척이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나올 수 있었으면
1: 아니
0: 좋겠습니다.
1: 오늘 신문 기사 제목도 뭐 트럼프 미사일 천발 장전 뭐 이분은 항상 이렇게 말하니까요. 휴전 중단 위기라고 하는데 중단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시 전쟁하는 거잖아요.
0: 아직은
1: 예,
0: 아니다라고
1: 서로
0: 볼수
1: 눈치를 보고
0: 있습니다.
1: 있군요. 아직
0: 예.
1: 배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의 영향줄이죠. 에너지 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좀 무사하고 평화롭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도 덥습니다. 우리도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0: 네.
1: 어제 캐스터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0: 집에 숨어 있었어요.
1: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0: 네.
1: 더위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유럽은 심각해요. 산불도 있고요. 뭐 에펠탑도 휴관했습니다.
0: 맞습니다. 일단요,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사이 지방에서 스페인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났습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사망 12명, 부상 8명, 실종 23명이라고 합니다.
1: 심각하네요.
0: 근데요, 이 지역이 그 산이 굉장히 많은
1: 네.
0: 지역이라서 이 구조하는 데 접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 장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있어서요. 지금 그 주변에 피해 주거지를 떠난 분이 무려 1,4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0: 피해 면적은 66제곱킬로미터 정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큰 불은 다 잡혔거든요.
1: 예. 예.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직 잔불들이 있고 그 잔불들이 지금 그 동네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게 날아가서 어디서 또 불이 날지 몰라서 완진에 굉장히 큰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1: 예.
0: 이번에 이렇게 그 불들이 나는 이유가
1: 네.
0: 그 가야르도스 요그 불이 난 지역 그 근처 고속도로에서
1: 예.
0: 전선이 이 폭염 때문에 끊어졌대요.
1: 더워서 전선이 끊어져서 불이 난 거예요.
0: 예, 그 멀쩡하던 전선이 너무 뜨거워서 녹아서 감전이 생겨서 불이
1: 그렇죠.
0: 나기 시작한
1: 와,
0: 거예요.
1: 이거 너무 더운데요.
0: 네, 그래서 지금 뭐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40도, 남부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4도.
1: 이야,
0: 너무
1: 어떡합니까?
0: 너무 더워서 큰일
1: 예,
0: 났고요.
1: 뭐 사람들이 그 유럽이 원래 이렇게까지 더운 적이 없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스페인만의
0: 네.
1: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0: 그렇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 파리를 비롯해서 전국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동네에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1: 네.
0: 지역이 한 38에서 40도까지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1: 예.
0: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투르드 프랑스라는 이 세계 최대의 자전거
1: 맞아요.
0: 대회가
1: 투르드 드 프랑스는 정말
0: 네.
1: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꿈 같은 경기죠.
0: 그렇죠. 월드컵 같은 거죠.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열리고 있는데 이 대회가 프랑스 전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1: 맞아요.
0: 건데 언덕이 많은 코스 일부가 단축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뜨거워서 평소보다 8시간 이른 오후 4시에 문을 닫기도 했고요.
1: 예.
0: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도 조기 폐관을 공지하기도
1: 이럴
0: 했습니다.
1: 때는 뭐 요즘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전에는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부러워 이랬는데 요즘은 뜨거워가지고 더워. 에어컨 차지하려고 막 마트에서 싸우는 영상도 보셨죠? 예,
0: 네.
1: 그런 게 있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더위는 피하는 겁니다.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고요. 나 이길 수 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에어컨 있는 곳으로 가시고 즉각 이동하시고 안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불호하게 너무 짱짱한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북중미 월드컵 4강 완성됐네요.
0: 네, 이보다 화려할 수는 없다. 북중미 월드컵 4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1: 네.
0: 근데요, 이게 완전 꿈의 4강 대진.
1: 네.
0: 그러니까 축구 팬이면 누구든 한 번쯤은 상상해 본이 4강 대진표가 나왔어요.
1: 그렇죠.
0: 자, 4강이요. 놀랍게도 피파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1: 그렇더라고요.
0: 꼭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1위 프랑스, 2위 스페인, 3위 아르헨티나, 4위 잉글랜드가 이 피파 랭킹이거든요.
1: 예.
0: 근데 딱 이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1: 와.
0: 심지어 1위 프랑스와 3위 스페인이 맞붙고요.
1: 그쵸.
0: 2위 아르헨티나와 4위 잉글랜드가 맞붙습니다. 와, 이거 시나리오 누가
1: 일부러
0: 짰는지.
1: 짰나요?
0: 와, 대단합니다,
1: 네.
0: 진짜로.
1: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0: 아, 우승이요?
1: 네.
0: 아, 우승은 좀,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고,
1: 네.
0: 이 도박사들이 지금 이 퍼센테이지를 계산한 게 있습니다.
1: 네.
0: 프랑스 우승 확률 33%고요, 스페인 24%, 잉글랜드 22%, 아르헨티나 20%입니다. 그러니까
1: 예.
0: 사실은 프랑스만 약간 좀 밸런스가 좀 있는 것 같고,
1: 예.
0: 나머지는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1: 그렇죠.
0: 볼수 있습니다.
1: 프랑스는 지금 완전 뭐 종횡무진 올라오고 있고요. 다른 팀들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자, 개별적으로 좀 국가별로 한번 성적 혹은 실력 한번 볼까요?
0: 자, 일단은요. 이번에 그 프랑스와 이 스페인 맞대결은 사실상 결승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팀 다 너무 화려해 가지고. 근데 두 팀 역대 전적 보면은 스페인이 18승 7무 13패로 앞선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또 모르죠. 프랑스 요즘에

0: 이 3대 앞에 있는 뭐 임바페, 뎀벨레, 올리세가 너무 잘해가지고
1: 네.
0: 과연 이 스페인이 예전만큼 프랑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1: 예.
0: 볼 수 있고요.
1: 각본 없는 드라마니까요.
0: 아, 또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네요.
1: 예.
0: 네.
1: 제가 요즘 김부장에 빠져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0: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준결승 또 굉장히 빗맞추는데
1: 네.
0: 이 역사가 있어요. 이
1: 네.
0: 두 나라.
1: 맞아요.
0: 포클랜드의 전쟁도 있었고
1: 네.
0: 그리고 또 멕시코 월드컵 이번에 비슷하게 열리는데
1: 맞아요.
0: 예전에 그 마라도나 신의 손
1: 맞습니다.
0: 마라도나가 요거 해가지고
1: 그쵸. 손이냐 머리냐.
0: 잉글랜드 집에 보냈잖아요.
1: 네.
0: 그 뒤로 이제 다시 한번 월드컵에서 맞붙게 돼가지고 과연 메시가 이번에 월드컵 2연패를 할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케인과 벨링엄이 60년 만에 우승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냐
1: 네.
0: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15, 16일 날 열리니까 재밌게 즐기시고요. 뭐 이렇게 전문가들의 분석과 데이터 통계가 있다고 해도요. 우리 외신의 신 이용주 캐스터 죄송합니다. 메신이랑 좀 연결해서 이용주 캐스터는 누가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이 팀이 이기면 좀 드라마가 될 것 같아.
0: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의 광팬입니다.
1: 와,
0: 메시 우승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또 한 번 드라마가 쓰여질지 이번 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는 4강이고요. 결승전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메신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또 살아보시고 또 해보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월요일 날은요 처음 열어드리는 경제 분석 시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이분은요 명장입니다. 예, 이분들의 코치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SK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1: 나스닥에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뜨겁고 뭐 본주보다 막 이런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기사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잘 됐습니다.
1: 잘 됐다.
2: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일단 뭐 ADR 같은 경우 공모가 대비해서 13% 오른 168.49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1: 예.
2: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TSMC가 그 1997년에 미국
1: 네.
2: 시장에 상장됐을 당시에 그때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1: 예.
2: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13% 올랐으니까 좀 더 잘 올랐죠.
1: 예.
2: 그래서 지금 대만의 TSMC보다 더 흥행 성적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가뜩이나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미국의 ADR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내 본주도 오늘 200만 원대 초반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1: 예.
2: 상당히 아무래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2: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그리고 이제 증시 평론가로서 ADR 상장을 보면서 야, 이제 국내 증시도 조금 안정 찾아갈 수 있는 트리거를 마련했다라는
1: 예.
2: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게 뭐 기업이 여러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좀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연결되어 있다라는 또
2: 네.
1: 어떤 위협일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이 계속될지 이게 뭐 개점 효과일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일단 개점 효과라는 것을 인정은 해야 되겠죠.
1: 네.
2: 개점 효과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흐름들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스페이스X도 상장이 되고 나서 3일 동안 상승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1: 네.
2: 소위 이제 개업발이 이제 미치는 영향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최태원 회장께서도 2030년까지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쇼티지가 날 것이다라고
1: 예.
2: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금액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 정도 됩니다.
1: 예.
2: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용인과 청주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1: 예.
2: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는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현재 견조한 상태 그리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실적을 더 키워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점 효과가 일단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 예, HBM4 가격도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 합니다. 뭐 비싸게 잘 팔고 이윤 남기고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공장을 만들고 한다라는 흐름은 좀 보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단순히 가격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ETF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뭐 미국에서도 지금 그 레버리지 ETF가 나온다고도 하고 네. ETF가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2: 그렇죠. 근데 ETF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ETF가 나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ETF는 네. 파생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ETF라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제 펀드와 같은 그런 상품, 네. 펀드와 파생이 같이 결합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 무한정 우리가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ADR이 상장됨으로써 이제 그 ADR만 거래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다른 어떤 반도체 줄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ETF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근데 그들과 어깨를 견주어야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2: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또 ETF가 만들어지면서 ETF를 누군가 이제 톰이라는 투자자가 사게 되면 네. 그 ETF 중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으면 SK하이닉스 ADR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1: 예.
2: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수급 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시장 전체도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이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분들은 아 알겠다고 좋은 뉴스들 잔뜩 얘기하고 좋다고 하는데 아니 내 주식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본주가 ADR 여파로 가격이 상승세를 탈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2: 아무래도 저는 이 효과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TSMC 같은 경우는 ADR 가격이 본주보다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프리미엄을 평가받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히 따라가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혹자들이 이제 그런 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됐었다라면 이건 삼성전자 얘기입니다만
1: 네.
2: 국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평가받기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것이야.
1: ADR보다 본주가 더.
2: 그러니까 ADR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네. 미국에서 상장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네네.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ADR이 이제 발행이 된 건 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1: 그렇죠.
2: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했던 네. 삼성전자에 비견해 보면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ADR 가격이 높아지고 ADR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본주 SK하이닉스 네. 가격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쪽은 높은데 이쪽은 낮으면 네. 이게 이론적으로 가격이 그 이상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그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이 올 겁니다.
1: 예.
2: 그런 것들까지 이제 파생 상품이 만들어질 건데 그 이전에 일단 한쪽이 올라가면 이게 더군다나 실적주잖아요.
1: 네.
2: 기대감주가 아니고 실적주이기 때문에 한쪽이 높으면 다른 한쪽은 이 따라가는 형국이 되지 오히려 낮은 가격이 높은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보다는
1: 네.
2: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ADR 미국 주식 예탁 증서에 연계된 실제 증권이고요. ADR 10주가 보통 주 한 주 정도 해당된다 이것도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실적 위주로 실제 뭐 잘 될 거야라는 스페이스X 같은 거랑 좀 다르죠. 이미 실적이 있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오히려 수렴될 수 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들이 오른다고 했으니까 내가 샀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장이 열리면 개미분들은 그럼 분위기 좋다는데 오늘 내가 해봅시다 듣고 결정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표들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뭐 좀 봐야 될까요?
2: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저는 강형 메리트는 있다라고 봐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꼭 ADR 가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30만 원 이하,
1: 네.
2: SK하이닉스 기준으로 200만 원 초반대. 제가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외치고 다녔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러니까 목표가를 대략 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50만 원, SK하이닉스 기준 400만 원 놓고 본다라면
1: 네.
2: 현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1: 예.
2: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이제 금통이 갈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금리에 네.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주가가 잠깐 출렁거리긴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지표보다는 이번 달 말에 이제 나올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더 포커싱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 예.
2: 여전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바보다는 여전히 기대감으로 삼전닉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 얘기만 합니다만 삼성전자랑 같이 봐야 되겠죠. 올라가긴 예. 어렵기 때문에 삼전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뭐 두 가지 주가 거의 지금 코스피 거래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공포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소장님. 외국인들이 파란색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 부분도 좀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뭐?
2: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 색깔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네.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1: 예.
2: 그러면서 시장을 떠받쳤고요. 개인들은 안타깝게도 고개 이탁금 110조 대까지 떨어지면서 그동안 주도해왔던 개인들의 힘에서 외국인들로 힘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이 또한 긍정적입니다.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산다라는 것, 아니죠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팔았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리밸런싱,
1: 네.
2: 보입증이 높아지다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6월부터 나타났었던 그리고 6월 말부터 나타났던 변동성은 우리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라든지 헤지펀드들이 이익을 확정하는 단계였는데
1: 네.
2: 그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아요.
1: 예.
2: 이제 반기 마감이 끝나면서 7월 초에 일단락된 것 같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1: 시기별로 차이가 있군요.
2: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보다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어졌었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1: 예.
2: 있겠습니다.
1: 또 환율 관련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원화가 싸고 저평가되게 돼 있으면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ADL 상장도 그렇고 지금 환율 문제는 조금 안심해도 된다 이런 평가 나오던데요.
2: 일단 뭐 주말 사이에 1,5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 예.
2: 그래서 ADR 상장되면서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자금이 유입될 것이냐 이건 이제
1: 네.
2: 예탁 증서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1: 예.
2: 40조 원도 바로 다 들어오지는 않겠죠. SK가 이제 미국에도 공장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노광 장비라고 해서 EUV 장비를 네덜란드에서 사와야 되는
1: 맞아요.
2: 것들도 있긴 한데 달러로 보유하긴 하겠. 입니다만 그래서 상당 부분들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원화 약세보다는 원화 강세 요소
1: 그러니까 네.
2: 왜냐하면 이 40조 이게 달러니까
1: 네.
2: 이게 원화로 바꾸려면 원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1: 그쵸.
2: 원화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가 강세로 되면서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가 다 전체적으로 탄탄해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죠.
1: 예, 김용욱 정책실장도 단기적인 호황이 아니라 장기적인 체질 개선 중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자, 끝으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벤트 뭐 봐야 됩니까? CPI 봐야 되나요?
2: CPI인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 예.
2: 오히려 의미가 없는 게 중동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1: 네.
2: 중동전쟁이 끝나버리면 이 CPI나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 목요일에 금통위가 열리는데
1: 네.
2: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올리는지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거리다
1: 네.
2: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글래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오늘 아침에도 잘 출발하실 수 있죠? 0720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 완료했습니다. 경제 라디오를 살려주시는군요. YTN 경제 라디오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출근 시간대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셨고요. 9662님은요 아유 특히 아침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경제 부분 집중 특화 더 경쟁력이 높아져 버렸네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이고요. 아침에 여러분 한번 일어나시면 해보시면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일 뵐게요.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린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수.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4: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찜통더위에 잠을 설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국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고 폭염특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7.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전주 34도, 강릉과 대구 36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제주와 일부 남해안에는 비가 또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고장차 구간이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탄천 일교류 못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복정에서 고장차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9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옆에 영동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이고 동호대교의 경우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News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된 가운데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습한 남풍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전국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 발령됐던 경북 경산과 포항의 폭염 중대 경보가 어제 저녁 6시부터 폭염 경보로 약화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 지역의 일 최고 체감 온도와 일 최고 기온이 폭염 중대 경보 기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 경보를 폭염 경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북 경산과 포항 낮 기온이 37도, 내일은 36도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내일은 점차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상청이 극단적인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령하는 최상위 단계의 비상특보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의료기관 516개에 집계한 결과를 보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결과에 따라 지난 11일 온열질환자는 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집계를 시작한 5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장윤기가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2차 공판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주목됩니다. 당시 장윤기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진술을 미뤘습니다. 블랙박스는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지목된 핵심 증거 케이블타이도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증인들의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이 당시 경찰서장을 입건한 가운데 경찰도 당시 형사과장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형량이 더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과장은 정황만으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수사방해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폐지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 등 원내 현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엔 당내 중진들과도 회동할 예정인데 대여 투쟁 방안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직 수용 등 원구성 협상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시로부터 58차례에 걸

0: 사령관과 사령부 전 간부진을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6도, 습도는 72%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장성철의 뉴스 명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지난 주말 정말 더웠죠. 더워도 너무

0: 더운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되던데요. 이 더위를 두고 두 개의 이불을 덮고 온풍기를 튕겨기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은 정치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겠다는 민주당도, 기존의 당대표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도 어디 하나 시원한 물기를 못 찾는 모습입니다. 2부에서는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모시고 도무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도 오지 않는 국민의힘 상황과 다양한 정치 현안 깊이 있는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는 새롭게 단장한 코너로 찾아옵니다. 이름하여 정치 닥터스. 네 분의 정치 명의들과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어집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고 꼭꼭꼭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명당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담은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커피 쿠폰도 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네,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기자님,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나갑니다. 휴대폰 화면에 01 시작하는 번호가 떴다. 받는다, 안 받는다?
1: 무조건 받아야죠.
0: 뭐라고 한다?
1: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라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됩니다.
0: 정답입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 광장이라고 문자를 아이고.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서운하고요. 저는 명당의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엄연히 번지수가 다른 뉴스 명당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 네, 맞습니다. 이 장성철의 뉴스 명당 8글자 머릿속에 꼭 저장해 주시고 잘 기억해 주시다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청취율 1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도 넉넉하게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샵 0945번으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팍팍 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 아, 특별 선물도 있어요.
1: 특별 선물은 뭔가요?
0: 친구가 네.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도예가거든요.
1: 오.
0: 저 여기 진행하고 우리 청취율 조사한다고 문자로 정말 우리 뉴스 명당과 장성철에 대한 아부를 많이 하시면 저희가 이제 몇 분 추첨을 해가지고
1: 네.
0: 그분이 오. 그 자기의 필살에 그 여러 가지 식기 이런 거 있잖아요.
1: 와.
0: 그런 걸 보내주시겠다고 협찬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1: 장인에도 도예를
0: 어마어마하게
1: 선물로 받을
0: 유명한
1: 수
0: 분이에요. 그거는
1: 그렇군요.
0: 그냥 안 쓰고 예. 그냥 이렇게 전시만 해놔도 되게 중요한 건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그러면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계속되는 장윤기 사건 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진짜 우울한 일인데요.
1: 예.
0: 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확대했다고요?
1: 네, 경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하는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조치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27명에서 41명까지 확대하고 또 경무관급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이 수사 지휘를 맡습니다. 공보관도 경정급으로 따로 지정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인 10일에는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한편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0: 네.
1: 장윤기는 그동안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에 일반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쪽으로 주장을 해왔잖아요.
0: 네. 네,
1: 그동안에도 재판부에 줄곧 검찰이 정황만으로 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했지만 절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고요. 네, 그러던 장윤기가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0: 네.
1: 오늘 공판기일에서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0: 장윤기 사건이 부친이 경찰관이로 경찰관

0: 아니고 사건이 단순 살인으로 덮일 게 뻔한 게 검찰의 보안사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보안사건 폐지 방침을 바꾼 건 아니죠?
1: 예, 명시적으로 현재까지 바꾼 바가 없습니다. 예, 지난 9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지난 10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해당 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확인까지 3달이 남았다.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 을 논의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당 안에서도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수사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고 또 국민 일반이 형사 사건에서 보는 피해가 막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점점 커집니다. 예,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사실 이번 건 같이 경찰이 어떤 숨겨야 할 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기록을 또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올 거란 말이죠. 예,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또 성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는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그냥 민주당 의원은 뭐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의 개정안을 냈으면 받아들일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검찰 보안사건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계속 하는 분들이 계세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장윤기 사건을 검찰 보안 수사권과 연관 짓는 것이 뭐 일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시각인데요. 민주당 뭐 일부 진영 또뭐 검찰개혁 강경파 사이에서 주로 이런 언론 플레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도 지난 9일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보도가 많이 되느냐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한다.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보안 수사가 있어서 비로소 밝혀낼 수 있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검찰의 대수술이 좀뭐 보안수사권 대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1: 네.
0: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부동산 토론회 D-1 달아오르는 정치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0: 토론회 일정 좀 알려주세요.
1: 네, 일단 내일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 논의의 장을 열고요.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주제합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순서로 국민 대토론회에 나섭니다.
0: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군요.
1: 네.
0: 토론회를 왜 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주택 공급 또 부동산 금융이나 부동산 세제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 전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세제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이 주거 요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을 해요.
0: 맞아요. 그거
1: 예.
0: 중요해요.
1: 그리고 최근 뭐 시중은행 대출 한도도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집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냐라는 불만이 정말 높은 상황이잖아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급책과 함께 또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명확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0: 네, 뭐 정치권의 반응은 뭐 여당은 뭐 찬성하고 뭐 당권
1: 네.
0: 주자들은 공약 발표하고 야당은 왜 하냐 뭐 답정너다,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토론회를 한번 지켜보고 우리가 또 나중에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민주당 당권 경쟁과 또 국민의힘 내분 상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0: 네, 먼저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1: 예,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주말 행보는 대통령 쟁탈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예, 김민석 전 총리는 11일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을 만나 최근 3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온 사람이다라면서 내가 제일 잘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고 적었고요.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전북 익산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우리 당이 소중한 이재명 대통령의 4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 우리들이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명심팔기.
1: 네, 네 맞습니다. 어제도 기싸움이 좀 이어졌어요. 네. 예,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고 했고 또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수기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정청래 전 대표는 그 자기 정치에 관한 또 반박을 이어갔는데요. 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라면서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 2002년 김민석 전 총리의 그 행동과 관련된 네. 응답으로 보이고요. 한편 당대표 선출 방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이른바 친청계와 또 친명계의 최고위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0: 와, 후보들끼리 면전에서 서로 상대방을 향한 저렇게 날카로운 얘기를 하면 당사자들은 심정이 어떨까? 유 기자님은 이렇게 앞에서 누가 욕하면 어떨 것 같아요?
1: 아, 저는 그래도 좀 분리해서 볼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저분도 이제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0: 냉철하시군요. 국민의힘 지지율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상황이 좀 더 안 좋아 보이네요.
1: 아,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진 요구에도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네. 예,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 논의도 실종이 됐고 또 야당의 존재감도 이렇다 하게 보이지 않게 됐다는 좀 분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에 따른 사퇴 요구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징계 방침으로 대응하면서 이렇다 할 동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선거 직후에는 당 지지율이 오르고 또 여당과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했는데 예, 다시 하락세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이라서 뭐 컨벤션 효과랄지 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도 매우 대비가 되는 상황이라서 당내 위기의식도 좀 하나 둘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또 친한계와 당권파 간의 갈등도 불거졌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상황 증언을 두고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공방을 벌이고 있죠.
0: 그러니까요. 주말 내내 화제였어요.
1: 예, 네. 이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계엄을 막은 건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했어요. 예, 이후에 당내 당권파와 친한계 간 설전이 오갔고요. 또 한편 경찰이 한동안 멈춰있던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동훈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0: 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예, 마지막 뉴스도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0: 아유, 올해부터 왜 그래요? 진짜 유 기자님 너무해요.
1: 제 잘못이 아닙니다. 네. 예, 결국 재봉쇄되는 호르무즈 해협 소식입니다.
0: 트럼프 탓인가요?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1: 결국 뭐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시 양국이 충돌한 사안으로 보여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12일 일부 선박들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면서 선박 한 척에 대한 경고 사격과 함께 해협을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종전 MOU 준수 기회를 저버렸다면서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했고요. 이란 내 군사 목표물 140곳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이란도 대규모 반격에 나섰고요.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에 있는 미군 시설을 이란이 공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는 더 열려 있다라고 뭐 이란 측의 봉쇄 선언을 반박하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0: 아니 좀 전에 MOU 사인하고 60일 협상 이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원점이 된 거예요?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60일 협상하기로 했는데 23일 만에 이 상황이 종전 MOU 체결 전으로 도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뭐 이제 지금 결국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통제권을 어떻게 지금 이 당사자들이

0: 정리할 것인지가 매우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석유 가격 변동에 촉각을 세우면서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제 유가와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전하는 산업부의 중동 전쟁 대응 본부 일일 브리핑 재개도 검토하고 있고요.
1: 어이구.
0: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한국 선박이 두 척이 남아 있다고 해요. 예, 출항 일정도 다시 안개 속으로 좀 빠져들고 있습니다.
1: 미국 잘못인지 이란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것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0: 네,
1: 답답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0: 네,
1: 고생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문자 6667님 장성철의 뉴스 명당 매일 아침 유익하게 잘 듣고 있어요. 청취율 1위 가자. 한번 가봅시다. 커피 쿠폰 싸드릴게요. 시원하게 드시고요. 저는 2부에서 조갑재 대표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환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0: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네, 언제나 혼란한 여의도 상황이지만 이분의 진단을 들어보면 잠시나마 명쾌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갑제 조갑제.com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 더운데. 네.
3: 요즘에는 뭐 스포츠 볼 게 많아가지고. 예. 바쁩니다.
2: 야외 활동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폭염 기간에는.
3: 어제는 월드컵 보고 또 윔블던 테니스. 네. 남자 결승전 보고.
2: 수박도 이렇게 한 조각 드시면서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네. 산수박 좋습니다.
2: 맞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말에도 논란이 좀 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것은 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3: 이석연 통합위원장은 유명한 헌법학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걸 걸어가지고 사실상 천도, 수도를 이전하려고 할 때 헌법 그 제소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무조건 헌법 개정 사안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헌법학자시고 국민통합위원장이신데 네. 이분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은 너무나 명쾌해요.
2: 네, 어떤 부분에서요?
3: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저 수첩에 이거 들고 다니는데 헌법 네.
2: 대한민국 헌법
3: 예, 거기서 헌법 제12조 3항이 너무나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2: 네.
3: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네.
3: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 일련의 수사 행위는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았다 이겁니다.
2: 네.
3: 그런데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에 남았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은 또 폐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위반된다는 거예요.
2: 종결권도 이제 그러니까요. 경찰에 있어요.
3: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고 검사가 해야 될 일을 사실상 경찰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2: 네.
3: 헌법을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라는 거죠?
2: 네. 아니면
3: 안 된다는 것이고
2: 네.
3: 그다음에 저 이소영 의원이 있잖아요. 그죠?
2: 네.
3: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또 아주 긴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저는 최근에 쓴 글 중에서 어떤 사설보다도 이분이 어제 쓴 게 가장 핵심을 찔렀더라고요.
2: 네.
3: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검찰의 견제가 없이 경찰에 맡길 경우에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국민 전체가 범죄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견제가 없으면 검찰 피의자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고 피해자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 네.
3: 전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 네.
3: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2: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지지층들이 상당히 원하는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3: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2: 네.
3: 그러나 이건 헌법과 관계되는 사안 아닙니까?
2: 네.
3: 헌법을 명백하게 또 국민들이 여러 번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후유증은 너무나 커서 정권이 여기서 헤어나지는 못하게 될 거다.
2: 이재명 대통령.

0: 대통령은 좀 수기해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들 수기하고 좀 논의해라.
1: 그렇죠.
0: 이런
1: 예.
0: 입장이잖아요. 민주당 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1: 그러니까
0: 벌어지고.
1: 이게 참으로 웃기는 사안인데 국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고 이것은 지난 한 70년 동안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대중 국가 중에서 범죄 발생률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금거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것은 역시 검사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사그리 무시해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찰 국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저 생생한 체험도 있어요. 1950년대 자유당 시절 때는 경찰이 제일 셌습니다.
0: 맞아요.
1: 그때 경찰 정보과라고 하지 않고 사찰과라고 그랬어요.
0: 사찰과요.
1: 이 기능은 정보부 기능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 원성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요. 그때 그래도 검사, 군인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너무 정치적 수사를 한다 해가지고 원성이 또 검사로 향하다가 그래서 수사권을 폐지해버리면 이제 경찰이 전면에 나서잖아요. 경찰은 무슨 숫자가 많습니다.
0: 맞아요.
1: 숫자가 많다는 것은 연고가 많다는
0: 지금도
1: 거예요.
0: 한 12만 명, 13만
1: 그렇죠.
0: 명
1: 그러니까
0: 돼.
1: 수사, 저, 검사는 뭐 2, 3천 명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나 경찰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사를 할때 부탁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연고가 있어가지고. 또 경찰은 연고지에서 잘 떠나지 않잖아요. 그죠? 검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 점에서
0: 알겠습니다.
1: 이 청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견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
1: 그렇죠.
0: 말씀이죠.
1: 예.
0: 우리 조갑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이 말씀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어우, 주말 내내 안철수 의원의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한동훈 복당 반대한다. 우리 당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유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복당하면 당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입장을 냈거든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1: 근데 너무 감정적 표현이 많더라고요.
0: 감정적이에요?
1: 얼씬도 하지 말라는 표현은
0: 얼씬도.
1: 그거는 좀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온 사람인데 맞지 않고. 근데 그 발단이 그거잖아요. 추경호 그 시장 재판 때 증인으로 나가서
0: 계엄 당일날,
1: 12월 3일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동훈 어머니 정면으로 또 그걸
0: 반박했죠.
1: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여튼 왜곡이다. 역사 왜곡이다.
0: 맞아요.
1: 해가지고
0: 왜곡이라고
1: 정면 반박한 데 대한 또 반박으로
0: 했어요.
1: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한 지난 6개월 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게 돌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그저 12월 3일에 있었던 사건은 당사의 모의라고 한 것은 아니 12월 3일은 세계가 지켜보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한동훈 동선은 다 노출돼 있었습니다.
0: 그럼요.
1: 그러니까 국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0: 당사를
1: 당사에서
0: 모여라.
1: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었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국힘당 사람들이 거기 조금 모여 있다가 뚫렸다 해가지고 다시 옮겨간 거
0: 국회로
1: 아닙니까?
0: 갔죠.
1: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저 뭐, 의문점도 없어요. 한동훈을. 다만, 자정 무렵에 갈라져요. 자정 무렵에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모이라고 계속하고, 그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고 하면서 이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역사가 달라지는 게, 그날 밤에 만약 한동훈 대표의 지시대로 한 60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면은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과 같은 공격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따라서 다 당사로 가가지고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해산됐을 겁니다.
0: 안철수 의원은 좀 한동훈 전 대표 견제하는 걸까요? 본인도 뭐 당대표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복당을 하게 되면 전당대회 열면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1: 그렇게 판단하는 게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네. 그분이 지켜온 소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분은 결국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결을 했잖아요.
0: 네.
1: 찬성표결을 하고 일관되게 친윤 세력을 비판하는 스탠스를 가지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단계 사건 무슨 이런 무렵부터 한동훈 비판 입장으로 도는데 저는 이 스탠스는 역사적 흐름과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과는 맞지 않는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요.
0: 네.
1: 어제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 비판도 같이 했어야죠.
0: 네.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 다음에 한동훈 비판을 하면 이 균형이 맞춰지고
0: 네.
1: 뭔가 좀 근사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0: 그 이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의원이 아유 우리 이제 복당하지 말고 창당한다면 내가 응원할게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복당이 무산되면 한동훈 의원이 부산을 기반으로 좀 창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부산 기반이 아니라 그분은 부산 뭐 부산 또과 서울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그런 창당이라는
0: 가능성
1: 나는 가능 있다고 봐요.
0: 있어요?
1: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저 미래인데
0: 네.
1: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예컨대 장동혁 세력이라는 것은 윤석열 세력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란 수괴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이거 얼마나 끔찍한 용어입니까? 그리고 네. 여기에다 플러스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라고요. 이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이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동거할 수가 있습니까?
0: 없어요.
1: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나눠져야 해요.
0: 네.
1: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눠지느냐는 건데 국민의 힘을 지금 사실상 하이제킹한 이 장동혁 세력, 친윤 세력, 음모론 세력이 그냥 당원을 동원해가지고 당원들이 또 상당수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당권을 계속 이어가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0: 네.
1: 아니면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0: 네.
1: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장동혁 세력을
0: 몰아내는
1: 극적으로 약화시키든지 네. 몰아내는
0: 네.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0: 네.
1: 헤어져야 되고.
0: 헤어져야 돼요.
1: 헤어지는 과정에서 뭐 신당도 되고 뭐 분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0: 근데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만약 창당하고 분당하면 아이 보수 분열 선거 패배 책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위험도를 감내할까요?
1: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은 갈라져야 되는 갈라질 사람 갈라져야 돼요.
0: 근데 선거가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거
1: 뭐 2년이니까 아직 충분하죠.
0: 충분해요.
1: 6개월 전까지는 아직도 안 갈라져 있다가 6개월 전에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0: 그럼 제가 역할극 할게요. 제가 네. 한동훈 의원이에요. 조갑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요. 대표님 저 복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할까요? 창당이라도 할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1: 나 창당하라고 그러죠.
0: 창당하라고.
1: 네. 아니 한동훈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네. 이것은 민심을 거역하고 결국 그것은 윤석열 내란 수괴 세력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1: 아니 이게 단순화하는 게 가장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네. 장동혁 세력이 결국은 윤석열 세력이고 그 중간에 황교안,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을 묶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는 커밍아웃 해버렸어요.
0: 오.
1: 그러니까 아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잖아요.
0: 예.
1: 부실 선거를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죠.
0: 장동현 대표가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1: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0: 네.
1: 이거는 완전히 저 해당 행위죠.
0: 네.
1: 해당 행위고 나는 윤석열 세력이라는 고백이죠.
0: 네.
1: 그런데 왜 어제 모처럼 기자회견하면서 안철수 의원은 이 문제를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0: 네.
1: 눈앞에서 지금 불이 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아니 전국 재선거를 하자면서 돌아다니는 당 대표가 있는데 그걸

0: 의총에서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굴러 끌고 가면은 결국 그게 요새 지지율에 반영이 돼가지고 다시 원위치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그 조갑제 대표님께서는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뭐 호감도도 있으시지만 일단은 정말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옹호하거나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죠?
0: 아니, 그건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 예정한 어떤 방향 아니겠어요?
1: 알겠어요. 그 장동영 대표가 현재 여러 가지 뭐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징계 정치하려고 그래요. 윤리위를 통해서. 와, 이거 보수 진영이 또 이렇게 해서 또 반으로 갈라지고 갈등 분란 커지는 거 아니냐. 이 징계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0: 그것도 장동혁의 징계 정치라고 보면 보는 것보다는요. 윤석열 교주 아닙니까?
1: 네.
0: 그 집단의 교주가 윤석열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컬트그룹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에 의한 반윤석열 세력, 즉 대한민국 세력 징계라고 봐야죠.
1: 아, 그렇게
0: 아니, 그게
1: 보시는군요.
0: 정확한 해석이죠. 예.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집요하잖아요.
1: 네.
0: 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징계당하는 사람은 훈장을 다는 것 아닙니까?
1: 그렇게
0: 내가
1: 보이는데.
0: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제명당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공천 네, 굉장히 유리할걸요.
1: 예. 네. 그럼 플러스 점수 주는 거예요?
0: 아,
1: 이제
0: 물론,
1: 공천 심사할 때?
0: 예.
1: 훈장 받았으니까
0: 아니,
1: 플러스 50점.
0: 지금 그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1: 없어요.
0: 있습니까,
1: 네,
0: 지금?
1: 없는 것
0: 예.
1: 같아요. 그 지난주에 장동현 대표가요,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뺄셈 정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0: 그분은 저는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
1: 네.
0: 문해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1: 문해력에 문제 있어요?
0: 예.
1: 오. 판사까지 했잖아요,
0: 아,
1: 그래도.
0: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저분이 재판한 게 과연 잘된 재판인지 하는 의구심까지
1: 아,
0: 드는데
1: 예전에
0: 아니
1: 판사할 때요.
0: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자이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1: 맞아요.
0: 아니 누구한테 범죄자라고 그럽니까? 우리 무죄 추정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1: 네,
0: 헌법에 적혀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절대로 범죄자라고 하면 안 되고 범죄자 근처에도 갈 사람이 아닌 게
1: 네.
0: 형사 고발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당계 사건이라는 게 가족이 선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언정 본인이 안쓴건 확실하잖아요.
1: 네.
0: 아니 본인이 저지르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그걸 책임을지라는 이게 저 어디 팔병전의 마그나 카르타 이전에나 있었을 법한
1: 연좌제다.
0: 이야기인데 어떻게 법률가가 그런 표현을
1: 네.
0: 씁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1: 문해력.
0: 문해력에 문제가 있, 아니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부실 선거를 부정 선거라고 하잖아요.
1: 네.
0: 부실과 부정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1: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과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0: 그
1: 대표님께서는.
0: 정도가 아니고 뭐
1: 아니에요?
0: 근원적인 영혼의 문제죠.
1: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누가 당대표 될것
0: 뭐
1: 같아
0: 저는
1: 보이세요?
0: 처음부터 김민석 저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당원들의 권리당원들의
0: 아니
1: 지지 많이
0: 제
1: 받잖아요.
0: 지지율 60% 넘나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1: 네.
0: 밀고 있는데
1: 네.
0: 어떻게 거기에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0: 더불어민주당이.
1: 지난주 화제됐던 게 김민석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 나간 건데 그 방송 나간 거 김어준 씨의 반응 어떻게 대표님은 해석하셨어요?
0: 아니, 그건 결정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를 도와주는 것이대요.
1: 김어준
0: 아니, 저도
1: 씨가요?
0: 그 동영상을 보고
1: 보셨어요? 네.
0: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의구심을
1: 네.
0: 접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막 달려가잖아요.
1: 예.
0: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1: 예.
0: 그래서 어디에 뭐 숨어 있는 줄 알았더니,
1: 네.
0: 물론 표결에는 저 시간 차이로 불참했지만은.
1: 네.
0: 그래서 뭐 그걸 보면 역시 김어준이라는 분이 사업가 아닙니까? 이 사업가가 되면은 참 약해지는 게 한국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1: 네,
0: 특히
1: 비즈니스.
0: 정치하고 언론하는 사람이 돈벌이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그건 하면 안 돼요.
0: 그러면
1: 네.
0: 이게 안 됩니다. 제대로
1: 맞아요.
0: 작동을
1: 맞아요.
0: 하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미터에서 PK 지역에서

0: 국민의힘이 20.6% 폭락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PK에서 53.6, 국민의힘은 32.9로 20.6포인트 좀 급락을 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1: 그건
0: 발생했을까요?
1: 당연한 겁니다.
0: 왜요?
1: 부산은 대구하고 달라요.
0: 네.
1: 저는 자꾸 보수의 성지를 대구라고 그러는데
0: 네.
1: 보수의 성지는 부산입니다.
0: 네.
1: 부산 사람들이 지역 연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투표하고 행동해요. 그 부마 사태가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상도
0: 그렇죠.
1: 정권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85년 2.12 총선 그리고 이번에 부산 북갑의 선택 이런 걸 보면은 부산 사람들의 정의감이라고 그럴까요? 행동력이랄 그게 한국 정치를 여름 바꿨어요. 그
0: 네.
1: 연장선상에서 요사이 장동혁 대표의 국힘당의 행태를 보고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일 겁니다.
0: 아, 네.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신이다. 이렇게.
1: 부산 사람들은요, 줄투표 안 해요.
0: 네.
1: 이번에도 그
0: 아, 그러네요.
1: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0: 맞네요.
1: 사안은 뭐냐 하면은 사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투표를 하지
0: 네.
1: 어떤 사람 어떤 당으로 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이야말로 정말 보수의 성지고
0: 네.
1: 대구는 이번 선거 결과로서 그런 무슨
0: 좀 실망을
1: 월계관이
0: 했습니다.
1: 있었다면은 그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우, 대표님과의 이렇게 대담과 인터뷰는 너무 짧아서 항상 좀 아쉽습니다. 대표님,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상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방금 전 조갑재 대표 인터뷰에서 나왔던 여론조사는요, 1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0: 팀은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합니다. 저는 3부에서 더 새로워진 뉴스 명당 코너 정치 닥터스 멤버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4: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8.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2도, 포항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전국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햇볕 차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 동호대교가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중간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약수동 부근부터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옆에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청담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중랑교를 지나 성동교까지 긴 구간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고 북부간선도로 역시 외곽 구리 쪽으로 거의 전국 안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와, 와.
1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이판사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뉴스 명당이 야심차게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정치 닥터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이게 전자 빼고 국민의힘 의원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8년도에 기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0: 그 좋은 지역구를 왜 포기하셔가지고 그때?
1: 그러게 말입니다.
0: 반성하세요.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누구 당대표?
2: 그때 당시 김기현 당대표였어요.
0: 김기현 당대표 특보 하셨구나. 네네. 잘하셨어요. 신인규 변호사님.
3: 네, 안녕하세요.
0: 계속
3: 신인규입니다.
0: 고정하시고 딴 분들 바뀌셔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 이체제 오래 갈 거니까 이제 좀 힘들어하지 마세요.
3: 예, 이제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남자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0: 많이 쉬셨어요? 푹 쉬셨어요?
4: 뭐 원래 선거 떨어지면 할 일이 없는데 인사 좀 하고요. 예.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아, 요즘 또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0: 맞아요. 예.
4: 저도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0: 현 변호사님의 명쾌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게 해주셔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네, 또 바로 또 컷오프 되고 그럽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띠링띠링 공의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에 가장 뭐 잘 듣고 계시는 그러한 라디오 프로그램 뭡니까? 그러면
5: 장성철의 뉴스입니다.
0: 감사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먼저 가볼게요. 현 변호사님, 네. 주말 민주당 대표 출마 후보자들 행보 심상치 않아요. 네. 김인석 후보 수도권, 송영길 후보 호남, 정청래 대표 비공개 일정하면서 SNS, 고민정 후보는 영남. 이 네 분의 각기 행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 물론 뭐 지역을 뭐 지역별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취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전략 지역을 선택한 건 맞는데요. 제가 전당대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선거를 좀 뛰었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0: 그렇죠.
4: 때 뛰어 보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 2030 특히 대학생들, 대학가 앞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아니면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거의 뭐 민주당에 대해서 명함을 주면 거의 뭐 받지도 잘 않고
0: 실질적으로
4: 예, 실제로 그래요. 네. 보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어찌 보면 그 바라본 눈빛이 굉장히 약간 악의가 있을 정도로
0: 그 예전에는 2030의 지지를 않았어요. 민주당이 막 예, 받았잖아요.
4: 근데도 특히 대학가 앞에서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명함 돌리거나 저녁에 다녀보면 거의 뭐 오지 말라는 투로 명함 받으면 막 던져버리는 사람도 네. 있고 아예 뭐 이렇게 가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은 가게는 그러니까 가게 주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꼭 뭐 민주당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30 특히 대학생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옛날 맨날에 뭐 했냐 20년 전에 뭐 했냐 이 얘기만 맞아, 하고 맞아, 있어요. 맞아. 옛날에 너 뭐 했지 네. 뭐 옛날에 네가 뭐 친문이었지 친명이었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0: 감기약 처방도 나왔잖아요.
4: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로 잘못 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빠 가지고 특히 그 중심에는 2030이 있는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일자리 문제 아니면은 뭐 결혼하는 문제, 집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엉뚱한 얘기만 하고
0: 누가
4: 있어요.
0: 제일 지금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4: 아니 뭐 제가 보기에 잘하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분 없는데 아직은? 아니 근데 지금 세 분이 다 386이잖아요. 네. 다 60년대 386. 지금 486, 586, 686 네. 거쳐가지고 지금 786까지 갈 상황이에요 지금. 네. 사실은 이게 세대 교체나 아니면 뭐 젊은 분들이 나와서 미래를 네. 얘기해야 되고 우리 좋습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이슈가 안 되고 네. 옛날에 맨날 뭐 했냐 너 뭐 했냐 뭐 어디서 뭐 했냐 이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전당대회가 너무 잘못됐어요.
0: 민주당 권리 당원분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따끔하게 일침 가해 주셨고요. 김영우 의원님 이 초반 분위기나 판세나 이런 것들 한번 쭉 그냥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느낌.
1: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요?
0: 네. 네. 어때요?
1: 뭐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제가 보더라도 저야말로 지금 686 아닙니까?
0: 네.
1: 686인데 우리 그 86 세대들이 너무 오래 정치를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오래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0: 보안수사권
1: 보안수사권
0: 폐지.
1: 네.
0: 이건 사실 구호거든요. 이것이 피해자들한테 어떤 더큰 피해가 올지 말이죠. 이런 거를 놓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호 속에 산다. 정치를 해야지 왜 선동을 하느냐 말이죠.
1: 근데
0: 어쨌거나
1: 전당대회 다뭐 그렇지 않아요? 정책 전당대회
0: 아
1: 없잖아요.
0: 그래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근택 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족보 논쟁이다. 민주당 누가
1: 적통.
0: 적통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깝깝해요. 근데 지금 뭐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제 2년 차 시작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힘이 많이 쏠리지 않나? 그렇게 보면은 더더군다나 명픽이라고 하는 김민석 전 총리한테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뭐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1: 반전 얘기는 없을 거다. 그냥 김민석 후보가 유리해 보인다.
0: 그러니까 원래는 정청래 전 당대표가 한때는 굉장히 핍박받는 현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부터 아니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친명계로부터 원래 그런 움직임이었다가 거기에 뭐 김어준, 유시민 뭐 이런 분들 참전하면서 오히려 더 불리해졌어요. 제가 볼 때.
1: 알겠습니다. 박진우 의원님, 민주당 전당대회 뭐 당에 있을 때나 정치권에 계시면서 전당대회 많이 봤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2: 오늘 우리 이제 이 코너 소개하면서 이제 2판, 4판
1: 맞아요.
2: 정치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봤을 때딱그 말이
1: 그
2: 맞는 것
1: 말이
2: 같고요.
1: 맞아요?
2: 네. 그리고 또 앞서 두 분이 이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두 분과 어떻게 보면 생각을 비슷한 후보가 한분 있습니다.
1: 누구예요?
2: 고민정 후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계파 정치, 적통 정치를 왜 들먹거리는 둥, 뭐 2030을 찾기 위해서 뭐 다른 이제 뭐 이렇게 호남 지역보다는 경북 지역을 찾아서
1: 맞아요.
2: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상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았을 때이그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때 한번 뭐 명청대전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상 명청대전 2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 누가 이겨요,
2: 그리고
1: 그럼?
2: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민석 전
1: 김민석.
2: 총리가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요.
1: 네.
2: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분명히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계파 정치가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또뭐 김민석 전 총리도 그렇고 지금 뭐 정청래 전 대표야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두분다 사실상 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소를 하고
1: 아부
2: 있는데
1: 경쟁하고
2: 그렇죠. 그런데 제가
1: 있죠.
2: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걱정하지 말고 제발 당신들이나 좀 잘하세요라고 하고 싶고 또 정청래 좀뭐 약간 제가 농담 하나 이제 드리자면 자기가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다라고 하면 우리 과거에 이제 그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삐삐 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음성 녹음을 하거나 삐삐에다 이렇게 숫자를 보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여친 남친들이 이제 삐삐 문자 보낼 때 0412라고 보냅니다.
1: 0412.
2: 이게 뭔가 하면은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표현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 친구들 오래간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이재명
1: 우리
2: 대통령
1: 안 한다.
2: 입장에서 나 끝까지 지키지 말고 너나 잘해라 라는 입장일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세 분은 지금 전당대회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임무를 드립니다.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 좀 봐주세요.
3: 아니 근데 저는 어제 그
1: 아니야?
3: 민주당 그 당대표
1: 아니구나.
3: 후보들이 뭐한 자리에 모여서 연설을 하는데 전 눈에 띄는 분이 있던데요.
1: 누구?
3: 저는 그 김보미 후보의 그
1: 잘못된
3: 발언이
1: 김보미?
3: 좀 구구절절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그
1: 잠깐.
3: 강진에서
1: 그 부분 어떤
3: 예,
1: 분인지
3: 강진에서
1: 먼저
3: 이제
1: 좀.
3: 의장까지 지내신 그러니까 기초의회 활동을 하신 젊은 분이신데 여성분이시고 근데 36살에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어제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다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국민들이 왜그 메시지에 환호를 하고 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느냐. 저는 민주당이 이게 뭐 마치 달걀에서 이제 병아리가 나올 때 알을 깨듯이 그 진통은 저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진단이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30의 마음을 얻겠다. 표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2030의 마음을 얻으러 정복하러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표를 줄 생각은 없는데 표좀 줘라고 이렇게 정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문제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30 세대들 뭐 지금 뭐 청년 최고위원 주고 뭐 가산점

0: 뭐다 좋은데요. 그건 지원과 우대 정책이거든요. 그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아, 우리를 또 이용하는구나.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1: 네.
0: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린 그 기득권을 걷어내고 오히려 정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 전환, 체제 전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특정 세대가 너무 오랜 세월 지금 이 정치 권력을 독점해왔다라는 내용으로도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건데,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030 세대들 뭐 적절한 인물이나 있냐, 준비나 되어 있냐. 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30대 중반에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40대가 돼버렸어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저도 반성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과연 구조가 평등하고 구조가 지금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아예 기회조차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거냐. 전이 부분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30의 마음을 정복의 관점, 그게 아니라 저는 파트너십으로 좀 관점을 바꿔서 2030들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예 패러다임이 좀 바뀌기 전까지는 이 세대적인 그 갈등의 문제가 전 해결 쉽게 해결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1: 알겠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현 변호사님,
2: 네.
1: 그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누구랑 제일 친해요?
2: 뭐다 친하기도 하고 다 친하기도
1: 그럼
2: 하고.
1: 대부분
2: 예.
1: 다 아시죠?
2: 알죠, 당연히.
1: 근데 어제 김민석 후보 유세하고 연설하는 거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되게 조곤조곤 차분히 말씀하시는데 어제 보니까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처음 봤어요.
2: 김민석 후보가 예전에 총학생장 출신이잖아요.
1: 네.
2: 이분 연설 되게 잘해요.
1: 근데 최근에
2: 예. 아,
1: 이렇게
2: 그런 게안 봐서 그렇죠. 안 봐서 그렇지. 예전에 연설하는 거 보면 그 20대 때 학생회장을 했잖아요. 학생회장을 하고 그전에 물론 한 십몇 년 동안에 정치에 좀 벗어나 있었지만 직접 연설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연설 잘합니다.
1: 아니, 그래서
2: 근데 그동안은 약간 이제 좀 의욕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톤다운해서 하는 거지 현장 연설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1: 누가 될것 같아요, 이번에?
2: 저는 뭐 당에 지금도 뭐 당에 당직 남았고 있는데 예, 분위기는 아무래도 지금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가는 분위기죠.
1: 선호 투표제는 영향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근데.
2: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1: 안타까워요?
2: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예전에 우리 국민의힘이 막 맨날 뭐 징계하고 뭐막뭐 하고 이럴 때 맨날 제가 그 뽑아갖고 다녀갔거든요.
1: 네.
2: 국민의힘 당헌 당규 가지고
1: 그렇죠.
2: 상대당이 제일 해설 잘해줘요.
1: 네.
2: 제가 막 해설해주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 민주당에서 뭐 경선하에도 당헌 당규를 출력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력해서 봤어요. 어떻게 돼 있나.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패널들이.
1: 일단 변호사로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이게 권리당원으로서 누구 말이 맞습니까?
2: 어려운 질문인데요.
1: 네.
2: 사실은
1: 객관적으로
2: 규정으로 당은 당규상에는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결선투표라고 돼 있고
1: 네.
2: 선호투표라고는 안돼 있어요. 다른
1: 네.
2: 규정 보면은 결선투표 또는 뭐 선호투표라고 돼 있고. 근데
1: 네.
2: 문제는 그 결선투표 방법을 이제 정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규정대로 보면 전준위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당무위에서 결정한
1: 그러니까
2: 적도 있고.
1: 누구 말이 맞냐고요. 판단할 근거를
2: 제가 보기에는 선호투표는 결선투표한 방법이다.
1: 네.
2: 이렇게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네.
1: 아, 현 변호사님이 선거 치르고 나시더니 대단히 이렇게 지금 상당히 소극적으로
2: 아니에요.
1: 얘기하시네.
2: 사실은 그
1: 네.
2: 아니 제가 지금 제 말이 사실 말로 논란이 있어요. 그게 선호투표 그러니까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선호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1: 네.
2: 전주인이 결정했잖아요.
1: 네.
2: 그럼 그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 김용호 의원님 이렇게 룰 가지고 후보들끼리 싸우고 그런 게 의견 내고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못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3: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없어요?
3: 이게 평상시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결국은 내후년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1: 네.
3: 당 지도부 선출이기 때문에
1: 네.
3: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1: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선호투표도 결선투표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3: 근데 이제 그 정치권에서 과거에 예전에 우리 한나라당 때도 그렇고요. 전당대회 때 또는 대선 후보 경선 때 중간에 룰 때문에 전면 보이콧하고 후보들이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당 대변인 할 때인데
1: 네.
3: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 하나하나가 아주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1: 네.
3: 다
1: 그렇죠.
3: 정치의 영역으로
1: 그렇죠.
3: 예, 합의의 영역으로
1: 맞아요.
3: 그렇게 합니다.
1: 전준희 같은 데서 결정해라. 막
3: 그러니까
1: 이러잖아요.
3: 우리가 전당대회든 당 그 저기 뭐야 대선 후보든 결정할 때 왜 경선 전에 캠프 그 대표들 모여가지고 룰 미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1: 그치.
3: 다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거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그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시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좋은 쪽으로의 자극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그 당이 갈라질 정도의 극한 대결로 가는 게 문제죠. 우리가 볼 때 선호 투표제 뭐 시간 안 드리고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1: 그렇죠.
3: 네, 이렇게 그냥 봤을 때
1: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3: 네, 돈과 시간 안 드리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선 투표 가야 예, 그 또 결선 투표로 가는 와중에서의 어떤 1대1 구도가 딱 되니까
1: 네.
3: 예, 딱 친명 대 반명 예, 선명성 경쟁을 하면은 또 모른다.
1: 네.
3: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회 공천이 걸려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1: 네.
3: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의원님 예측 들어갑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3: 그냥 선호 투표제로 가겠죠.
1: 그냥 간다.
3: 예, 시간이 갈수록 또 전준희 쪽에서 그걸 한번 또 거론했던 거 아닙니까?
1: 네.
3: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1: 신 변호사님 네. 이러한 전망이 있어요. 선호 투표제 가면 결선에 그 2등이 만약 송영길 후보가 되면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김민수 후보가 많이 나오는데 2순위로 정청래 후보를 안 찍을 거 아니냐. 그럼 송영길 후보 찍을 거 아니냐. 송영길 찍고 그 김민석 찍고 합치면은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표가 더 나온다.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유불리예요?
0: 아니 근데 이제 선호 투표제가 좀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세 명으로 본경선 올린다 그러면
1: 네.
0: 3등 후보를 찍은 분들의 2위표,
1: 그러니까.
0: 2위표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면 이제 1위와 2위의 표 격차도 우리가 또 전제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알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없고 조금 한가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룰 가지고 정청래 대표 측에서 계속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모습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자신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가 발휘했던 그 지혜처럼
1: 네.
0: 아, 내 자식이니까 그냥 가짜 엄마 주라고 양보를 하잖아요. 전 마찬가지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좀 받고 뭐 만약에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끝까지 저렇게 저항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정치의 영역이고 하니까 그럼 좀 결선 투표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 아닐까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정청래 대표가 룰 가지고 더 딴지를 걸면 저는 훨씬 더 큰 표차로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선호 투표든 결선 투표든 아예 상관없이 저는 정청래 대표가 3등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정 룰 가지고 시비를 계속 걸면 전 정치적 타협으로 청년 최고위원을 받아주고 선호 투표제 대신에 결선 투표로 가는 이런 묘안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박진호 특보님도 비슷한 생각?
4: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이 네 분하고는 생각이 전혀 틀린데.
1: 세 분.
4: 아니, 세 분하고 생각이 전혀 틀린데. 네. 일단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호 투표는 어쨌든 자기가 한 번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투표권 행사를 그렇죠. 한번 한다는
1: 그렇죠.
4: 거지. 물론
1: 그렇죠.
4: 이제 찍는 사람은 1등과 2등을 찍는 거지만. 그런데
1: 네.
4: 결선 투표는 투표권 행사를 두 번 하잖아요.
1: 네.
4: 한 번 하고 그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1: 네.
4: 다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4: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진호라는 사람이 처음에 한 번 행사할 때 두 명을 A랑 B를 찍었단 말이에요. 1위를 A를 찍고 2위를 B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호 투표제로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1: 끝이죠.
4: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제로 갔을 때 박진호가 처음에는 1위를 A로 찍고 2위를 B로 찍었는데 결선에 간 걸 보니까 뭐 AC가 나왔네? 그럼 박진호가 이 B를 선택하지 않고 C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진호한테는 주어지는 거예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선 투표랑 선호 투표는 완전히 틀리고
1: 그러면
4: 이와 같은 문제로 저는 사전 투표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1: 사전 투표하고
4: 그렇게 저는 반드시 엄연한 차이가 있고
1: 네.
4: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은 당규하고의 그런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상 우리 뭐 민주당 내 뭐 최고위원회뿐만 아니라 법률가도 많지만 뚜렷한 결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두 분 중에 한번 반박해 주시고
2: 네, 아마 말씀드리면
1: 네.
2: 사실은 선호 투표를 해도 A, B, C를 다 찍는 거예요. 순위별로.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명 나오면
4: 두 명이 세 명이 되서는 이제 한 번에 끝난다는
1: 거지. 행위지 행위를
4: 그렇죠.
1: 얘기해.
4: 행위를 얘기해.
0: 근데 아까 설명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거는 결선으로 가면은 첫 번째 투표할 때 1, 2로 찍지 않죠. 한 표 찍고 한 결선 때 한 표 또 찍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는 별개의 제도니까 선호 투표제로 하면 한 번 투표하는데 한 번 할 때 1, 2, 3, 2를 다 쓰는 거고 그렇죠. 결선으로 가면 본 투표 때 한 표 행사하고 결선 때 시차를 두고 한 번 또 투표하는 거거든요.
1: 박진호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네.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두 번의 투표 행사가 있다라는
0: 결국에는 이제 시차가 있다라는 것만 다른 거고 네. 결과를 보고 한 표를 더 행사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결선 투표 때는 또 투표자들이 누가 투표를 올지 또 모르잖아요. 그런 변수는 있는데 전 이게 크게 우리가 지금 이 민주당 경선에 대입을 해보면은 저는 지금 구도에서는 크게 이게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
1: 두 분 의견도 결국에는 선호 투표 제로 결정이 룰이 결정될 것 같다.
2: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1: 다르나요?
2: 왜냐하면 이게 아까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최고위 그다음에 당무위 거쳐야 되는데 최고위 구성으로 봐도 지금 통과하는 예를 들어서 이걸 아~ 표결로 갔을 때는 네. 7명 중에 지금 4명 정도가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통과 쉽지 않고.
1: 근데 전 대표 측이에요?
2: 그런데 사실은 이런 룰 가지고 표결로 가면 안 돼요.
1: 안 되죠.
2: 네, 표결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주자들이 모여서 룰 미팅해서 합의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에 맡겨놓으면 최고위에 사실은 어찌 보면 대리인들이 격인데 네. 본인들도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럼 주자들끼리 모여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합의 쉽지 않아요. 네. 합의 쉽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그럼 그 당규에 그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당규 개정 올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제가
1: 어느 분 전망이 맞는지 네. 우리가 곧 아마 다음 주에는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아니, 같고
0: 후보들끼리 모이기도 힘든 게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해가지고 그러네. 후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 아, 눈치 보는 거예요, 현 변호사님? 대통령 외국 가 계셨으니까.
2: 아니 근데 이분은 이미 당 대표 사퇴할 때 네. 출마 선언 한 거나 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미 또 후보로 언론에 다 후보로 나와요. 네. 후보로 뛰고 있으니까 후보나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은 주자들끼리 합의를 하는 게 제일 낫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추가하면 네.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젊은 분들한테 정치 공간을 많이 열어준 게 청년 최고위원 제도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거기 경쟁하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뭐 최고위원도 되고 의원도 되고 많이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 정도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걸 민주당이 못할 이유가 없다.
1: 그러네요.
2: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반대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1: 지금 나온 두 분이 네. 반 정청래 기치를 들고 나오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서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 아니 근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그러면 본인 뭐 예를 들어 본인 지지하는 청년 최고위원을 출마시키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기억하시겠지만 청년 최고위로 출마해서 정치인으로 커간 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네.
0: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2: 그렇죠.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은 항상 뭐 지명직 한 명 정도 하면 사실 그분은 정치적으로 커기가 힘들어요.
1: 알겠습니다.
2: 네. 제가 그 보기엔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1: 장해찬도 있는.
0: 아, 까먹고 있었어요.
3: 잘못 큰 경우도 많이
1: 잘못. 그 저희는요 예측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틀리면은 그 네. 출연료에서 만 원씩 까요. 틀리시면
2: 아, 만원
1: 그러니까 네. 조심하셔야 되고.
3: 어, 신경 쓰겠습니다.
1: 네,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박진호 특보님.
4: 네.
1: 그 국회 사무처에 우리가 막 보좌진으로 있을 때 자료 요구하잖아요.
4: 네.
1: 제 CCTV 네네. 영상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4: 네네.
1: 이거 어디서 입수해가지고 어떻게 김어준 씨 방송에서 틀게 됐을까요? 이게 유추 한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김민석 후보 측에서 뭐 받아가지고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4: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우선 뭐 당연히 이제 이 CCTV가 나오게 된 출발점은 당연히 국회 사무처겠죠.
1: 그렇죠.
4: 근데 이제 국회 사무처에 소위 말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1: 당사자밖에
4: 김민석 후보밖에 없겠죠.
1: 네.
4: 그러면 과연 열람만 했을 것이냐. 열람만 하지 않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냐. 지금 유출됐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1: 그렇죠.
4: 김민석 후보가. 네. 그러면 과연 김민석 후보가 이게 자기만 가지고 있었겠냐.
1: 네.
4: 어쨌든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과 공유했겠냐. 저는 공유했다라고 봅니다.
1: 네.
4: 그러면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뭐 어떤 제3자가 뭐 김민석 후보와 김어준 씨와 공동 상의한 상황에서 김어준 씨한테 넘겼을 수도 있고
1: 네.
4: 그냥 뭐 김어준하고만 소통하고 넘겼을 수도 있고
1: 네.
4: 김민석 후보하고만 소통하고 넘길 수도 있고
1: 네.
4: 그렇지만 결론은
1: 김민석.
4: 근데 일단 그때 방송에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출연했을 때 그걸 틀었거든요.
1: 그렇죠.
4: 근데 어쨌든 간에 김민석 후보의 동의 없이는 맞아요.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1: 그렇죠.
4: 그러니까 누가 전달했든 간에 김민석 총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또 그게 혹시 동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김용호 의원님.
3: 제가 그 국회 CCTV를 무슨 일 때문에 국회 보의장 앞,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의 CCTV를 제가 열람한 적이 있어요. 저와 네.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열람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5: 아 그렇습니다.
3: 네, 이거 우리 막 이거 써야 되고, 예, 네. 그 국회의원 본인이 다 써야 되고,
5: 네.
3: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회장 옛날에 막 우리 동물국회 때 막 싸우고 막 이랬을 때인데, 제가 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청을 했더니, 그러니까 기사가 잘못 나와가지고
5: 네.
3: 김영호 의원이 어떻게 했더라. 기사가 딱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해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5: 네.
3: CCTV 외에는 없겠더라고요.
5: 네.
3: 근데 그걸 알아봤더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5: 네.
3: 그 이번에 아마 김어준 씨가 그거를 유튜브 방송에서 그걸 틀었다고 그래가지고 야 저게 저렇게 쉬운 게 아닌데?
1: 그렇죠.
3: 네. 좀 이상했습니다.
1: 어렵게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3: 구할 그거는. 수도 없고 그걸 무슨 복사할 수도 없고.
2: 아니 저도 이 국회 CC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아니 제가 그 패스트트랙 때 수사받는 우리 당직자들 변호를 좀 했었어요.
5: 아,
2: 그때 사실은 그 많이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때도 보면 이제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관들이 다 기계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변호인들도 보게 되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란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 아마 많이 참고가 됐을 거예요.
5: 네.
2: 우리 김민석 뭐 총리 측에서 아마 입수했다 그러지만 이게 또 기자들한테 갔을 수도 있고 여러 통로로 본인이 또 해명했을 수도 있는 거라서 김민석 총리 그때 표정은 자기가 이거 왜 나왔지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민석 지금 말씀처럼 묵시적 동의를 했거나 김민석 총리가 줬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마
1: 언론 보도에 그렇게
2: 언론 보도 아니 또 엊그제인가 보도에 보니까 나는 준 적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있어서 그거를 또 본인이 왜냐하면 본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주는 거는 또 문제 안 되거든요.
5: 네.
2: 법적으로. 자기가 준 건 문제 안 되잖아요.
5: 네.
2: 그러니까 줬다고 해도 사실 실제로 줬다고 해도 문제 안 될 거라서 그거를 굳이 뭐 줬는데 안 줬다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1: 신 변호사님 이게 결론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해서 이거는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넘어갔든 아니든 간에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영상이잖아요.
5: 네.
0: 당시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뭐 약의 성분까지 그렇지. 감기약 성분 말해라 이런 식의 희한한 정치 공세를 막 할 때였기 때문에 뭐 김민석 후보가 알고서 넘겨줬든 또 모르고서 누군가에게 전전 유통되다가 넘어갔든 어쨌든 뭐 김민석 후보가 이걸 가지고서 왜 김어준 씨가 이런 걸 틀었지라고 지금 항의할 그런 맥락은 아니기 때문에
5: 네.
0: 저는 뭐 입수 경위나 이런 논쟁 자체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 근데 이 의미를 찾자면 이성윤 최고위원 측에서 제기하던 희한한 문제 제기들이 이제는 당에서 종결됐다라는 전 의미만
1: 아니 의미가 큰 게요. 김어준 씨가 아 그래도 반 김민석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소한 중립은 지키겠구나 더 이상 공격 안 하겠구나 그런 신호를 준 거 아니에요?
0: 근데 그거는 이제 김어준이라는 어떤 유튜브 운영자의 네. 비즈니스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5: 네.
0: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를 강력하게 밀지는 않겠다라는 소극적 의미로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5: 네.
0: 어떤 분들은 아 이거 김민석 후보 거 화면도 틀어주고 이랬으니까 김민석 후보한테 뭐 줄을 댔다 이런 해석도 하는데 저는
1: 저요.
0: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언하자면 아마 네. 조만간에 송영길로 모두 부를 겁니다.
1: 예언.
0: 이거 틀리면 마음 깎으셔야
1: 만원.
0: 됩니다.
1: 오케이.
0: 네. 알겠습니다. 송영길도 부를 거라고 봐요.
3: 김은주 씨가 프랑스에 가서 무슨 뭐
1: 음식점
3: 내고 조선간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막 그냥 이거 보호하겠다.
5: 네.
3: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3: 네.
1: 지금까지 조용하잖아 또 이렇게 막
3: 예.
1: 전당대와 관련해서.
3: 그리고 왜 재산권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 그 뭔가 어디로부터 무슨 시그널이 들어간 게 아닌가 말이죠.
1: 네. 추측이에요.
3: 네, 추측이죠. 당연히. 제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3: 그리고 바뀌었어요.
1: 네.
0: 태도가 바뀐 건 분명합니다.
4: 그런데 네. 김호준 씨 입장에서는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나는 항상 이기는 사람 편이라고.
1: 네, 네. 아, 비즈니스에 본인 네. 도움도 되고.
4: 나는 이기는 그러니까. 사람 편.
0: 비즈니스 본질에만 네. 충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저희가 광고 좀 듣고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호 특보님의 아주 특화된 전문 영역. 윤리위원회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네, 어디 안 가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4부 시작할게요. 그 전에 정말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당원 여러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2626님. 3101님, 아, 감사합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02-2056번 이렇게 전화 받으셨다고 하니까 전화 오면은 꼭 받으시고 장성철의 뉴스 명당 외쳐주시고요. 저희가 무형문화재 미산 김선식 선생의 그 정말 귀한 도예 작품, 그거를 저희가 저한테 이제 기증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샵 0945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몇 분에게 저희가 추첨해서 좀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응원의 문자를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문제 좀 다뤄볼게요. 김용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범죄로 제명,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범죄예요? 범죄 행위예요? 단계?
11: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한동훈 의원하고는 같은 당에서 정치 안 하겠다라는, 네, 선언인 것 같아요.
10: 그래요.
11: 네, 그냥 하늘 아래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그런 그 다분히 정서적인, 네, 그런 게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네,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 단계에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그거는 뭐 법원 판결이 있었던 적도 없고요. 그냥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윤리위원회 통해가지고 그냥 제명시킨 거란 말이죠.
10: 맞아요.
11: 그런데 그거를 지금 들고 다시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복당은 없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런 강력한 그 정치적인 선언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출신 한동훈 사실은 범죄인 이 낙인을 좀 찍는 것 같은, 그리고 지금 그 제가 느끼기에는 장동혁 그 대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외로 이렇게 좀 돌잖아요.
10: 네.
11: 예, 당 내에서 무슨 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3 지방선거도 그냥 전국적인 전면 재선거.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구호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너무 정치 구호만 하지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당 대표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생각이 안 들고 조금은 돌출적이고 정치적으로 너무 선동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신뢰를 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경찰청 이런 데 가도 경찰청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 그렇죠. 최고위원들
11: 제일 야당 당대표 최고위원이 가는데 어떻게 자리를 피합니까? 네. 예,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오히려 당 밖에서도 너무 조롱당하는 게 아닌가 말이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바가 크죠.
10: 네.
11: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당 대표를 무시하게 된, 무시당하게 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10: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범죄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12: 아니 이분이 이렇게.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저랑 사실 연수원 동기예요.
10: 아 그래요? 근데 뭐
12: 서로 얼굴 아는 사이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뭐 그 반 네. 친한 분들한테 뭐 정치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던데 아무튼 네. 판사 출신이잖아요.
10: 네.
12: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범죄라는 거는 대법원 판결 확정돼야 범죄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특정인한테 뭐 출마한 후보한테 범죄자라든지 범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판결을 난 게 없어. 그럼 100% 당선 무효예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10: 그러네요.
12: 예. 네. 근데 지금은 뭐 이것도 만약 한동훈 대표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범죄라고는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당 게시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혐의가 있다든지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도 판사와 지내셨는데 당 대표까지 하고
10: 진짜 그 미움이 큰가 봐요.
12: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하나하나에 같이 할 수 없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복당을 하면 장동혁 대표는 쫓겨나든지 자기 발로 가든지 아니면 강에 가든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와서 만약에 뭐 당 대표라든지 당을 장악했다 그러면 또 징계하든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10: 네.
12: 그럴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제가 보기에 진짜로 진짜 같은 당 안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10: 신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영원히 우리 당 일원이 될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표현도 장동혁 대표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정치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13: 그러니까 이제 뭐 다 한동훈, 장동혁, 장동혁, 한동훈 다 공통점이 이제 네. 판검사 출신.
10: 네. 그러니까
13: 쉽게 말하면 정치의 사법화에 좀 주된 책임이 있는 분들 아니냐. 아직도 검사의 물이 안 빠졌고
10: 네.
13: 판사의 물이 안 빠진 거 아니냐.
10: 네.
13: 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징흥징망이라고 있습니다.
10: 뭐예요?
13: 징계로 흥한 자, 징계로 망한다고.
10: 만들어냈죠.
13: 제가 원래 법흥법망이라 썼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려서 이제 징흥징망으로 네.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징계라는 게 정당에서 할 수 있죠.
10: 네.
13: 근데 문제는 형사사건화가 되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10: 네.
13: 최소한의 기소나 1심 판결 결과는 보고 유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징계를 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조치예요. 근데
10: 네.
13: 아주 사안이 엄중하고 긴급할 때는 수사 절차 가기 전에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예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원 게시판 사건 저도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럼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202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10: 네.
13: 지금 2026년도에 여전히 징계

0: 매달려가지고 형사 절차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 결과 보기도 전에 징계를 하겠다고 저렇게 답을 정해놓는다면 이거 장동열 대표 진짜 징계로 흥하다가 징계로 멸망하는 거 아닌가? 뭐
2: 본인이
0: 제가 걱정할
2: 나중에.
0: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거는 정치의 본질을
2: 네.
0: 굉장히 저는 깎아먹고 있는 안 좋은 행태다. 저 그렇게 봅니다.
2: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리에 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패널 분이 계세요. 박진우 의원님.
3: 네.
2: 윤리위원이셨잖아요.
3: 네.
2: 이 당원 게시판 이 문제가 그냥 윤리위원회에 뭐 심사 안건이 돼요? 그거부터 여쭤보죠.
4: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제소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 제소가 어디서 되는 거예요?
4: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계 문제로 관련해서 이제 일반 당원들도 저희 이제 윤리위원회에 이제 제소할 수 있고
2: 그럼
4: 누가 다 할 수
2: 제소하면은
4: 있습니다.
2: 모든 거를 다 그러면 심사해 가지고
4: 아니,
2: 안건을 추립니까?
4: 그렇죠.
2: 어,
4: 기본적으로 다
2: 일단은
4: 그렇죠. 네.
2: 그거는 거기에 정족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4: 이제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2: 네.
4: 그 정족수가 채워져야 되고 이제 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2: 5명 이상 뭐 채워져야 되는
4: 지금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 당헌 당규에 따르면 9인 이내로 되어 있을 겁니다.
2: 네.
4: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달라지죠.
0: 예,
4: 가만히.
0: 네,
2: 그러니까 이 윤리위에서 이런 거를 논의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 윤리위원으로서.
4: 저는 이제 이게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 이제 당원 게시판 소위 말해서 이제 당계 논란이 2024년에 있었죠. 그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 5월인가 6월부터 11월까지 뭐 몇십 건 이렇게 올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경찰의 고발 행위도 있었고 그런데 뭐 경찰에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 2025년 26년 초 되면서 윤리위 등장하고 당무감사에서 당무감사하고 나서 이제 윤리위가 제명을 했는데 일단 이 정치적 사실상 지금 뭐 장동혁 당대표가 일단 뭐 여러 당내 현안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를 위한 칼을 빼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뭐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지만 마치 거기에 동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2: 그래요?
4: 그 입장은 보이고 있어요.
2: 아니,
4: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안건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 이거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고 일단 보류를 했거든. 한번 회의를 했지만.
2: 네, 네.
4: 그럼 그건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사실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 뭐 의원님 계시지만 이렇게 복잡한 현안이 이제 당내에서 논의될 때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정치인들은 정확한 기회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2: 아니, 지금 그 언론적인 말 말고
4: 네.
2: 이 안건이 징계 안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4: 그때
2: 본인이 쓴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4: 지금 현재. 이게 뭐 단계 논란에 대해서 그건 다 끝났는데 뭘?
2: 아니 다시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4: 아니 단계 그 다시 징계를 할 수 없죠.
0: 그러니까
4: 어떤 한동훈 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징계를 합니까?
2: 영구복당 그러면.
4: 아 영구복당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정치적 자유라든지 모든 국민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뭐 영구복당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설령 그 헌법 법률적 가치에 를 침해하지 않고 규정을 만든다고 한들
2: 네.
4: 그 규정이 과연 실효적 규정이 되려는 거죠.
2: 그러면은 이제 당대표 그만둬라 이런 사람들 징계 안건 올라오면 보통 그냥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심사해 그냥 컷오프입니까 아니면 징계 진짜 합니까?
4: 그 정도는 징계 안건이 될 수 없죠.
2: 될 수가 없어요.
4: 기본적으로 일단 그 우리 당내 의원들의 소위 말해서 이제 메시지나 말에 대해서
2: 그런 건 아니고
4: 우리 안건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당론에 대해서 당론을 위반했을 때.
2: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구포 거기서 북구갑에서 도와준 분들 예를 들면 김영우 의원님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서 도와주셨고 몇몇 분은 또 치킨 먹었고 또 몇몇 분은 보좌진 파견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4: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어쨌든 무소속 후보를 돕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해당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거법에 봤을 때 선거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의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당은 당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 무소속 후보를 적극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입이었는지 그거는 따져볼 가치가 있다.
2: 그러면 김영우 의원님
4: 해당 행위는 해당 행위로는 볼 수 있습니다.
2: 김영우 의원님 이렇게 징계 안건이 올라갔어요.
4: 네.
1: 근데 이상하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2: 안 올라갔어요.
1: 왜냐하면
2: 훈장 받은
4: 그래서 혹시 마음이 상하셨나요?
1: 아니. 네, 저는 사실은 자전거 타고 가서 만났고 더 심한 거는

0: 유세차에 올라가가지고 지지연설을 하고
1: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0: 저도 봉체조까지 했거든요.
1: 맞아.
0: 근데 안 올라갔어. 근데
1: 혹시
0: 보니까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다 보니까
2: 순서로.
0: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저를 징계 잘 못하죠.
2: 자신감.
0: 징계하기 어렵지.
1: 그럼 치킨 먹은 거는 징계할 수 있습니까?
3: 안 되죠.
1: 안 돼. 보좌진 파견한 거는.
3: 보좌진 파견은 제가 봤을 때는 징계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0: 심의할 수. 근데 정말 징글징글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징계 스칸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악의 정치죠. 그 당에서의 징계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우리가 당 소속이 아니고 이제 당에 있던 분이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있었고. 그러면은 당 당협위원장이든 당의 어떤 이런 그 당뇨가 가서 또 식사도 하고 아유 뭐 이렇게 그렇죠. 됐다. 이게 정치죠.
1: 그럼요.
0: 그걸 무슨 치킨 먹었다고 와가지고 치킨 먹었다고 징계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해야지 왜 정치를 안 하고 징계를 징글징글 하잖아요. 이거 그리고 6.3 지방선거가 벌써 끝난 지가 언젠데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맞춰서 개혁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을 타임에 다시 징계 정치를 하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완전히 무슨 징계 정당이고 지금 그 뭐 입만 열면은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비판하자 얘기하면서도 이게 징계 정당이 돼가지고 그런 게 설득력이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요상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하고 어떻게 징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우리 또 박진호 특보님의 또 전문적인 노하우를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보안사건 문제 현 변호사님.
2: 네.
1: 지금 민주당 보안사건 어쨌든 폐지하겠다라고 법사위 소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보안사건 있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니까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다. 소개시켜드릴게요.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행안부가 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윤호중 장관은 설계 잘하면 된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 수사대를 만들겠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김어준 씨는 장윤기 사례는 흔한데 언론이 과잉 보도한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수사에 좀 참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대안이고 대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것도 굉장히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1: 질문 죄송해요.
2: 저도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월 되면은 이제 지금 검찰 지금 검찰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소청은 이제 지금의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가는 거거든요. 공소제기 기관하고 수사기관은 저는 분리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찰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이게 중수청이라는 게 분리될 수 있고 중수청 경우 수사하는 데거든요. 이제 수사를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수청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공수처도 있지만 공수처는 약간 예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경찰의 수사만 맡겨놨을 때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광주 같은 사건도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중수청과의 수사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범죄수사처는 예전에는 뭐 6대 범죄가든지 9대 범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사 범위와 그 수사에 대한 뭐 지위라든지 그걸 두면 돼요. 지금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검찰 조직이 두 개로 나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2: 기소하는 쪽은 이제 검사들이 가는 거고 수사하는 쪽은 수사관이나 검사들 중에도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중수청으로 가면 돼요.
1: 네.
2: 가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을 통제하다든지 수사를 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검찰이 여전히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게 한다 그러면 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서 좀 저는 벗어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10월 달에 어쨌든 이 공수청과 구중수청이 분리는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저는 좀 얘기를 진전시켰습니다.
1: 개인적으로는 뭐 약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범죄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보안 사건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중수청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공수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공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4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수청이 떨어져 나오면 중수청, 경찰,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수처까지 수사하게 되면 공수처도 수사를 하게 되면 4개 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수사는 서로 견제 균형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긴 한데 그걸 꼭 공수처에서 할 필요 있느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1: 시간 관계상 김영우 의원님 말씀만 듣고 이 아이템은 정리해드립니다.
0: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거를 미리 딱 정해버리면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치적인 구호하고 정책은 달라야 된다. 이념이 그대로 정책화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거로부터 네. 벗어나야 된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하는 바였잖아요.
1: 네. 네.
0: 그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4: 제가 저는 법적인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중수청이 보안수사하는 거는 설계가 안 맞는 게 중수청은 해당 범죄, 6대 범죄든 9대 범죄든 그거에만 지금 수사권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럼 보안수사권으로 경찰 수사 범위를 그럼 다 줘야 되냐. 이러면 또 중수청 비대화 문제가 그렇죠. 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유효한 대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직접 수사 개시권이 없어요.
1: 그렇죠.
4: 이걸 많은 분들이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별건 수사라든지 먼지털이 토끼몰이 수사가 이제 아니죠. 불가능하고 호칭은 보안수사권이지만 사실상 경찰 이외의 기관인 검찰이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통제 기능을 없앤다? 그럼 앞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를 덮거나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경찰도요.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고위직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총경 이하의 경찰은 그럼 누가 수사하느냐?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저는 국민적인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상호간에는 권력은 나눠놓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 상호 견제를 저는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 이념적인 그 틀에 갇혀가지고 저는 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이고 좀 위험한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1: 박진호 특보님은 아까 윤리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저 호흡을 맞춰보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가 정신무장을 시키고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02로 전화 왔습니다. 띠링띠링 뭐라고요?
5: 장성철의 뉴스입니다.
1: 정치 닥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든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 내일 만나요. 안녕.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는 각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8.9도에 체감온도는 이미 30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이 33도, 전주 34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뒤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정릉 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 이 내부순환로에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진입하는 지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이촌동 부근 3차로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북풍환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도 신내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내셔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된 가운데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습한 남풍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전국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 발령됐던 경북 경산과 포항의 폭염 중대경보가 어제 저녁 6시부터 폭염경보로 약화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와 일 최고 기온이 폭염 중대경보 기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폭염 중대경보를 폭염경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북 경산과 포항 낮 기온이 37도, 내일은 36도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